개인적으로는 한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맞아요. 요맘때 이 곡은 꼭 들어줘야 되는 리비에라 독일 출신 그런 인디팝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헬로 선샤인이었습니다. 7370님 마침 세차하러 가는 길인데 날씨도 어쩜 이렇게 딱인지 반딱반딱 광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광내기 참 좋은 날이군요. 지금 청바지에 긴 소매 맨투맨 입었는데 딱 좋아요. 0822님 이따가 낮 되면은 좀 덥지 않을까요? 맨투맨 안에 반팔티 하나 입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는 맨투맨 입고 낮에 더울 때는 좀 벗고 예 좋은 아침입니다. 3372님 유부 초밥 사서 친한 동생이랑 근처 공원에서 먹고 커피 한잔하고 이제 출근합니다 라고 아침부터 미라클 모닝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쉬워하는 거 뭐 빨리 갈

0: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네, 남은 봄을 정말 아쉬움 없이 그렇게 느껴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주식회사 BS 한양,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년화편, 롯데렌터카,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포스코 ENC,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 카레와 함께 할게요.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도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1: 밥알 찹쌀떡의 원조.
12: 백년화편
11: 첨가물 없이 건강한
12: 백년화편
11: 30년 전통
12: 백년화편
11: 떡 선물 세트는
12: 백년화편
11: 1588-5678.
13: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1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6: 백조 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17: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6: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17: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이런 노래를 들려주시면 산책을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귀차니즘을 이겨내봅니다. 1210님 나가셨어요? 자, 들려드린 곡 나탈리아 라풀카데 그리고 로스 마코리노스가 함께한 예, 멕시코 출신 뮤지션인데요. 솔레다드 이 엘마르 뭐 외로움과 바다? 라고 할까요? 솔레다드 가사에 파도의 노래 속에서 햇살의 수줍음을 보았어. 이야, 햇살이 수줍대요. 근데 왜 알 것 같지? 지금 재활용 버리고 출근하는데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게 노래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0785님 그죠? 예, 아주 나른하고 보들보들한 느낌을 잔뜩 품은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리 예고를 못해드렸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특별 게스트가 초대되셨습니다. 오늘 3, 4부에 소녀시대 티파니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어엿한 솔로 아티스트로 예, 활동 중인 티파니 영 예. 아침 초대석 3, 4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평소 때 티파니 씨의 팬이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궁금한 점이라든지 네. 미리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네, 아무튼 저도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티파니 씨.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네,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네, 문자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다시 알려드리고 자, 이어서 그러면 깍두기랑 오이소박이를 만들면서 듣고 계신 2921님의 신청곡입니다. 크러쉬예요. 뷰티풀.

네, 크러쉬의 뷰티풀에 이어서 앤턴 Close to Me 두 곡 연달아 들으니까 연애하고 싶다라고 1143님 그럴 수 있죠. 네. 정다미님은 저는 파워피인데요. 피 저는 급생긴 휴무에 인왕산으로 출동 중입니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 거리라 고민을 100만 번 하다가 끊차 하고 나섰어요. 등산까지는 아니고 인왕산 뷰 카페에서 여유 좀 부리려고요. 헤헤. 얼마나 푸릇푸릇할까. 네. 인왕산. 저도 어릴 때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몇 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왕산 호랑이. 아, 3638님은 아이 등굣길에 신호 기다리면서 네잎 클로버를 찾곤 하는데요. 오늘도 못 찾아서 아쉬워했는데 지나가던 어르신이 금방 찾았다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면서 네잎 클로버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즐거운 일이 가득할 것 같아요 라고. 야, 큼지막한. 또 이렇게 큰 건 어디서 있지? 보통 조그만 거는 저희 어머니도 가끔 어디서 이렇게 찾았다고, 네, 보여주셨는데 얘는 그거에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손바닥만한. 진짜 왕큰 행복, 왕크게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 Fergie예요. Fergie 그 팀 있잖아요. 블랙 아이드 피스에서 노래하는 Fergie의 Big girls don't cry.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1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자, 먼저 기상청이 기존의 예보 체계를 18년 만에 개편한다는 소식이에요. 자, 해가 갈수록 폭염과 폭우가 더 자주 나타나고 있으니까 경고 신호를 좀 더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는데, 제일 먼저 기존의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대요. 체감 온도가 38도나 39도 이상인 날씨가 하루만 예상이 되어도 내려지고요. 두 번째로 열대야주의보도 신설을 해서 밤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에 발령한다고 합니다. 아, 작년에 꽤나 열대야가 막 오래 이어졌었는데. 자, 그리고 강수량 측정 간격을 현재 1시간에서 15분으로 줄여서 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 문자도 더

자주 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고신호 그리고 이게 참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넘기지 말고 최대한 잘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아침 가족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친구들은 교복보다 생활복을 더 많이 입고 다니죠. 근데 그렇다고 정장형 교복을 안 살 수는 없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후드 점퍼, 바지, 티셔츠 같은 생활복 5개 품목에 상한가를 정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생활복 중심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입학 시즌이 되면 떠오르는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79회 깐느 국제영화제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에 개막을 했습니다. 장편 영화 초청작이 단 한 편도 없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여러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먼저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인 호프가 한국 영화로는 헤어질 결심 이후 4년 만에 경쟁 부분에 초청돼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연상호 감독의 군체는 비경쟁 부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또 정주리 감독의 도라 비경쟁 부문 감독 주간에 초청돼서 지금 전 세계 영화인들 앞에 첫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 칸 영화제가 더 특별한 이유, 이미 한번 뉴스에 났었죠. 예.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경쟁 부문 심사를 총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지, 전해졌는데 올해 어떤 작품이 수상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예요.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불리는 이 칸 국제영화제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엠블럼으로 유명하죠. 이 나무의 잎사귀에서 따온 것으로 경쟁 부문 초청작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에 주는 트로피도 바로 이 나무의 잎새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예. 나무까지는 앞에 두 글자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또 미니, 네, 지금 미니 게시판에 정답 올려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보리차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JS입니다. 종료, 아니죠. 종로에서.

자, JS 종로에서였는데요. 오늘 저칼로리 퀴즈 정답이 깐 국제영화제 엠블럼은 요 나무의 잎사귀에서 따왔다.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월계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건 올림픽이잖아요. 하면서 9493님 정답 종려나무 맞춰주셨고요. 예, 제가 종려에서 하자마자 쭉 정답들이 쫙 올라왔는데 일단 9493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힌트가 너무 귀여우셨다는 민경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 찾아보니까 저같이 식물 잘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그 큰 종려나무 잎은 야자수인가 쉽게 이 나무 본체가 몸통이 아주 되게 두꺼운데 쭉 올라가다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모양으로 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화광 친구, 깐느 영화제 다녀온 거 평생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부러워요. 대단한 거죠. 예, 5236님. 네. 자, 이렇게 보리차 세트 받으실 다섯 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서민경, 5236, 노형호, 4802-2245님 축하드릴게요. 소소하지만. 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네,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요. 어느새 아카시아 장미꽃 향기에 취해서 그러게요. 제가 주말에 남산에 갔었는데 아카시아 향을 그렇게 가까이서 맡아본 게 몇 년 만인지. 그리고 오는데 진짜 조금만 살펴보니까 이 길가에 장미들이 꽤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네, 요 상암동 오는 길에도. 그래서 향기에 취해서 어지러울 지경이시라고. 얼마 남지 않은 봄 만끽하시길이라고 9602님이 요런 문자와 함께 신청한 곡을 지금 준비했거든요. 디오 도경수입니다. 로즈.

네, 구화 숫자들의 아카시아 꽃이었습니다. 도경수의 로즈와 장미와 아카시아 꽃, 꽃노래 두 개를 함께 들은 셈이에요. 신갈천을 걸으며 코로는 꽃향기를 맡고 귀로는 노래 듣고 아 좋아 하고 9071님 아 확실히 봄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자나 이야기 톤들도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죠? 새삼 친한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 추천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댓글도 써보려고 가입했습니다 라고 강연수님 아유 반갑습니다. 웰컴 드링크 한 잔 보내드릴게요. 1301님 북한산 자락길을 걷고 있다고 아카시아가 정말 활짝 폈네요.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는데 이번 주 열심히 봄을 즐기겠습니다. 그래봐야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출근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투어스예요. 널 따라가.

0: 고려해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GS한양 제1건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6: 하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랜만에 특별 초대석, 아침 초대석 소녀시대 티파니에서 이제 솔로 아티스트 티파니 영으로 벌써 솔로로도 어느덧 10년 차. 야. 네, 저도 사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녹화 때 아주 잠깐의 일이어서 처음 인사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3, 4부에 티파니 영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자, 레오나 루이스입니다. Better in Time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

0: 를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남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3: 수원 세븐 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옴니비,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 테마 밀리언 쇼.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네, 오늘은 잠시 벌써 보이는 라디오가 켜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티파니 왕과 함께하는 아침 초대석은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티파니 그러면 아마 이 솔로 활동하면서 이름에 영을 붙인 이름 이유도 아마 너무나 유명한 영화 있죠.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티파니만 검색을 하면 아마 그 보석상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소녀시대의 티파니에서 이제 솔로 아티스트 티파니 영을 모시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무려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빛나는 노래입니다. 61년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주연을 맡았던 네,

0: 네, 안녕하세요. 5월 13일 수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첫 곡은요, 버스커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내 기분을 돌보는 일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근사한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기, 꽃 싸우기, 뭐 예쁜 옷 사기처럼 이 소소한 걸 챙기면서 나만의 기분을 돌보자는 이야기 우리 작가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사실 저는요, 그래, 나 자신한테 오늘 좀 잘해줘 보자, 이렇게 하고 예쁜 옷 하나 둘씩 사다 보면 통장이 금방 텅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실까요? 기분 전환할 때꼭 하는 소비나 나만의 작은 행복 같은 거 있으시면 오늘 편하게 문자로 나눠주세요. 신청곡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 문자 열렸습니다. 또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오늘은 염지웅 연극배우와 함께하는 꽁트 시간 준비되어 있는 수요일입니다. 보는 채널로도 들어오셔서 염지웅 배우의 명품 연기 더 깊이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애플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애플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애플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애플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네, 신청곡 왔습니다. 2542님께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인 마이클이 오늘 개봉한다고 퇴근하자마자 보러 갈 거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요. 미국에서는 지난달에 개봉을 했는데 흥행하면서 마이클 잭슨 앨범이 현재 빌보드 차트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재미있는 점이 이 마이클이라는 영화 주연이요. 마이클 잭슨의 실제 조카인 자파르 잭슨이 주연을 맡아서 자신의 삼촌 역할을 연기한다고 해요. 너무 궁금한데 저도 이번 주말에 꼭 보러 가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2542님께서 신청해 주신 마이클 잭슨의 음악 듣고 돌아올게요.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영화 벤의 주제가이자 마이클 잭슨의 어릴 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노래라면서 마이클 잭슨의 벤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네, 마이클 잭슨의 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요, 마이클 잭슨이 솔로로서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한 곡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때 마이클 잭슨의 나이가 13살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2460님께서 아까 오프닝에서 우리 작가님이 기분 전환할 때뭐 카페도 가고 꽃도 사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쁜 옷도 사고. 2460님께서 작가님 저하고 취미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커피랑 꽃이 너무 좋거든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9079님께서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땐 야구 직관 갑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아, 저 궁금한 게 응원하는 팀 기분 전환하려고 응원하는 팀의 야구 직관을 갔는데 혹시 패배를 하더라도 패배 요정이 되더라도 기분

전환이 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경기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겨야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팀의 패배 요정 역할을 했을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한데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어떤지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0: 네, 브런치 카페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꽁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 듣고 선물 챙기고 일석사조가 있는 재미죠. 뮤직 퀴즈 극장 출발합니다. 오늘도 뮤직 퀴즈 극장의 맛을 살려주는 남자를 모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연극 배우 염지웅님 안녕하세요.
1: 아 어디서 진동 소리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0: 아,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1: 잘하시나?
0: 아, 죄송합니다.
1: 네.
0: 아, 염지웅님, 염지웅 배우님. 네. 원래 시그니처 인사로 몇 주 밀고 가시다가 네. 아, 제가 너무 뻔하다고 하니까 이제 매주 새로운 인사 준비해 오시는데
1: 네.
0: 지난주에는 부릉부릉이었던 것 같고
1: 네, 맞습니다.
0: 오늘은 핸드폰 진동소리 멍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새로운 인사로 이 매주 이 새로운 인사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해오려고요.
0: 아, 조금 힘드시지 않겠어요? 지금 본업도 하셔야 되고 우리 브런치 카페 꽁트 연습도 하셔야 되고
1: 네.
0: 매번 뭐 인사도 준비하시기에 좀 벅차진 않으세요?
1: 괜찮습니다.
0: 그래요?
1: 네. 또 혼났잖아요. 인사 식상하다고.
0: 나 혼났다니요. 네, 여러분 지금 오늘 뮤직 퀴즈 극장 오늘도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아까 마이클 잭슨의 벤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제가 네. 오늘 마이클 잭슨의 정기 영화인 마이클이 개봉한다는 소식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전해드렸는데
1: 네.
0: 근데 신기한 게 네. 염지웅 배우는 배우이시면서 요즘에 영화를 잘 안 보신다고요?
1: 아, 네. 영화를 항상 그 작품 준비할 때 영화를 잘 못 봐요.
0: 왜요?
1: 네, 바쁘기도 바쁘고 약간 좀 집중하고 싶어서
0: 네,
1: 좀 영향이 갈까 봐 좀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0: 네.
1: 그래서 제가 왕사남도 왕과 사는 남자도
0: 네.
1: 그 1300만 이때였나? 아무튼 엄청 내려가기 직전에 봤어요. 그때
0: 이제
1: 연극,
0: 극장에서 네. 내려가기 직전에.
1: 네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연극을 준비 안 하고 있거나 연습이 끝났을 때, 예, 그 공연을 올렸을 때 그때 몰아서 보곤 합니다.
0: 약간 맞는 연습하고 계신 캐릭터의 지장을 갈까봐 그러시는 건가 보네요.
1: 예. 그렇기도 하고 좀 바쁘기도 하고 네, 그래서
0: 아 지금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엄청 네.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 예예 아, 예, 맞아요.
0: 뭐 연극 준비도 하고 계실 테고 네. 또 어떤 활동하면서 보내고 계세요?
1: 아 이제 원주에서 어린이 극 페스티벌이 또 진행이 됩니다.
0: 어린이 네. 극 네. 페스티벌이요?
1: 네네. 네. 12일부터 지금 시작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2일부터 17일까지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원주예총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예술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우리 연극협회가 원주 청소년 연극제를 합니다. 네, 21일부터 24일까지
0: 네.
1: 예, 진행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원주 어린이극 페스티벌 네.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1: 네네.
0: 원주 청소년 연극제,
1: 네네.
0: 원주 청소년 예술제 안에 또 네. 연극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1: 네네.
0: 우리 원주를 비롯해서 강원 지역에 계시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또 나중에 염지웅 배우가 지금 부단하게 노력하고 연습하고 계신 연극 소식도
1: 네.
0: 하루빨리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1: 네, 아주 재밌을 겁니다.
0: 네,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 뮤직 퀴즈 극장 오늘 함께 해볼게요. 저희가 꽁트를 오늘도 들려드릴 건데요. 보통 꽁트가 아닙니다. 이 무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생생한 연기, 연극배우 염지웅님의 명연기가 살아있는 꽁트 전해드리고요. 꽁트 들으시고 이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가사라든지 뭐 여러 정황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셔서 정답을 생각하신 후에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부터 이렇게 기원이 된 꽁트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0: 그럼 꽁트의 정답송인 노래 제목과 그 노래를 부른 가수까지 정확히 맞춰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정답 빠르게 맞춰주시는 분들 불러서 몇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염지웅 배우가 염지 뭉입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2904님께서 너무 웃기다면서 오랜만에 뵈니 더 느리셨네요. 게스트 이분만큼 진심인 분 없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아, 민망해.
0: 아, 앞으로 더
1: 안, 네.
0: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1: 네, 아, 사실 민망하지 않습니다. 예.
0: 그쵸, 배우 프로니까요.
1: 예, 그리고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0: 네, 아, 우리 체리줄리님께서 염지웅 배우 화면도 보여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또 염지웅 배우랑 신나게 떠들다가 저희가 화면 전환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염지웅 배우가 요즘 아주 핫한 분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1: 네.
0: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 어떤 콘서트 할 예정인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네. 이제 제가 시대도 넘나들고 예, 많은 배우들을 넘나들었잖아요. 이제는 성별까지 넘나듭니다.
0: 오.
1: 제가 요즘에 핫한 우리 서인영 씨
0: 네.
1: 역할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는 이지혜 씨 네,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0: 맞아요. 요즘 이 가수 서인영 씨가요. 한 5년 만에 다시 우리 뭐라고 해야 돼? 팬분들 앞에 나서게 됐는데 너튜브에서 개과천선 서인영이라는 자신의 너튜브 채널을 개설한 다음에 개과천선 해보겠다는 컨셉으로 지금 너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막 수백만 회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우리 브런치 카페도 얼른 뒤쫓아 가야겠습니다.
1: 금방입니다. 금방이죠.
0: 그 오늘 염지웅 배우가 서인영 씨,
1: 네.
0: 제가 이지혜 씨의 역할을 연기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뮤직 퀴즈 극장 들으시면서 오늘의 꽁트, 무슨 노래를 떠올리게 한다,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 것 같다 생각나신다면 샵 1133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염지웅 배우
1: 네.
0: 꽁트 준비되셨을까요?
1: 전 준비됐습니다.
0: 아, 역시 프로니까요. 전 아직인데 그래도
1: 네.
0: 우리 시간 얼마 없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1: 네.
0: 지금 출발할게요.

0: 안녕하세요. Baby one more time. 개과천선 여민영이에요. 제가 돈을 벌려고 오늘은 샵 이지의 언니 매니저로 알바하려고 해요. 언니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그 언니도 예전만 못하더라. 어? 언니! 어! 너무 반가워.
1: 우리 인형이 왔구나. 그런데 매니저가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나보다 일찍 와서 이 언니 방송 잘할 수 있게 세팅해 놨었어야지.
0: 언니 제가 온다고 일찍 왔는데 근데 언니 예전에는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안 하셨잖아요. 못한 건가? 그땐 제가 좀 잘 나갔어서.
1: 무슨 소리야, 그땐 그때고 지금은 내가 고정 프로그램이 몇 갠데 내가 하는 프로그램들 뭔지 스케줄 숙지하고 왔지? 이거 매니저의 기본이야, 기본.
0: 언니, 내가 그 정도는 하지. 내가 잘 나갔을 때는 이 정도 스케줄은 스케줄도 아니었잖아. 나는 이거 하루에 두 배씩 뛰고 그랬어요.
1: 어머예, 나도 많이 피곤해서 줄인 거야. 난
0: 그뿐이에요? 나 지나가기만 하면 남자들은 다 쳐다보고 여자들은 내 스타일 다 따라하고 완전 피곤했어요. 언니도 그때 내 스타일 따라했었잖아요. 오늘 그렇게 갈까요? 버섯머리 콜?
1: 어머 얘,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봐라. 야, 너랑 나 둘 중에 누가 더 잘 나가고 인기 많은지. 됐고? 오늘 의상 잘 준비됐어?
0: 그럼요. 제가 예전에 제일 좋아하던 스타일로 세팅해놨어요. 바지는 짧고 핫하게 과감함을 최대한 살려서 준비해봤어요. 어때요? 죽여주죠 언니?
1: 인형아, 매니저 여기까지 하자.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0: 언니! 이게 맞다니까요! 이래야 눈에 띄지!
1: 와, 염지웅 배우가 오늘의 꽁트 서인영과 이지혜 씨의 만남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서인영 씨가 이지혜님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이런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서 연기를 해봤는데요. 염증 배우 너무 온 몸을 불태워서 연기를 보내주셨어요.
1: 당연한 일인걸요.
0: 어떠셨어요? 오늘
1: 아, 네.
0: 저랑은 함께 맞춰보는 꽁트 중에서
1: 네.
0: 처음으로 여자 역할을 하신 건데
1: 네.
0: 괜찮으셨나요?
1: 아우, 식은땀이 줄줄 나네요. 지금
0: 그래요?
1: 네,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요.
0: 아, 너무 재밌게
1: 아,
0: 했다.
1: 네.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0: 오늘도 이 명품 연기 연지웅 배우 덕분에 오늘의 꽁트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꽁트 사실 저는 어떤 노래에서부터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1: 네네.
0: 오늘의 꽁트를 어려워하실 분을 위해서
1: 네.
0: 어떤 힌트송을 가져오셨을까요?
1: 아, 오늘 힌트송은 좀 어렵습니다. 저번 주에 좀 쉽게 나갔잖아요.
0: 맞아요.
1: 예, 네, 그 정답만 보내주셨잖아요. 오답이 거의 없이.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오늘은 아주 어렵게 이 완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0: 와, 오히려 힌트송을 듣고 더 혼란스러우시면 어떡하실까요?
1: 그게 또 묘미죠.
0: 아,
1: 그게
0: 그러면
1: 문제죠.
0: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오늘의 힌트송 어떤 노래일까요?
1: 릴러 말즈의 트립 여행입니다.
0: 릴러 말즈의 트립.
1: 네.
0: 사실 저도 이 노래 제목만 듣고는 이게 내가 아는 노래인가 싶었는데
1: 네.
0: 아마 이 노래 들어보시면 그래도 익숙한 멜로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이게 왜 힌트송일지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1: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 억지 같은데 예, 말씀드릴게요.
0: 네.
1: 이 정답송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자기는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막 옛날에는 뭐막 그랬잖아요. 잘 나갔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렇다면
0: 네. 네. 알겠습니다.
1: 정답송이라면
0: 네.
1: 예,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0: 오, 너무 억지 아니에요?
1: 많이
0: 사실
1: 없으죠.
0: 정답송이 뭔지 저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일단 염지웅 배우 힌트를 들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1: 네.
0: 그래도 오늘 힌트송인 릴러 말즈의 트립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졌는지 지금 생각이 나신다면 샵 1133, 샵 1133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힌트송인 트립, 릴러 말즈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8: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 하시며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꽁트 들으시고 힌트송으로 릴러말즈와 해나가 함께 부른 트립 이란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아, 저는 이 노래 들으니까 더 헷갈려요. 네, 네, 우리 문자 메시지로 청취자분께서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은 아니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트립이라고 해서 여행 맞춰주신 것 같아요.
1: 네.
0: 정답일까요?
1: 아닙니다.
0: 아쉽지만 아닙니다. 네, 2980님 네, 오답이었습니다. 네,
1: 저의 함정에 걸려 버리셨네요.
0: 네, 함정에 너무 쉽게 딱 걸리셨어요.
1: 네, 네.
0: 또 베이비 원 모어 타임 하시면서 2689님께서 주얼리의 베이비 원 모어 타임이요 라고 하시면서 손가락 두 개 닿는 이 티춤 인기 많았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0: 정답일까요?
1: 아, 오답입니다.
0: 오답이에요?
1: 아, 노래를 괜히 불러가지고.
0: 아, 오답이지만 아쉬우니까
1: 네.
0: 한 번만 보여주세요. 카메라 보시면서
1: 네.
0: 한번 이 티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그럼 노래 좀 불러주세요.
0: 아, 저 음치인데. 해볼게요.
1: 네.
0: Baby one more time. 아,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친구들이 장난으로 많이 치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1: 네, 많이 기억나죠. 아주 유명했죠. 하지만 오답입니다.
0: 오답입니다. 네, 네. 주얼리의 One More Time,
1: 네.
0: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다 오답이었습니다.
1: 네, 아쉽습니다.
0: 아, 또 3521님께서
1: 네.
0: 저는 이 코너 할 때 노래를 안 맞춰요. 꽁트에만 집중합니다. 두 분 연기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염지웅 배우 덕분에 제 연기까지 재밌게 보이나 봐요.
1: 아닙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실력이 워낙에 있으셔서.
0: 네. 빈말 요정이에요. 빈말 요정.
1: 아니에요. 저는 진실만 말합니다. 항상.
0: 네, 지금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정답송 들어봐야 되는데.
1: 네.
0: 문자 메시지 한 곳으로 몰린 노래가 있긴 해요.
1: 오, 네. 어떤 노래일까요?
0: 2NE1의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1: 정답입니다.
0: 오, 사실 이게 네. 힌트송은 어려웠지만
1: 네.
0: 힌트송 설명하실 때 이거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멘트를 하셨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네. 집에서 잘 나가니까
0: 네.
1: 여행을 가겠죠 뭐. 그래서
0: 아, 내가 제일 잘 나가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게.
1: 네.
0: 집 밖을 잘 나간다고도 해석을 하신 거군요.
1: 네, 그래서 꼬았습니다 오늘.
0: 아, 오늘 힌트송 아주 어려웠어요.
1: 네.
0: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 꽁트 너무 익히 많이 들어오셔서 아주 쉽게 맞춰주셨어요.
1: 네.
0: 2980님께서 가장 빨리 내가 제일 잘 나가 2NE1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또 다 정답만 맞춰주셨네요. 또 3969님께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나연님 연기가 점점 늘고 있네요. 이불 빨래 하시면서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2904님께서는 헐 찍었는데 하시면서 오 대박 귀요미들이시네요. 유튜브 흥해라 너튜브 흥해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904님. 또 우리 너튜브 댓글에 커피쿵님께서 2ME1이라고 해서 내일 제가 제일 잘 나가 보내주셨는데 2ME1 아니고요.
1: 네, 2ME1 아니고요.
0: NE1입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의 정답송 내가 제일 잘 나가 2ME1의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분 선정하고 있을게요. 노래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0: Oh my god.
1: 네, 오늘 뮤직 퀴즈 극장의 정답송인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듣고 왔습니다. 제 염지웅 배우와 뮤직 퀴즈 극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니까 염지웅 배우가 옆에서 비웃고 있어요.
2: 비웃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웃음이 나와가지고
1: 그런 표정이 없어. 아니었잖아요.
2: 너무 좋습니다. 항상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답송 근데 많은 분들께서 맞춰주셨는데 네. 정답자 분을 중에서 선물 보내드릴 분을 선정해 봐야 돼요.
2: 네.
1: 염지웅 배우는 어떤 분께 선물 보내드릴래요?
2: 저는 그 이불 빨래를 하시면서 듣고 계신다고 그 김나연 아나운서님 연기가 점점 늘고 있다고 아 저도 동감하는 바여서 예, 3969님 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럼 3969님 꼽아주셨고 네. 저는 가장 빨리 보내주신
2: 아 네.
1: 분께도 정말 선물 드려야죠. 너무 감사하니까 2980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2980님과 3969님께서는 샵1133으로 선물 받으실 주소 우편번호 포함해서 적어주시고요. 성함까지 남겨주시면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1: 네 오늘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릴게요. 근데 2460님께서는 오늘도 어렵다. 힌트가 더 어려워요. 유유라고 남겨주셨어요.
2: 네.
1: 사실 지난주에는 힌트가 너무 쉬워서 네.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정답송을 빠르게 맞춰주셔서
2: 네.
1: 오늘 한번 힌트송을 어렵게 가볼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2: 네네.
1: 다음 주는 좀 다시 쉽게 가볼까요?
2: 아, 제가 좀 알아서 잘 깔끔하게 딱 센스 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1: 네, 잘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1: 네, 2904님께서는 배우님 가시기 전에 염지 진동소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름이 단박에 외워졌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2: 네.
1: 우리 마지막 인사 하시면서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네. 네. 그럼요.
1: 네. 그럼 염지웅 배우가 근데 오늘 벌써 한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서
2: 네.
1: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벌써 찾아오긴 했어요.
2: 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오늘이면 네. 아쉽습니다. 아,
1: 그러니까요.
2: 네.
1: 그럼 오늘의 그 기대되는
2: 네.
1: 오늘의 시그니처 인사 네. 들어보면서 염지웅 배우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어디서 진동소리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라뇨. 안녕히 계세요라고 해야죠.
2: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염지웅이었습니다. 염지웅이었습니다.
1: 네. 네, 염지웅 배우와 인사 나눠봤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명품 연기, 꽁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뵐게요.
2: 다음
1: 고맙습니다.
2: 주에 뵙겠습니다.
1: 오늘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 마무리가 되었고요. 너튜브 댓글에서 JSC님께서 신청해주신 한혜와 문세윤이 부른 비행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비행기라는 한혜와 문세윤이 부르고 추가 피처링한 노래 듣고 왔는데요. 저는 원곡인 거북이의 비행기만 들어봤었는데 이렇게 좋은 리메이크 음원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인 비행기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9079님께서 소소한 행복 또 기분 전환하실 때 야구 직관 간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응원하는 야구팀이 패배를 해도 기분 전환이 되시냐고 여쭤봤었는데 승패는 크게 상관이 없다면서 답장을 주셨어요. 그냥 좋아하는 우리 팀 선수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하시면서 지방이라 자주 가지도 못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싸더라도 선수들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포수석 바로 뒷자리로 예약을 하셔서 간다고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사진은 오래 갔던 직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이날은 응원하시는 팀이 이겼다고 하네요. 와, 이렇게 승패와 상관없이 기분 전환을 할수 있다니까 참 다행이고 너무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기분 전환하시는데 제가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신청곡 한번더 함께하고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2980님의 신청곡입니다. 루시의 전체 관람과 띄워드릴게요.

0: 작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야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9: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3: 여기가 뉴욕입니까?
14: 이곳이 파리입니까?
1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5: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소한 일들을 하시면서 여러분께서는 본인만의 기분을 돌보시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뮤직키즈 극장에서 염지웅 배우와 서인영 씨의 연기와 저는 이지혜님의 연기를 해봤었는데 아, 좀 재밌게 들었을지 모르겠네요. 네, 서인영 씨의 그 너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이 요즘 핫한데 서인영 하면 이 노래를 이리 노래가 빠질 수 없잖아요. 오늘 끝곡으로는 서인영의 신데렐라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시죠? 날씨는 더운데 반 소매를 입자니 팔뚝 라인이 신경 쓰이고 그렇다고 긴 소매를 고수하자니 땀이 또 삐질삐질 납니다. 저도 그 마음 100%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패션 전문가들이 아주 반가운 팁을 내놨습니다. 패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몸을 조이는 옷보다 적당한 여유와 구조감이 있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무조건 큰 옷으로 가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아이템은 바로 7부 소매, 그리고 돌먼 소매, 일명 가오리 핏입니다. 팔꿈치 아래까지 살짝 내려오는 7부 소매는요, 이 팔의 가장 가는 부분만 노출해서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마법을 부리고요. 가오리 핏은요, 상체 군살을 자연스럽게 감춰줘서 세련미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팔 부분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생기는 플러터 소매까지 곁들이면 올여름 코디는 끝입니다. 끝! 전문가들은요, 이 손목처럼 상대적으로 가는 부분이 드러나면 전체적으로 더 균형 잡힌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스타일이 살아야 기분도 사는 법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워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더워지는 대한민국 여름, 슬슬 준비 잘하고 계시죠? 5월 13일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코모도스 올드 패션 러브.

4월 금호건설 아트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솔직히 맞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재 단계,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3: 정오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이 상의, 여름의 몰입지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즘이 날씨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에 이 반팔, 예, 반소매를 입어야 되는 날씨긴 해요. 낮에는 지금도 뭐 제가 있는 이 춘천 지역의 기온이 24도, 25도 이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덥다 싶으면은 저는 바로 뭐 셔츠나 외투를 벗고 반소매로 돌아다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또 특히나 패션 전문가들이 이 반가운 팁을 또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에 추천했던 아이템은 7부소매, 또 그리고 가오리 핏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몸에 이렇게 꽉 끼는 것보다는 적당한 여유, 또 구조감이 있는 디자인이 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가 아직 안 됐는데 어떡하지? 반팔 입을 준비 안 됐는데 하시겠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렇게 손목 상대적으로 가는 부분만 싹 드러내서

이렇게 나의 조금 준비되지 않은 부분은 감추고 손목은 노출시키고 그렇게 한 기장의 7부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그러면 더 균형 잡힌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또 설명을 했네요. 근데 저는 물론 저는 패션을 잘 알지 못하는 예 패알못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옷을 딱 정핏이라고 하죠. 그냥 딱 맞게 입는 걸 좋아해서 뭐 7부나 아직 그런 걸 도전해보진 못했는데 일단 오늘 패션 전문가들의 말 따라해야지라고 또 생각은 들지만 야 소화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또 청취자분들께서 출석 체크 해주고 계신데요. 2904번님 오 패자랄 후디 후디는 7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바지도 7부 상의도 7부 하셨는데요.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7부를 구하기가 바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입으시는 분도 주의 없는 것 같고 제가 도전적인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또 7732번님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길을 저에게 여쭤보시더군요. 그분께서도 분명한 목적지를 말씀을 못하셔서 결국에는 또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길을 알려드렸답니다. 과연 길을 잘 찾으셨을지 모르겠네요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센터 거기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잘하셨네요. 또 그리고 1419번님 아카시아 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면 아카시아 향에 행복하게 취하겠죠? 술술 들어가려나 히히 보내주셨는데 수요일 정오에 예 벌써 한 잔 하고 계신가요? 예 아카시아 나무 아래서 야 지금 날씨가 낮술하기 뭐 좋긴 하지만 평일에 일단 뭐 하고 계신지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3514번님은 저도 요즘에 40대 중반인데 20대로 보이기 위해서 코디에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여름 패션도 신경 쓰고요. 또 점심 식사하러 구내식당 가는 길 출석합니다. 여기 대전 무지 더워요. 후디가 계신 춘천도 덥겠죠? 더워지는데 힘내봐요. 보내주셨는데요. 와 40대 중반이신데 20대로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요즘에 그런 말들 많더라고요. 다들 너무 잘 관리하고 잘 꾸며서 한 30대부터 40대까지는 나이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패션 또 그리고 만약에 남성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헤어 헤어스타일로 인해서 5살 그리고 많게는 거의 뭐 10살까지도 어려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우 멋있으십니다. 저도 목표가 평생 30대로 보이고 싶은 목표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그래서 계속해서 뭐 공부를 해야겠죠. 뭐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이나 예 저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2980번님께서는 또 출석 체크 신청곡 보내주시면서 저도 패션 테러리스트라서 자신이 없어서 옷가게 마네킹이 입은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소위 바가지를 쓰더라도 점원이 권하는 대로 코디를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셨는데요. 저는 요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냥 마네킹이 입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옷가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보다는 그래도 요 트렌드에서 민감하실 것이다. 근데 이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이 입혀둔 패션이니까 그대로 가져가도 저는 뭐 괜찮지 않나. 근데 나한테 어울리는 건 한번 입어보고 예 그러니까요. 저도 뭐 사실 패알못이라서 또 그리고 7811번님도 후디 출첵합니다. 덥네요. 옷 입는 게 또 신경 쓰이네요. 오늘도 후디 파이팅 하시면서 또 출석 체크도 보내주셨습니다. 문자창 열려있는데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또 2980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이죠.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신청해 주셨는데 띄워드리겠고요. 켄 하니의 빈틈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코르티스 이분들이 거의 뭐 지금 현 트렌드의 중심 아닌가요? 예,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그렇습니다. 레드 레드 먼저 듣고 오시죠.

켄 하니의 빈틈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7269번님, 후디, 저는 옷을 너무 좋아해서 패션에는 자신 있답니다. 정리를 해도 늘 그대로인 듯요. 대신 정리한 옷은 나눔을 하기에 인기랍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아,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가을이나 겨울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옷을 레이어드해서 뭐 위에 뭐 입고 그 위에 뭐 입고 요거 자체가 좀 재밌다, 또 행복한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처럼 예 소위 패알못인 분들은 저는 여름이 최고입니다. 그냥 티 한 장 그리고 바지 한 장 그리고 신발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고민할 것도 없고. 근데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입지 않아서 정리하는데 그 옷이 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인기 많겠네요. 또 7269번님. 또 그리고 7812번님. 저는 셔츠, 니트류 좋아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옷이 작아졌다며 내놓은 옷들이 저한테 맞아서 아들 옷 물려 입고 있습니다. 펑퍼짐한 청바지, 추리닝 바지, 후드티, 제 스타일이 강제로 바뀌었어요 하셨는데요. 아, 아무래도 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다들 비슷한 경험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집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입던 것들 근데 또 금방금방 커버리니까 얼마 안 입었는데 거의 새 건데 이제 못 입는다, 작아졌다 하는 옷들은 보통은 동생들한테 가기도 하지만 엄마한테 가기도 하더라고요. 뭐 후드티나 이런 것들은 뭐 오버핏으로 입으면 되고. 그렇습니다. 강제로 스타일 체인지죠. 또 그리고 최근에는 또 패션 이야기 하니까 정말 역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 해야 되는지, 브래드 피트의 그 패션, 지금 패션이 아니라 이 1999년 영화 파이트 클럽 당시의 이 브래드 피트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지금 다시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용실에 그 파이트 클럽의 사진을 들고 가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고요. 이 옷 자체도 그때의 브래드 피트의 옷을 또 따라서 입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 브래드 피트 같이 탑스타들은 시간에 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인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하나 흐르고 있는데요. 아일리시입니다. 빌려온 고양이.

아일리스의 빌리온 고양이 두더 댄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곡 일부 함께 하셨는데요. 2980번님께서 해주셨던 말 중에 이 옷은 몰라도 노래만큼은 트렌드를 따라가며 듣고 싶어요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1부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음원 차트 탑100에서 8위, 예, 8위에 자리하고 있는 노래네요. 최예나 캐치캐치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0: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 인쇄는 와우프레스
2: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3: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우리의 숲은 도민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맙시다. 산불 위험 기간에는 소각을 절대 금지합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 후 재는 불씨가 꺼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약속입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 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 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가장 흔히 취하는 이 포즈가 뜻밖의 보안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전문가들은 카메라 성능과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1.5m 이내 거리에서 찍힌 사진 속 손가락 지문을 복원해 생체 정보를 훔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문 정보가 선명하게 노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온라인에 사진을 올릴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된 이 포즈는 무엇일까요? 1번 손하트, 2번 V, 3번 손꽃받침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힌트송 준비했거든요. 당첨자 두 분께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슈퍼주니어 빅토리 코리아 흐르고 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힌트송 슈퍼주니어의 빅토리 코리아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가장 흔히 취하는 이 포즈, 뜻밖의 보안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카메라 성능과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1.5m 이내 거리에서 찍힌 사진 속 손가락 지문을 복원해서 생체 정보를 훔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지문 정보가 선명하게 노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온라인에 사진을 올릴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된 이 포즈는 무엇일까요? 1번 손하트, 2번 V, 3번 손꽃받침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쭉쭉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 포즈를 한 번씩 취해보세요. 아리송하신 분들은 한번 취해보시고 어떤 것이 지문이 깔끔하게 정말 잘 나오는지 생각해보시면은 정답을 또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첫 번째 힌트송이 빅토리 코리아였는데 또 이 포즈의 의미가 또 빅토리라고 해요. 저도 의미는 모르고 막 썼었네요. 예, 그냥 이게 그냥 밥 먹듯이 사실 어릴 때부터 전통적으로 이 포즈를 취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잘 쓰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예, 요즘에는 또 세대가 변하면서 요러고 다른 걸로도 변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정답 얼른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는데요. 슬로우 댄싱이라는 곡이고요. 또 BTS의 V씨가 부른 곡입니다. 슬로우 댄싱 띄워드립니다.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BTS V의 슬로우 댄싱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2번 V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금융 전문가 리창 씨가 유명인의 셀카 사진을 활용해서 지문을 복원하는 과정을 시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손가락이 카메라를 향해 정면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약 1.5m 이내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면 지문 정보를 비교적 선명하게 추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방송에서도 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 AI 기술을 이용해서 저해상도 이미지를 보정하니까 이 흐릿했던 손가락의 지문 능선이 또 비교적 또렷하게 또 드러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요, 고화질 카메라, 또 AI 기술의 발달, 그래서 사진 속의 생체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셀카 사진이 곧바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는 또 설명도 했는데요. 지문 복원이 가능하려면 이 조명, 초점, 촬영 거리, 사진 해상도 여러 조건이 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뭐 다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 손가락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진 온라인 공개를 좀 자제를 하고 또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에 주민 이 지문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2번 V였는데요. 또 청취자분들께서 힌트송을 듣고 맞췄어요.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먼저 3385번님. 정답은 2번 V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쌈집을 운영합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하며 라디오를 켜고 오후 11시 퇴근까지. 라디오는 저에게 세상과 소통을 하게 해줍니다. 늘 좋은 음악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한번 인사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또 저도 힘이 나는 문자인 것 같아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대단하십니다. 정말 체력관리 그리고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요. 또 앞으로도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6236번님께서는 문제를 못 들으셨나 봐요. 정답 빅토리. 정답은 V였고요. 또 3401번님, 5205번님도 정답 소나트. 소나트가 약간 헷갈리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소나트를 해보시면은 이 지문의 한 절반 정도가 가려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V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7811번님, 9049번님, 3333번님, 3976번님께서도 V 맞춰주셨고요. 6047번님, 엄정화님의 노래 안무에서 김종

0: 김수민 씨가 열심히 이 포즈를 춤추던 것도 생각나서 노래도 같이 신청합니다. 엄정화의 포이즌 하셨는데 아 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신청곡까지 보내주셨군요.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2904번님, 5313번님, 또 9856번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9856번님은 1번 소나트 아 땡입니다. 또 그리고 1189번님께서도 출첵과 함께 또 문자 보내주셨고 1043번님 AI가 편리하지만 무섭기도 하네요. 손가락 하트만 해야겠어요 하셨는데 그쵸 너무 가까이서 요즘에 또 휴대폰 카메라가 화질이 진짜 좋잖아요. 뭐 영화도 찍는 시대니까 그래서 손가락 하트 혹은 뭐 꽃받침 이 정도 하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또 9790번님께서는 처음 보내주셨네요. V 조심해야겠네요. 무서운 세상 하셨고 1110번님은 와 그럴 수 있겠네요. 개인정보가 중요한 요즘인데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저는 V 할 때 손을 뒤집어서 손등이 보이게 하는 특이한 버릇이 있는데 좋은 거였네요 하셨는데 그러네요. 이 V를 손등을 보이게 하고 아 찍으셨구나. 보통 그렇게 안 하긴 하는데 이 개인정보가 참 중요한 시대에 또 좋은 습관. 아 역시 뭐 단점만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장점도 있고 장단이 꼭 함께 붙어있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1110번님 또 그리고 4567번님은 V 10개월 저희 딸도 요즘 사진 포즈로 V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하셨는데 아 벌써 V를 해요. 너무 귀엽다. 사진 찍을 때. 또 그리고 3873번님 금강기 대회에 온 우리 선수들 화이팅 보내주셨고 3514번님 3033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4: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3: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4: 고형량이 뭔데?
3: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4: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5: 유통 골뱅이
6: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의 나루쌀
6: 겹밥에도
5: 당진의 나루쌀
6: 국밥에도
5: 당진의 나루쌀
6: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0: 미온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 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페퍼톤스의 몰라요 듣고 오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하셨는데요. 또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4275번님 그리고 9790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후 또 3부 4부에서는 수요일 코너죠. 퀴즈 헌터 강현 리포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는 용준형의 무슨 말이 필요해 부제는 Go Away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동행이

0: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잠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썼다 썼다 잠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0: 재밌고 유익한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사냥하는 시간, 퀴즈 헌터.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 시간입니다. 퀴즈 헌터의 출제자죠. 강현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강현 리포터가 지난주에는 아팠어요.
1: 그쵸, 갑자기 제가.
0: 네, 서든니. 갑자기 아파서 이제 방송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몸은 좀 회복이 되셨나요?
1: 제가 또 항생제 열심히 먹고 튼튼하게 회복해서 왔습니다. 진짜 아주 멀쩡하고요.
0: 청취자분들도 많이 걱정하셨어요.
1: 진짜요?
0: 갑자기 이제 못 오게 됐다라고 하니까.
1: 제가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오한이 막 나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0: 어허.
1: 그래서 옛날에 한번 제가 또 목소리 안 나올 때 온 적 있었거든요.
0: 왔었잖아요.
1: 그렇죠. 근데 그때랑 똑같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진짜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0: 잘하셨어요.
1: 네, 그랬습니다.
0: 그때 아파서 그냥 오셨는데
1: 너무 놀랐죠.
0: 제가, 이 정도로 아픈데 왜 오셨어요? 라고 했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 다행입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그렇게 쉬었으니까.
1: 이제 제가 진짜 아침과 새벽까지 고민을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목소리가 아예 안 날 것 같아서 네, 그랬습니다.
0: 잘하셨어요.
1: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2904번님도 환영합니다. 현님, 현님을 못 놀려서 후디가 심심했던 듯 하셨는데
1: 심심하셨나요?
0: 심심했어요.
1: 제가 또 타격감이 좋은 편인데
0: 맞아요.
1: 제가 또 안 오니까 오늘 또 두 배로 놀리실까요?
0: 현 씨가 일단 여기 스튜디오 부스에 입장하는 거와 동시에 저도 이제 어떻게 놀리지? 어떻게 장난치지? 이 생각이 들긴 해요.
1: 자, 오늘 또 뭐가 있지? 이런 거.
0: 오늘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지금 아직 강현 리포터가 대학생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1: 그쵸? 마지막 학기예요.
0: 마지막 학기.
1: 올 8월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됐고요. 자, 영어 성적을 드디어 획득을 했기 때문에 졸업 확정입니다.
0: 졸업 확정인가요?
1: 네.
0: 아, 원래대로라면은 원래 작년이 목표였죠, 졸업이.
1: 그렇죠.
0: 근데 가방끈을 계속 잡고 늘려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오긴 했는데
1: 떠나기 싫다고 계속 그랬죠, 제가.
0: 네, 거의 그냥 뭐 계속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듯이 해서 또 왔는데 또 지금 축제 기간이라고 해요.
1: 오늘 저희 학교는 오늘부터 축제 기간 시작인데.
0: 와우.
1: 제가 진짜 오늘 고민 엄청 했거든요. 네. 갈까 이거 춘천 녹화 끝나고 갈까 했는데 나 생각보다 친구가 너무 없는 거예요.
0: 친구가 다 이제 떠나갔죠.
1: 이제 다들 대학 축제를 올 그 나이도 아니고 학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쉽게도 좀 못 갈 것 같고.
0: 그래요?
1: 네.
0: 아, 저는 가는 거 추천드리는데.
1: 아, 진짜요?
0: 지금은 그래도 고민하는 정도잖아요.
1: 네.
0: 거기서 내년만 돼도 고민도 못하는 정도거든요.
1: 아예 못 가나요?
0: 아예 못 가죠. 그냥 지금 가세요.
1: 오늘?
0: 오늘 가세요. 추천드릴게요.
1: 그럼 가서 저 혼자 이렇게 공연 보고 혼자 뭐 시켜 먹고
0: 혼자 소주 먹고 구석에서.
1: 진짜요?
0: 네.
1: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학교 여대잖아요.
0: 네. 아, 예, 예.
1: 아, 그냥 우리 학교 축제 말고 올해는 다른 학교 축제를 가보자.
0: 그것도 좋죠.
1: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학교 축제 에 가려고 친구들이랑 약속을 다 잡아놨어요.
0: 잘하셨다.
1: 근데 또 그 학교도 제가 친구가 없으니까 그 학교의 대학원생들.
0: 대학원생입니다.
1: 제 친구들은 이제 이미 다 졸업을 해서 대학원에 있거든요.
0: 그러다 조교님들하고 놀겠는데?
1: 그러다 이제 교수님이랑 놀고.
0: 교수님하고도 놀고.
1: 그럴 것 같습니다.
0: 잘하셨어요. 대학교 축제는 정말 그때만 갈 수 있는 또 약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죠. 대학생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긴 한데 저도 이미 좀 지나온 것 같아요.
0: 에이, 그래도 가방끈을 늘린 김에 그런 것까지 한번 누리시길.

0: 예. 네, 도전해보고 또 다음 주에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1: 후기 좀 알려주세요. 요즘 대학생분들은 어떻게 또 축제를 즐기는지도 궁금해요.
0: 제가 또 한번 가서 주점 이번에 가거든요. 다른 학교
1: 오,
0: 축제?
1: 네.
0: 한번 가보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디까지 좀 와도 되는지.
1: 좋습니다. 예, 꼭
0: 네.
1: 알려주시고 다시 코너로 돌아와 보면요. 또 수요일 코너는 퀴즈 헌터 시간인데요. 강열 리포터가 또 재미난 상식 퀴즈를 들고 왔거든요. 첫 번째 문제 그러면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0: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과거 수박은 양반의 과일, 땡땡은 평민의 과일이라고 불렸습니다. 또 땡땡은 값도 싸고 흔해서 밥 대신 서민의 배를 채워주는 양식 역할도 했는데요. 때문에 구한 말에는 이 과일철이 되면 쌀집의 매상이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거의 한국에서만 재배되는 땡땡은 무엇일까요?
1: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0: 참외.
1: 참외, 2번
0: 딸기.
1: 딸기, 3번
0: 자두입니다.
1: 자두. 자, 일단 문제가 좀 어려운데. 자, 문제 다시 한번 주시죠.
0: 네, 과거 수박은 양반의 과일, 땡땡은 평민의 과일이라고 불렸습니다. 또 땡땡은 값도 싸고 흔해서 밥 대신 서민들의 배를 채워주는 양식 역할도 했는데요. 때문에 구한 말에는 이 과일철이 되면 쌀집의 매상이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거의 한국에서만 재배되는 땡땡은 무엇일까요?
1: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0: 참외,
1: 2번
0: 딸기,
1: 3번
0: 자두입니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지금 정답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힌트를 좀 주셔야 될것 같아요.
0: 제가 이 과일 또 요즘에 좀 먹고 있거든요.
1: 요즘에?
0: 네, 요즘에 먹고 있는데 이 과일에 씨앗이 있어요.
1: 씨앗이 있어요?
0: 네. 씨앗이 있죠.
1: 네,
0: 씨앗이
1: 씨앗
0: 있는데 이
1: 있죠.
0: 씨앗을 뭐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1: 네.
0: 저희 어머니는 이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 좀 먹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1: 씨앗을 먹을 수 있는 건가 봐요.
0: 그쵸? 여기 다 씨앗이 있어요. 참외도 씨앗이 있고 딸기도
1: 그쵸.
0: 씨앗이 있고 자두에도 있는데
1: 네.
0: 저는 이 씨앗을 먹는 걸좀 좋아합니다.
1: 누군가는 씨앗을 뺏어
0: 안
1: 먹기도
0: 먹죠.
1: 하고,
0: 그쵸?
1: 그리고 누군가는 요걸 좋아해서 같이 먹기도 한다.
0: 그럼요.
1: 자, 대충 느낌이 옵니다. 1번 참외, 2번 딸기, 3번 자두. 얼른 보내주시고요. 힌트송도 하나 주시죠.
0: 힌트송 제가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한번
1: 네,
0: 해보자면
1: 이거 왜 준비하셨을까 했거든요.
0: 아니 제 일단 먼저 오늘의 힌트송은 김현철의 왜 그래인데
1: 김현철 씨의 왜 그래?
0: 네. 아 이거 이름 왜 그래? 힌트송 찾기 너무 어려워.
1: 이게 뭐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0: 왜
1: 거예요?
0: 그래?
1: 아직 아프신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1: 네.
0: 왜 그래?
1: 왜 그래?
0: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너무 어렵다.
1: 아, 왜 그래?
0: 왜 그래? 근데 또 은근
1: 네.
0: 이 글자와 비슷하게 또 들어있기도 해요.
1: 아,
0: 이중적인 의미로다가.
1: 아직 아프네요. 현 씨가 회복이 덜된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래도
0: 그래도
1: 문제를 통해서
0: 다들
1: 예, 힌트를 얻으셨어요.
0: 그럼요.
1: 네, 얼른 보내주시고요.
0: 네.
1: 우리 현님 왜 그래? 벌써 올라오고
0: 진짜
1: 있습니다.
0: 아 정답 왜 그래?
1: 약발이 셌나 봐요.
0: 항생제가 세더라고요.
1: 예, 힌트송 김현철 씨왜 그래? 띄워드리고요. 얼른 정답 보내주시죠.

0: 힌트송 김현철 씨의 왜 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 헌터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1번 참외였습니다.
0: 야, 이 참외가 평민의 과일로 불렸군요.
1: 네, 그때는 여름철에 수박이 너무 귀해서 왕들이나 고위 관료들만 먹을 수 있었대요.
0: 네.
1: 그래서 그때 평민들은 참외를 먹었고 이게 정말 싸다 보니까 밥 대신 먹었다고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참외를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먹는 거 아시나요?
0: 아, 몰랐어요.
1: 이게 거의 성주 참외가 거기서만 거의 99.9%가 재배되고 그걸 다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만큼.
0: 와.
1: 그래서 참외가 영어 이름으로
0: 네.
1: 코리안 멜론이래요.
0: 아, 정말요?
1: 네.
0: 코리안 멜론.
1: 네.
0: 와.
1: 너무 신기하죠?
0: 네.
1: 저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명한 과일인 줄 알았는데 참외가 우리나라에서만 소비를 많이 해서 코리안 멜론이 됐대요.
0: 와, 신기하다.
1: 그쵸.
0: 약간 그 외국 분들이 이 참외를 볼 땐 두리안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겠다. 딱 그 나라에 가서 뭐 맛볼 수 있는 느낌?
1: 그쵸, 그쵸.
0: 네, 희소성도 있고.
1: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다들 한번 참외를 철이 맞으면 먹어본다고 하더라고요.
0: 참외 좋아하시죠?
1: 너무 좋아하죠.
0: 너무 익숙한 과일인데 우리한텐.
1: 너무 익숙하고 그 엄마가 이렇게 항상 저녁 먹고 깎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0: 맞아요.
1: 좋잖아요. 전 네. 씨앗 씨 쪽을 좋아하거든요.
0: 저도.
1: 근데 그걸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대요.
0: 그래서
1: 엄마가 조금씩 이렇게 옆에 이렇게 버려놓으면
0: 네.
1: 따로 이렇게 챙겨 먹고.
0: 그것까지 먹어요?
1: 그렇죠.
0: 배탈 나죠 그러면.
1: 아, 그래도
0: 네.
1: 그게 제일 달아서
0: 아,
1: 꼭 먹어야 됩니다.
0: 역시 맛잘알 강현 리포터고 4122번님께.

0: 그래서 음악 중간에 참회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하셨는데 아닌 저희는 아닌데요.
1: 저희는 아니고요.
0: 어 뭐지? 네.
1: 무슨 일이지?
0: 김현철 씨가 참회라고 하실 일은 없잖아요. 왜 그래?
1: 그렇죠. 왜 그래? 예. 제가 그냥 참회 또 왜 네. 그래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봤고 나 왜 그래 진짜 참회 너무 없더라고요.
0: 아 참회를 뭐
1: 힌트송으로
0: 노래로 쓰는 게 흔치는 않죠. 없죠 거의 뭐.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참 네. 외롭다 참 외롭네 이런 거 다 검색해봤는데
0: 안 돼요.
1: 안 나와가지고 아, 한번
0: 그래서 왜 그래로
1: 웃음을 드려야겠다.
0: 네.
1: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 근데 6705번님께서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왜 그래 해주셨어요.
0: 그쵸.
1: 아, 또 오늘 힌트송 또 라인업이 장난 아닌데 몇 번만 더 속아주세요.
0: 좀 다음 힌트송도 일단 기대가 되는데 문자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5408번님 또 그리고 3208번님도 참회입니다. 저도 무지 좋아하는데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9272번님 참회로 이행시 지어주셨어요.
0: 제가 띄워드릴게요.
1: 네.
0: 참.
1: 참을 수 없는 맛.
0: 왜?
1: 왜 이리 맛있는 거야?
0: 그게 참회다.
1: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0: 어떻게 근데 강현 리포터도
1: 잠깐만 지금 좀 불안한데
0: 강현 리포터도 정말 이 순발력과 임기응변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1: 미치겠네요.
0: 참회 돼요?
1: 일단 한번 해봐야죠.
0: 수박으로도 될까요? 수박?
1: 변하고요.
0: 갑자기
1: 이거?
0: 변하고 커브볼 하나.
1: 수박 한번.
0: 네, 수.
1: 수 없이 많은 날.
0: 박.
1: 박수 한번 주세요.
0: 박수 한번 달라고요?
1: 죄송합니다.
0: 제가 사과드릴게요. 너무 참외로 머릿속에 방금 막 굴리시는
1: 그쵸,
0: 표정이길래
1: 참 막 하고 있었거든요.
0: 수박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순발력 한번 보여주시고 네. 또 그리고 6705번님 정답은 참외입니다. 저는 껍질까지 먹는데요. 아삭아삭 맛있습니다. 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7418번님 정말 정답 참외요 하시면서 첫째 임신했을 때 참외가 왜 그리 먹고 싶던지 평생 먹을 참외를 임신 10개월 동안 다 먹은 것 같아요. 겨울철 참외 구해다 준 남편 고마웠어 해주셨습니다.
0: 와
1: 겨울철에도 참외가 있어요?
0: 구하면 또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와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인 네. 것 같아요.
0: 그렇죠. 겨울철에 수박 먹고 싶어 했을 때 수박을 들고 들어오는 남편
1: 최고죠.
0: 최고죠.
1: 진짜.
0: 한로로 씨의 영영이란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 겨울철 수박과.
1: 와.
0: 무슨 코코아였는데? 네.
1: 그 노래 알긴 아는데. 네. 혹시 만약에 겨울철에 수박이 먹고 싶다고 예. 여자친구가 네. 한다면.
0: 요즘이 쉬워요.
1: 요즘 쉽나요?
0: 요즘은 쉬워요.
1: 네, 진짜 새벽 네. 1시.
0: 1시예요?
1: 네.
0: 그것도 쉬워요.
1: 어떻게요?
0: 어플. 배달의 땡땡. 하면은 요즘에 다 있어요.
1: 새벽 1시에 있어요?
0: 찾으면 있어요.
1: 와.
0: 근데 이제 그 낭만의 시대, 아날로그 시대 때는 바로 그냥 나가서 시동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막 다 돌고 있나요? 있나요? 다 돌아서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 수박 한 동이.
1: 근데 너무 낭만 네. 있다.
0: 그렇게 들리면 너무 낭만이죠. 근데 그쵸? 요즘에는 잠깐만 띠띠띠띠띠 노크 뚝뚝뚝 수박 왔습니다.
1: 근데 이제 만약에 네. 배달 싫어다.
0: 배달 싫다고요? 그거는 그냥 못 살기 보는 거 아니에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배달 수박 말고.
1: 배달 말고 나 직접
0: 처리해와. 그렇게 하면
1: 어렵죠.
0: 어렵다. 그건 너무 난제다.
1: 그렇죠.
0: 또 그리고 0494번님, 7637번님도 참외 현충원 가서 아버지 뵙고 춘천 가는 중입니다. 참외 참 좋아하셨었는데 하셨고 1189번님께서는 지금 먹고 계시다고 또 맞춰주셨습니다. 1995번님은요. 설마 우리 현님은 자두씨를 와그작와그작 씹어드시는 거 아니겠죠? 하셨는데
1: 자두씨가 생각보다 되게 딱딱한 거 아세요?
0: 드셔보셨군요.
1: 아니죠. 먹다가 네. 잘못 씹어가지고 앞니가 살짝 나갈 뻔한 적은 있지만
0: 그래요?
1: 제가 그래도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해도 자두씨까지 먹진 않습니다.
0: 그
1: 정도는 아니에요.
0: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현씨가 워낙에 또 잘 먹고
1: 먹는 거 좋아한다고
0: 먹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씨까지 먹느냐 질문을 주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요 또
1: 네 그리고 0322번님 정답은 1번 참외네요 하시면서 씨가 있는 부분은 달달하지만 씨가 거슬리는 게 싫어서 언제부턴가 씨를 빼고 먹는다죠. 요즘 참외 달고 맛있어요 해주셨습니다. 그쵸 씨 드시나요 참외 씨?
0: 참외 씨 저는 다 먹고 근데

0: 오래 참외 드셨어요?
1: 아, 전 이미 먹고 있죠.
0: 아, 지금 먹고 있어요?
1: 네.
0: 어, 그렇구나. 5629번님, 그 김현철 씨의 왜 그래 가사 중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가사가 체외 체외 도대체 왜 참외로 아~ 들림 하시면서 아 그래서 참외.
1: 제가 진짜 그걸 노렸어요.
0: 아 이걸 노리셨다고요?
1: 라고 한번
0: 네 라고 한번 거짓말을
1: 묻어가 보겠습니다.
0: 어 거짓 방송. 또 그리고 4122번님 배달 수박이라니 킥킥 아직 현 씨 아프시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컨디션이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조금은 들났지 않았나?
1: 예. 한 주 있으면 또 더 괜찮아지거든요.
0: 근데 오히려 들난 게 지금 좋은데요.
1: 들나가기 괜찮나요?
0: 방송적으로는 재미가 나오는데요.
1: 뭔가 살짝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0: 네, 어, 좋습니다. 이행시까지 들어보는 또 3부를 네. 보냈는데 어, 시간이 벌써 당첨자 발표할 시간이거든요. 당첨자 한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652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죠. 리쌍 피처링 정인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다른 퀴즈와 함께 4부로 돌아옵니다. There ain't no part-time love. Find that old.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0: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7: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 문을 열었고요. 3976번님께서 참외 먹고 배탈 나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점점점 보내주셨는데, 또 이거 보세요. 청취자분들 중에 분명히 계세요. 또
8: 저처럼 또 씨앗을 다 먹으시는 분이 있으시군요.
7: 아,
8: 탈탈 털어서
7: 탈탈. 남김없이
8: 남김없이 매번. 아, 그럼 또 그렇다고 합니다.
7: 또 5408번님께서는 힌트송을 추천해 주셨어요. 참외 대신 참회라는 노래도 있던데요. 하시면서
8: 이 생각을 못했어요.
7: 참회.
8: 참회. 괜찮다.
7: 이거는 엄청 직접적이다.
8: 근데 좀 참신한, 네. 근데 뭔가 왜 그래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7: 왜 그래보다는 이제 참회가 훨씬 낫긴 하죠.
8: 아니, 제가 미리 네. 이렇게 몇 분과 소통을 해서 힌트송을 좀 정하고 싶어요.
7: 아, 청취자분들하고 네. 이렇게.
8: 네. 아, 노래 정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네. 막 힘들거든요.
7: 왜 본인의 일을 넘기세요?
8: 아, 이렇게 좋은, 너무 좋은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면 저 좀 따라하고 싶죠.
7: 아,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문자들 중에 센스 넘치는 문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이 말을 탁 치곤 하곤 하는데. 근데 뭐 왜 그래도 뭐 뒤늦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네, 노래도 워낙에 좋은 노래니까.
8: 그래도 오늘 날씨 좋은 날 좀 웃음을 드렸겠죠?
7: 그럼요.
8: 네, 다행입니다.
7: 그럼 감사드립니다.
8: 저는 만족할게요.
7: 오늘 밥값 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헌터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8: 네, 1800년 남아프리카에 사는 원숭이 잭은 이곳에서 무려 9년간 일을 했는데요. 안전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곳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잭이 주급 20센트와 맥주 한 병을 받으며 조수로 일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7: 야, 어디였을까요? 1번
8: 식당.
7: 식당. 2번
8: 소방서.
7: 소방서. 3번
8: 기차역입니다.
7: 기차역. 원숭이잖아요, 잭이.
8: 그렇죠.
7: 문제 다시 한 번만 주시죠.
8: 1800년 남아프리카에 사는 원숭이 잭은 이곳에서 무려 9년간 일을 했는데요. 안전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곳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잭이 주급 20센트와 맥주 한 병을 받으며 조수로 일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7: 1번
8: 식당.
7: 2번
8: 소방서.
7: 3번
8: 기차역입니다.
7: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문제 그래도 나름 약간의 좀 실마리가 될 법한 말이 있어요. 안전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곳이다.
8: 그쵸. 안전이 굉장히 좀 중요했고요.
7: 중요해요.
8: 그럼 아마 요즘 곧 여기 좀 많이 가실 것 같은데.
7: 그래요?
8: 그렇지 않을까요?
7: 여기 많이 가실 거다.
8: 네, 저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7: 소방서 가세요?
8: 아, 뭐 식당일 수도 있고, 소방서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소방관 체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7: 아, 체험 활동하러 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8: 그렇죠. 그게 어디일지.
7: 일단은 헷갈리는데 힌트 송으로 그럼 주시나요? 힌트 송으로?
8: 아, 네, 힌트 송 드릴게요. 오늘의 힌트 송, 두 번째 힌트 송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7: 그래요?
8: 네, 오늘 두 번째 힌트 송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7: 여행. 아, 그럼 여행이라고 하면은 또
8: 감이 오시죠?
7: 예, 딱 느낌이 오긴 옵니다.
8: 그곳입니다.
7: 1번 식당, 2번 소방서, 3번 기차역. 얼른 보내주시고요. 힌트송입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행.

0: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3번 기차역이었습니다.
0: 아, 기차역. 이 원숭이, 잭이 9년간 기차역에서 어떻게 일을 했어요?
1: 네, 처음에 여기 역무원으로 일하던 분이 네. 사고로 다리를 다치셨대요. 어허. 그래서 잭을 데리고 와서 이제 신호수로 썼는데 와. 이걸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숭이가 신호기를 만지는 걸 보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0: 놀래죠.
1: 너무 놀래서. 네. 근데 이제 조사를 나와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고 와. 실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본 주급을 주고 또 맥주 한 병을 주면서 이제 정식 직원으로 네. 9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9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대요.
0: 와, 거의 뭐 AI급 정확도다.
1: 그렇죠.
0: 그럼 잭이 맥주도 먹어요?
1: 뭐 그러니까 주지 않았을까요?
0: 와, 거의 뭐 사람이네요.
1: 그 거의 약간 네. 진짜 이 정식 직원한테 월급 주는 것처럼 와, 신기하더라고요.
0: 어, 그렇구나. 와, 잭이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9년간
1: 네, 신호수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0: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이 생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쵸?
0: 사고와 거의 때려야 뗄 수 없는 직업인데 잭이 진행했으면 방송사고 단 한 번도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1: 그렇죠. 뭐 저처럼 뭐 정답을 발설해버리거나
0: 정답 발설
1: 그렇진,
0: 사건
1: 네.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잭은 절대 안 하죠.
1: 아, 짝이 났네요.
0: 저도 그렇고요. 저도 잊을만 하면 사고 내서.
1: 아, 네. 짝이 났네요.
0: 역시 인간보다 위대한 잭.
1: 대단합니다.
0: 9년간.
1: 심지어 9년간. 저는 지금 1년 반 하면서 네. 몇 번을 정답을 미리 말씀드린지 셀 수가 없는데.
0: 거의 뭐 습관적으로 발설하시니까.
1: 잊을만 하면 또 하죠. 네.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0: 강을 리포터가 그래서 제 식은땀 빼는 데는 전문인 것 같아요.
1: 그 말을 좀 오래 시키면 네. 정답을 애가 막 말해요.
0: 그냥 갑자기 정답 발표를 해버리니까.
1: 그렇죠.
0: 좋습니다. 자, 3번 기차역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9856번님, 0494번님, 3385번님도 3번 맞춰주셨고요. 그리고요.
1: 네, 또 7169번님 사진을 두 개 보내주시면서 네, 지금 네. 기차역입니다.
0: 아, 벌써 사고가 나는 겁니까? 예.
1: 아닙니다. 차세 가려져가지고.
0: 아, 예, 예.
1: 네, 정답 기차역입니다. 후디 질문이요. 저는 언제쯤 당첨될까요? 저희는 지금 주문진에 있는 별다방에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음료를 먹으며 이어폰으로 함께하고 있답니다. 후디 늘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0: 아, 근데 사진 너무 이쁘네요.
1: 네, 지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진짜 사진. 아, 이거 보니까 저도 가고 싶어요. 바다.
0: 그렇죠. 지금 강릉 쪽이라고 제가 또 기억하고 있는데 주문진. 근데 질문 주셨잖아요. 언제쯤 당첨이 될까요? 저도 일단은 답변을 드리면 모릅니다. 인데 또 저희 제작진이 아주 최첨단으로 수기로 이제 랜덤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1: 그쵸.
0: 언제 또 당첨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감사드린다는 점.
1: 항상 다 읽고 네. 있고 또 이게 계속 보내주시다 보면 그 당첨에 또 가까워지거든요.
0: 그런가요?
1: 아, 그렇죠. 아, 제가 또 예쁘게 말을 네. 했는데.
0: 아, 그럼요. 또 강현 리포터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9292번님 정답은 3번 기차역. 똑똑한 몽키네요. 여행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강현 리포터도 이 노래 나갈 때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1: 아, 여행 계획이 지금 거의 있어요. 제 부산 을 가려고 와우. 친구랑 계획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사직구장에 한번 놀러 가려고.
0: 와.
1: 사직구장이 그렇게도 멋있대요.
0: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가야 하는 곳이죠.
1: 그렇죠. 그래서 사직구장을 조만간 한번 가고 싶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0: 또 사진들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요. 또 제가 또 가면 또 네, 별스타그램에 올리겠죠.
0: 네, 올려주세요.
1: 네.
0: 또 그리고 9381번님도 강일 리포터처럼 다음 주에 친구들과 부산 여행 간다고 기차에서 이 달걀과 사이다의 추억 사라졌지만 KTX도 설레요 하셨는데 강일 리포터는 모르시죠? 이런 기차에 매점 있었던 거.
1: 매점 있었나요? 매점은 네. 아니고 그 네. 카트는 있었던 것
0: 카트,
1: 같은데.
0: 예, 그렇죠.
1: 카트는 제가 알죠.
0: 아세요?
1: 그럼요.
0: 어떻게 아시지?
1: 저도 그 시절에 네. 잠깐 있었어요.
0: 아, 그 어릴 적 기억이 나는구나.
1: 아, 그럼요. 저도 옛날에 그 기억이 나요. 무슨 필름 카메라를 어디서 이렇게 준비해오라고 해가지고 네.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때 한번 춘천을 왔을 거예요.
0: 네.
1: 그때 뭔가 사 먹고 싶었는데 단체 활동이어서 사 먹지 못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0: 제가 그 기차에 카트나 이런 매점 칸이 있었어요, 아예.
1: 오.
0: 네, 근데 제가 그 기차 탈 때마다 참 좋았던 게 예전에 영화 해리포터 보면은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시면서 초콜릿 두꺼비 초콜릿인가요?
1: 초콜릿이랑 젤리빈.
0: 네, 젤리빈 이런 것들 개구리 모양으로 된 거.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기차를 타면은 하나의 또 놀거리 느낌이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예 그 자판기로 이제 바뀌었죠.
1: 요즘엔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저도 카트에서 사 먹어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0: 부산 가 사직구장 가시면 또 기차 타고 가시겠네요.
1: 기차 타야죠.
0: 기차 타고
1: 한번 가서 제가 요즘엔 또 어떻게 또 새롭게 바뀌었는지 또 네. 말씀드려볼게요.
0: 좋습니다. 또 후기 꼭 알려주시고요. 당첨자 발표해야죠. 저 당첨자는 7637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 아직까지 당첨이 안 되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0: 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동물은 위협을 느끼면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으며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집불통처럼 보여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에게 이 동물의 이름을 붙여 땡땡 고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번
1: 소.
0: 소. 2번
1: 당나귀.
0: 당나귀. 3번
1: 사자입니다.
0: 사자. 요거는 좀 쉬운 것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1: 그런가요?
0: 너 이거 고집이다 라고 또 이제 많이들 이야기 하시니까. 근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1: 저는 좀 네. 이게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가지고.
0: 다른 걸 수도 있겠다.
1: 네,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릴까요?
0: 네, 좋습니다.
1: 네, 이 동물은 위협을 느끼면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으며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집불통처럼 보여서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에게 이 동물의 이름을 붙여 땡땡고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번
1: 소.
0: 2번
1: 당나귀.
0: 3번
1: 사자입니다.
0: 자, 정답하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역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익숙한 이 정답이지 않을까 했는데 강을 리포터는 처음이라고 해서 예상과는 다른 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1: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입니다.
0: 그래서
1: 임금님.
0: 준비하셨구나.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스마트하게 달리고
9: 기름값 걱정 날리고
8: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9: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8: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9: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10: 돌아온 방탄 꼭지.
1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0: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1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0: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1: 방탄 꼭지, 에어니플.
12: Slimway.
13: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4: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5: 정우의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퀴즈헌터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6: 네, 정답은요, 당나귀였습니다.
15: 아니, 당나귀 고집이라고 불러요? 처음 듣네요, 이건.
16: 네, 당나귀가 머리가 진짜 좋대요. 근데 의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한번 울기 시작하면 소리도 엄청 큰데 또 좀처럼 그치지도 않는데요.
15: 아이고야, 예.
16: 그래서 당나귀를 길을 들이려면 정말 어릴 때부터 유대감을 쌓으면서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 진짜 당나귀 고집이다. 왜냐면 보통 위협이 오거나 이렇게 가라 가라 하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럴수록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데요, 당나귀가.
15: 와, 고집 장난 아니네요.
16: 그쵸, 정말 줏대 있는 친구죠.
15: 2904번님, 그거 현님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16: 현님이다, 현님 하셨는데. 네. 저 아니죠, 저는.
15: 고집이 약한 편인가요?
16: 없는 편이라고 봐도 되겠죠.
15: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 방송은 아까부터 3부부터 하시네요.
16: 제가 고집이 네. 있는 편인가요? 아닌데.
15: 근데 뭐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16: 그럼 있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좀 있어요.
15: 강원도의 당나귀라고 제가 별명을.
16: 아, 춘천의 당나귀.
15: 네, 춘당.
16: 춘당. 괜찮네요. 춘당.
15: 춘당 강현.
16: 네, 강춘당으로 하겠습니다. 네,
15: 강춘당. 자, 당첨자 한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5564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6: 축하드립니다.
15: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2주 만에 또 오셨는데 오늘은 어떠셨나요?
16: 아, 지난주에 제가 진짜로 춘천 오면 힘을 받고 간다고 했잖아요.
15: 네.
16: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못 오다 보니까 너무 오고 싶었어요. 진짜로. 또 방송이라고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진짜예요. 근데 오늘 또 와가지고 이렇게 소통하고 가니까 전 너무 행복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문제 가지고 또 더 신박한 신트송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5: 좋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6: 고맙습니다.
17: 생각나네.
15: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흐르고 있고요.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 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유명한 대사죠. 오늘의 해는 오늘, 내일의 해는 내일. 이렇게 일일 해만 떠오르는 거. 이게요,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에게는 진짜 부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주 정거장에서는요, 하루에 태양이 16번이나 뜨는 걸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푹 못 잔대요. 시도 때도 없이 밝아서 해가 좀 적당히 떴으면 한다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어둠만 있어도 우울하지만 너무 밝은 거, 빛만 그득해도 그거 굉장히 피곤하다니까요. 5월 13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우리는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 또 비 오네 뭐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가 와야 우리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2904번님 아 그래서 언니가 어둠이라는 거죠? 와, 난 나보고 어둠이라고 하시는 분도 처음 봤네. 저는 조가 너무 넘쳤던 사람입니다. 정말 지금 그나마 나이 먹고 결혼하고 애 낳고 좀 워워 컴다운 좀 된 거지. 전에는 너무 막 너 조증이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물론 그때 가식적으로 웃은 것도 있긴 하지만 웃음도 너무 많고 너무 조를 달리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밸런스가 좀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박준성님, 오늘따라 영미 DJ 뒤태가 장항준 감독님을 닮으신 것 같은데 뒤태 도플갱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뒤태가 장항준 감독님 닮았단 말은 난생 처음이네요. 나 진짜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이거 억지 아니에요? 장항준 감독님은 송은희 선배님과 도플갱어고 저는 그쪽 유가 아니에요. 같은 뭐 안경 썼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역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다른 류입니다. 예. 자, 오늘 아이 그렇다고 뭐 빈정상한 건 아니고요. 예. 오늘 보이는 날이 하고 있습니다. 닮은 뒤태 보고 싶으신 분들 미니 어플 땡튜브 무흐즈로 좀 놀러와 주세요. 뭐 어떤 조롱이든 다 받겠습니다. 자, 두 대는요. 밝은 사연, 뭐 울적한 사연 가리지 않고 다 받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고요. 간단하게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 대를 듣고 계시는지 요것만 쓰셔도 돼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보내드려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에 따른 사실, 학용사, 우주여행 가려면 영어 공부하셔야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우주 언어를 배울 순 없으니까 영어라도 저 안현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신청 열려 있고요. 한명미님께서 올! 근데 장항준 감독님 오신다고 오프닝을 영화 대사로 하신 거예요? 와, 센스 넘친다 두 대. 뭐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메인 작가님이 그냥 고심 끝에 쓰신 것 같은데. 자, 2부에서는요 셀럽을 만나고 싶어 있습니다. 예, 이미 소문이 났네요. 요즘 셀럽 오브 셀럽 상 셀럽 1600만을 울리고 웃긴 바로 그분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왕가사는 남자 개봉 전부터 섭외에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영화가 터지고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더 장기간이었어. 자,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그 햇빛과 태양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쁨과 슬픔, 또 때마침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저보고 슬픔이 같다고 하시는데 비주얼이. 예,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머! 오늘 난 기분이 너무 좋아! 울픔! 너도 너무 좋아 보인다!
1: 아니야, 다 품지 못해.

0: 아니야. 나는 꼭지밖에 가리지 못해. 소스
1: 멕시칸. 너 요즘 인기 많겠는데 치킨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0: 아니야, 오늘 날이 더워서 다들 아이스크림만 먹을 것 같아. 소스.
1: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알레스 아우토, 너는 오늘 괜찮은 거지? 아, 기분 좋은 거지? 아.
0: 아니야, 오늘도 토만 했는걸. 소스.
1: 아,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롯데렌터카, 너희들은 기분 좋은 거지?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웃어보자구. 우비건설 컨소시엄 뿌리담을 여생와사비 주민푸드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유동골뱅이 KB국민은행 우리 함께 웃어보자구. 날씨도 좋고 오늘 장항준 감독님도 나오잖아.
0: 하지만 박지훈은 안 나오잖아. 소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있다.
1: 올바른 품질.
2: 돌아온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산책해봤다.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3: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 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3: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1515번이 뭐지? 슬픔인 목소리 왜 잘하지? 역시 은큰이 성우다 라고 하셨는데, 예, 시켜만 주세요. 뭐든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은큰이 뿐만 아니라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BTS의 파이어 듣고 올게요.

두 시의 데이트 안영민이랑

K77번님 이사한 지 3일 차입니다. 분명 짐들 버린다고 버리고 왔는데 안 입는 옷들이 어찌나 많은지 어제 부지런히 헌 옷들 정리한 거 오늘 수거 완료해서 9,600원 벌었습니다. 야! 라고 하셨는데 와 9,600원 버시고 진짜 많이 벌었다는 얘긴데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옷이라는 게 말이죠. 한 번 입고 한 번도 아니야. 내가 삼과 동시에 이상하게 눈길이 안 가게 되더라고. 손이 안 가게 돼요. 그냥 우리 과감하게 버리고 새 옷 사자고요. 456번님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정수기 코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님 집에 점검 끝나고 나오는 길. 다음 고객님 댁 방문하기 전에 영면이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늘 영면이랑 같이 가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항시 우리 코디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우리 코디님들 다들 저기 약속 잘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노쇼 안 됩니다. 이 약속 잡으면 바로바로 그 약속 지킨 날짜에 그리고 그 시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코디님들이 시간이 엉켜. 스케줄이 엉킨다고. 아셨죠? 우리 두댕이들은 말 잘 듣잖아요. 그쵸? 3359번님. 영어 교사입니다. 교사님들 왜 자꾸 이렇게 두대를 들으시는 거예요? 혼자 영어 수행평가 채점 중이에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어렵게 냈나? 비가 내리네요. 애들 시험지에 열흘 나서 덥다 더워. 그래요 우리 그 아이들한테도 좀 숨쉴 군용 좀 줍시다. 에? 계속 어려운 것만 내지 마시고 정말 이거 진짜 시험 문제 맞나? 싶은 그런 문제 한두 개쯤 내주세요. 강지혜님 자는데 뱃속에 아기가 하도 태동이 격해서 30번은 깬 것 같아요. 딱동이는 어떤가요? 신나게 방송하면 같이 흥겨워서 움직이나요? 태동이 많은 건 건강한 거라고 하지만 엄마가 힘드네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엄청 활발해요. 저도 그래서 뭐 낮에 일할 때거나 뭐 제가 뭐 소리 이렇게 지른다거나 그러면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다가 조금 잠잠하다가 잘 때 꼭 잘 때 이제 누울 때 그때 이제 통통통통 움직이는데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잠들었을 땐 또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나름 딱동이랑 약간 합이 좀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티키타카 좀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봐야 알겠지만은 정은미님 진주 중앙시장 속옷 가게에서도 사장님과 함께 두대 듣고 있어요. 사장님이 두 대를 마음에 쏙 들어 하시네요. 어머 진주 중앙시장 박수 치고 가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는 속옷 가게 더 사랑하고요. 네, 만약에 속옷 나중에 광고할 일 있으면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연예인 인증샷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지 부탁하세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박지훈의 Body Else.

0: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댁 아니오미 여우포 프로젝트 100% 내우기 부족해 퀴즈쇼. 라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리슨 보이스 앤 걸스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추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립니다.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my name is Gold Tae. Nice to meet you, Youngmi.
0: Nice to meet you too. Hey, Gold Tae. You Korean name 금태?
1: My name is first name 황태.
0: 아 황태.
1: So my friend me nickname.
0: 아 오케이 오케이.
1: PC.
0: 아 오케이 오케이. You okay. job? What's your job?
1: I am living in Jeju Island, so, 이자카야 셰프.
0: 이자카야 셰프?
1: Okay.
0: 와우, 제주도 이자카야 셰프?
1: Yep.
0: 그러면 your shop.
1: Yeah.
0: Name.
1: Okay.
0: PR time. Give you.
1: 제주 Island, 협재해수욕장인, 보물섬 이자카야 시푸드 매니 시푸드.
0: 와우. 근데 I listen you cook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 요리사 출전했다고
1: 서바이벌
0: 리얼 리슨 했는데 you 리얼? 진짜?
1: 블랙 앤 화이트 서바이벌 참가. 오케이.
0: 와우. 와, you 셀럽, 셀럽.
1: No. 떨어졌어요.
0: 아, 그래도 셀럽. 오, yeah. 오케이, 알겠어요. 자, 네. 그렇다면 퀴즈 지금 시간이 없다고 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퀴즈 렛츠 고. 자, 영화 제목입니다. 버닝 짜. 짜는 한글이에요. 버닝 짜. 오케이. 자, 음식 이름입니다. 피클 콜드 스프.
1: 피클 콜드 스프.
0: 음식 메뉴.
1: 이거 오이 냉채.
0: No. 아, almost.
1: 오이국.
0: 아, almost.
1: 오이 소백이.
0: No, 오이 소백이. 피클 콜드 스프. Almost. 오이.
1: 오차게.
0: No. 오차게가 아니라 이게 아는 게 많아도 문제구나, 이게. 아, 오이 냉. 아까 그 맞았는데 아 모르겠으면 오케이 저기
1: 패스.
0: 패스. 자 가수 이름입니다. 볼 레드 포스.

0: 에너지. 볼은 한글이에요. 볼 레드 포 스프링 에너지. 아. Hey, come on. He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Hey. Hey. Hey. Hey.
1: 아.
0: 아.
1: 영미.
0: Hey.
1: 영미 수상 화이팅.
0: 골드태.
1: 영미 모든 잘 먹자 화이팅.
0: 골드태 탈락이에요.
1: My wife, I love you.
0: Yeah. You. 아, I love you. I love you too. 아. 아니 근데 이게 음식 메뉴가 머릿속에 너무 많아도 문제네.
1: 아, 넓어. 머릿속에 넓어.
0: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는데. I'm so sorry, but I can't. Bye.
1: Thank you. Yeah, bye bye.
0: 다음에 제주 아일랜드 놀러 가면 들릴게요.
1: Thank you.
0: Yeah. 자, 우리 골드태 셰프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고 있습니다. 할거사 주워먹기 퀴즈. 자, 음식 메뉴입니다. 피클 콜드 스프. 자, 우리 두댕이들은 아실 거예요.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츠 프리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골드태 신청곡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그란데보다 더 멋지고 섹시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모십니다. 두 대 초대서 셀럽을 만나고 싶어. 오늘의 셀럽 소개 올리겠습니다. 곧 거장이라 불리던 감독이 이제 곳을 떼고 왔습니다. 왕가

0: 하는 남자로 천만 거장이 된 장항준 감독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항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와. 네. 와. 잠시만요. 지금 또 밖을 또 한번 쳐다보게 되네. 배우분들은 안 오셨고.
1: 아, 배우분들 지금 너무 바쁘세요. 그분들은. 네, 지금
0: 바쁘지.
1: 누리고 계셔가지고 너무 바쁘세요.
0: 다들 바쁘죠. 네. 누려도 돼. 누려야 네. 되는 시기입니다. 자,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미니 어플 땡큐브 무흐즈 채널로 놀러와 주시고요. 감독님 네. 카메라 맞은편 카메라 보시고 맞은편에 보이는 카메라 어디 보시고 어디 안녕 아, 좀 저... 해주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장항준 감독님이십니다. 1129번님 아 이제 여기저기서 장항준 영화 감독님을 김은희 남편이라고 소개 안 하고 왕사남의 장항준 감독님으로 소개하네요. 오오 네. 오. 아. 그쵸? 네. 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사람 일 모를 일입니다 진짜.
1: 진짜 알 수가 없죠.
0: 그럼요. 네. 0036번님 아 장항시 장항시 말 조심. 장거망동 감독님. 요즘은 말 조심하고 계시나요? 근데 입 무거운 감독님 안 어울리긴 해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경거망동 안 하시려고.
1: 그렇죠.
0: 엄청 진짜 조심하시는 거.
1: 이게 그 이렇게 경거망동 안 하기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0: 아 이러면 또 이게 힘든데 이게 약간 행복감이 좀 저하되는데.
1: 저하되죠. 네. 저하되고 좀 조금 저는 원래 막 사는 게 좀 제 인생의 모토였는데 네. 너무 주변에 보는 눈도 많고
0: 그래.
1: 그리고 이 네티즌들 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0: 아, 그러니까. 어.
1: 네티즌들 이 특성이 네. 저는 사실 뭐 누구 좋다 나쁘다 글을 올려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살면서.
0: 예.
1: 사실 대부분 그렇게 된 경우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손에 돌을 한 손에 꽃을 칭찬할 때는 숨 막히게 칭찬해.
0: 아.
1: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삐끗하잖아요.
0: 네.
1: 갑자기 라이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가 하나 틱 하는 순간에
0: 아,
1: 몇 년 전에 제 뭐 저 몇 년 전에 그게 그 꽃이 돌로 바뀌면서 돌을
0: 짤없어요. 진짜로.
1: 예. 네, 정말.
0: 네. 네, 요즘 그래서 무서운 시대예요.
1: 그래서 굉장히 좀 말을 저희 와이프도 항상 저희 네. 김은희 작가도 항상 얘기합니다. 오빠 제발 말 많이 하지 마.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0: 아 근데 말이 많은 게 우리 장항준 감독님의 장점이었는데 예,
1: 그렇죠.
0: 그 지금 예. 요즘에는 그래서 물론 영화가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 행복하시긴 하시겠지만 약간
1: 제가 바라는 삶은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삶은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삶은 아니에요.
0: 지금 눈 뜨고 약간 가위 눌리는 기분일 것 같아요.
1: 그치, 맞아요.
0: 지금
1: 맞아요.
0: 팔다리가 묶여버렸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1: 보세요. 지금 눈에 네. 큰 기쁨이 없어.
0: 없어 지금.
1: 행복과 뭐 쾌락이 없어.
0: 왜냐하면 조심이라는 게 지금 써져 있어요. 지금 조심해야 되기 네. 때문에.
1: 항준 쫄? 이제 들어가
0: 나 이거 어떡하냐 정말. 네. 장지혜님께서 어머 장씨의 자랑 장씨 가문의 영광 장항준이라고 하셨고요.
1: 네.
0: 아 감독님 근데 어디 장씨세요? 우리 집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1: 아 저는 뭐 장씨가 인동장씨.
0: 아 네 인동장씨.
1: 뭐 많고 뭐 네. 이러신데 저는 좀 희귀한 장씨더라고요. 흥성장씨라고
0: 흥성장씨.
1: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0: 아, 아까 네. 미니에서는 당연히 인동장씨겠죠라고 했는데 아니었군요.
1: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예예예.
1: 그러니까
0: 예, 예.
1: 장씨가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한반도 쪽이 아니에요.
0: 아, 그럼 어디 쪽입니까?
1: 어디 뭐 저 어디 저 중국이나 아라비아 이런 데서 왔겠죠?
0: 네네네.
1: 아라비아? 아라비아?
0: 정확한 거 아니면 이제 말씀하시면 안 돼요.
1: 그렇지. 괜히 이런 걸 조심해야
0: 돼요. 이런 거 가지고 또
1: 알겠어요.
0: 괜히 알겠어요. 장씨 가문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1: 맞아.
0: 자 일단 이것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1: 예, 예.
0: 장 감독님이 네. 두시의 데이트 윤종신입니다 시절 네. 고정 게스트로 두 대랑은 가족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1: 아 그렇죠. 뭐 두 대 그때 고정 게스트 굉장히 오래전부터
0: 예.
1: 했는데 이제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이 계속 바뀌어요. DJ나 PD님이나 작가님
0: 맞아요,
1: 계속
0: 맞아요.
1: 예.
0: 저도 가족이긴 했었는데, 예. 근데 어쨌든 모시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네네. 정말 개봉 소식 들었을 때부터 섭외를 했거든요. 연락을 드렸었는데,
1: 얘기 들었어요.
0: 와, 근데 그때부터 계속 힘든 거. 심지어 영화가 잘 될수록 더 힘든 거야.
1: 맞아요.
0: 와, 그래서 이제야 좀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 네. 부르게 됐는데
1: 저 근데, 아는 분들도 다 그런 얘기 하세요.
0: 네.
1: 너가 잘 되기를 항상 바랬지만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다.
0: 너무 너무 탑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네, 힘든데 네, 네. 어쨌든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출연을 계속 미루셨다고 하는데
1: 네, 네, 네.
0: 두 대가 왜 안 됐었습니까? 경거망동하실 그러니까 일이 없네.
1: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뭔가 업이 돼 있는
0: 네.
1: 장항준과 또 어떤 좀 잉태한
0: 예.
1: 안영미가 만나면
0: 아.
1: 뭔가
0: 아니, 뭔가 또 뭐 하나 또
1: 뭔가 터질 수 있다. 뭔가 터질 수 있다.

0: 불안불안하다.
1: 예예예. 예, 예.
0: 아 그리고 제가 또 장은주 감독님과 또 몇 년 전에 술자리를 또 가졌어가지고 그 술자리에서 제가 그때는 제가 경거망동했거든요. 예. 그 모습을 또 보셨기 때문에 불안불안하실 수 있어요.
1: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안영미 씨의 모든 것을 알아도 되나 할 정도로 안영미 씨가 술을 드시면서 별별 얘기를 다 하셨어요.
0: 거의 장은주 감독님을 산부인과 선생님처럼 대했어요. 제가.
1: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 같이 옆에 장현성 씨도 계셨는데. 네.
0: 맞아요, 맞아요.
1: 장현성 씨의 그 어쩔 줄 몰라는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0: 정말 19분과는 거리가 멋진 분들인데, 네. 예, 제 탓입니다. 아, 자, 5166번님, 네. 그래서 감독님 요즘 위축되신 상태예요? 두댕이들 괜찮으니까 릴렉스 하세요.
1: 아, 예, 릴렉스 해보겠습니다. 릴렉스요.
0: 근데 이게 어렵지.
1: 아, 맞아요.
0: 뭐 아무튼 그 시절에 MBC 로비에서 늘 청원 경찰한테 붙잡히면서
1: 네.
0: 단 한 번도 그냥 통과되신 적이 없다고요?
1: 왜냐면 이제 제가 봐도 좀 수상한 점이 있었어요. 수상한 점이 있는데 너무 옷도 막 입고 다니고
0: 아.
1: 이렇게 뭐. 가끔 이제 새 집도 머리에 져 있고 근데 맨날 방송국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0: 아 예예 그렇죠.
1: 가끔 이제 뭐 머리도 세수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옷도 대충 입고 통과하는데 라디오 출연하러 왔다. 라디오 출연한다?
0: 믿음이 안 가지.
1: 어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질문이 세션이세요?
0: 아 그러니까
1: 연주자냐? 아~ 연주자면 그럴 수 있다.
0: 아, 이분은 예술 쪽에 종사하는 분이겠다.
1: 그렇죠. 예, 연주자면 그럴 수 있다. 아, 그래서 몇 번 그냥 귀찮아서 예 연주자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적 있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영화 감독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출연을 고정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하기가 자 지금 좀 복잡하니까.
0: 장하준 감독님 외형만 봤을 때 그래도. 아무리 내추럴하게 다니셔도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이시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0: 잘 안 붙잡을 것 같긴 한데.
1: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격하려고 침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0: 네.
1: 갈 데가 없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0: 네. 아 그냥 아, 주무시러 오셨나 싶으신. 네.
1: 너무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방송국이란 데가. 네.
0: 자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천만 감독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0: 자 요즘은 어떻습니까?
1: 자 오늘은 지금 매니저 두 분이 벌써 밖에.
0: 아 그렇죠. 예, 네. 매니저 두 분.
1: 네.
0: 그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
1: 네.
0: 가장 바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1: 아 예.
0: 네.
1: 아 그런 것 같아요.
0: 그 전에 권일용 프로파일러님이셨는데
1: 일용 형이 권일용 네. 교수님이 네. 진짜 바쁜 분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바빠요.
1: 그 권일용 교수님께 사실 비보 시소로 영입을 예, 예, 예. 제안한 사람이 저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왜 근데 제안을 했어요?
1: 형 지금 인생이 어떻게 즐거워? 왕주라 난 너무 좋아.
0: 그러니까
1: 경찰 일을 하시는 동안 그분이 계속 이제 악몽에 시달리고
0: 네네네.
1: 매일 시신 보고 막 이랬었으니까
0: 맞아.
1: 퇴직을 하셔도 계속 이제 그게 떠나지를 않으셨는데
0: 트라우마가 있지.
1: 전화도 항상 밤중에 전화가 딱 울리면 이 교수님이 놀라서 경기를 이렇게 깬대요. 어디 또 연쇄살인이나 살인이 벌어졌다는
0: 네네네.
1: 얘기니까 새벽에 오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편하다 했는데 그래서 강의를 많이 다니지? 그랬더니 많이 다닌대.
0: 네.
1: 피곤하지 않아. 아니 몸은 피곤해도 괜찮아. 근데 형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형 힘들어질 거야. 형 내가 좋은 방법을 제안해 줄게.
0: 네.
1: 자 매니저를 두준 거야. 매니저를 두면은 형이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아주 정중하고 나이스하게 거절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강연료도 형이 받았던 거에 비해서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매니저들도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어. 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0: 그러니까 우리 장은주 감독님이 저희 회사에서 영업사원직이었습니다. 영업사원 역할이셨는데
1: 네.
0: 이렇게나 천만 감독이 되셨습니다. 세상에나.
1: 네, 네.
0: 자 우리 이 감독님 처지가 달라지면서 축하할 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단
1: 네.
0: 이것부터 축하할게요.
1: 네, 네.
0: 은행 광고 모델 발탁.
1: 아이고 나 참. 예.
0: 다른 광고는 몰라도 요즘엔 광고에서도요.
1: 네.
0: 이 연예인들 잘 안 쓰거든요. AI를 쓰지 차라리.
1: 아.
0: 그런 시대가 됐어요.
1: 아이고,
0: 그랬는데 심지어 은행 광고 모델.
1: 예.
0: 이거는 정말 이미지가 좋은 사람만 쓸 수밖에 없거든요.
1: 아.
0: 되셨단 그치. 말이죠.
1: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그 은행이 들어온 은행 자체가 제가 예. 지금 주거래 은행이에요.
0: 심지어
1: 주거래
0: 잘 됐다.
1: 은행이고 이제 돌아가신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이 은행에 또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 두
0: 그런
1: 분이나.
0: 인연까지 있었는데
1: 계셨고 그래서 저희 집안하고는 조금 저희끼리는 우리 집에서는 되게 각별하게 생각해. 그
2: 그 은행을 기업은행을 각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와. 거기서 또 제가

0: 시간을 주셔가지고 네.
1: 이건 진짜 강원의 영광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0: 영광이죠.
1: 진짜.
0: 영광이죠. 은행 광고 무대를 한다는 거 자체는.
1: 그래서 지금 더 손발이 묶여 있겠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은행과 그러면 신용, 신뢰
1: 그럼요.
0: 아닙니까? 사실 이제 왕사람 이전과 이후로 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달라졌어요.
1: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지금 계속 가위눌림치로 네. 살아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은행 은행 그 이거 끝나면 네. 기한이 있어요. 뭐 6개월 네, 이렇게 네. 있는데
1: 몇 년 그거, 얼마나 계약하셨어요?
0: 그걸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기간만 끝나면 그때 조금 편하게.
1: 끝난 거 동시에.
0: 끝난 거다 동시에.
1: 귀에 피어싱 하고 달릴 거죠?
0: 경거망동하고 네. 막 네.
1: 얼굴에
0: 배꼽티
1: 타투하고
0: 있고 네, 막 예. 그렇게 나갈 거예요.
1: 네. 이 사모님께서 아 맞다 감독님 덕분에 땡마켓에서 플스랑 모니터 잘 샀어요. 광고주분께 이 소식 꼭 전해지길. 아, 예. 광고도 잘 봤습니다. 요 광고도 잘 봤어요 진짜.
0: 예. 또 맞아요. 또 사실 저는 뭐 한 거 없는데 그 네. 장혁 씨랑 저 박성웅 씨가 고생 많이 하셨죠.
1: 아니 근데 영화가 잘 되면 그 배우분들이 광고를 많이 찍으시는데 감독님이 지금 영화를 광고를 많이 찍으시는데 어쨌거나
0: 배우들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봐도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감독이 그렇게 많이 찍지 않는데
1: 뭔가 성공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감독님께서 아~ 그래서 지금 더 지금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거 말고도 백상예술대상부터 해서 축하할 일이 넘쳐나는데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같은 회사 사람으로서 배가 네. 너무 아파가지고 아, 좀 뒤로 예, 예. 미루고요. 네, 네. 자, 두 대 초대석 필수 코스부터 가겠습니다. 인트로듀스 장항준, 항준이 소개. 렛츠고.

0: 팔자준 말티즈라 불리는 남자가 있다. 그 이름 바로 장항준. 주인보 기가 막힌 이 말티즈. 유복한 집안에서 과목별, 과외, 어서생인까지 있었던 그는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항준 본색이란 그랬다 재능 발견? 그렇게 영화인을 꿈꾸게 됐는데 입사한 영화회사 부도, 감독 데뷔 위한 시나리오 무산, 성공적 데뷔 후에 이어진 흥행 실패, 힘든 시간 겪으며 그렇게 영화 멀어지나 했더니 그때 등장한 윤종신과 스타 작가 아내 김은희. 윤종신이 임보하고 김은희가 입양한 말티즈 장항준이라 불리며 그렇게 두 사람에게 기대가나 했더니 멈추지 않는 말티즈의 발, 본업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써낸 끝에 천재 스토리텔러의 귀환이라 불리며 스릴러 기억의 밥으로 극장 복귀. 그렇게 계속 쓰고 찍고 울고 웃고 쓰고 찍고 울고 웃고를 반복한 끝에 2026년 왕사나무로 관객수 1600만을 돌파, 한국 영화 역대 관객수 2위 등극. 그렇게 주인 잘 만난 말티즈가 아니라 스스로 목줄 잡고 달렸음을 증명해낸 장항준. 진짜 거장 감독 인정이요, 인정. 이게 원래는 좀 빨리 읽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한 호흡으로 빨리 읽었더니 주변에서 불안불안해하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애 나올 것
1: 같다고.
0: 네, 애 나올 것 같다. 좀 천천히 하는데 천천히 하는 게 더 힘들다. 아. 천천히 하니까 계속 씹히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김영아님께서 전 국민의 치와와 전 국민의 말티즈 장 감독님 앞으로도 변치 말아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장 감독님의 이력을 좀 짧고 굵게 소개를 해봤어요.
1: 네네네.
0: 혹시 뭐 부족한 점이나 좀 더 보탤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1: 아니 뭐 좀 시차적으로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0: 아 네네네네.
1: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나무위키도 틀린 거 되게 많거든요.
0: 아 그러니까
1: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은 네, 뭐 굉장히 예. 피곤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하다.
0: 아 흐름은
1: 그래도 흐름은
0: 얼추 괜찮았다.
1: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저기가 주인 잘 만난 말티즈가 아니고 스스로 목줄을 잡고 에이, 달렸다.
0: 본인 스스로.
1: 굉장히 회화적이에요. 스스로 목줄을 잡고. 말티즈가 달려가고 있는
0: 내가 달렸다.
1: 그 모습이 연상됐어요.
0: 아, 네. 자 일단은 좋습니다. 고등학생 때 썼다는 항준 본색 이건 뭐예요?
1: 아 이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그 개봉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서 제가 소설을 썼어요.
0: 아~
1: 항준 본색 이래가지고
0: 본인을 주인공으로.
1: 그렇죠, 저를 주인공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 영웅 본색은 홍콩이 무대잖아요.
0: 네.
1: 저는 이제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0: 아~
1: 전미. 그러니까 그 전미의 이 어떤 조직의 총대부가 저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이 샌프란시스코 보스, 뭐 LA 보스, 뭐 네. 워싱턴 DC 보스 막 그래서 그 친한 애들은 이제 대도시, 안 친한 애들은 소도시 이렇게.

0: 나눠주고 해가서 소설을 써요. 소설을 쓰고 그래서 이제 이 인기가 되게 이제 막 되게 반에서 인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1: 우와.
0: 이제 왜냐면 이제 매 회마다 네. 연재 소설이었거든요. 매 회마다 이제 그 우리 학교 그 영어 선생님 뭐 예. 수학 선생님 한 명씩 살해해요. 우와. 이 주인공들이. 네. 그래서 그때 그 불만이 많았던 그 청소년기에 그 아이들의 어떤 니즈를 와. 소설을 통해서 해결을 했던
1: 지금으로 네. 따지면 그냥 웹툰 작가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네,
0: 그렇죠,
1: 학교
0: 그렇죠.
1: 선생님에게 복수하는 스토리로
0: 네, 그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우리끼리도 뭐 어떤 파가 나눠지고 그 안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가다가 그때 아무튼 제일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그 교장 선생님이 제일 비참하고 비굴하게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목숨을 구걸하다가 돌아가신 게
1: 그러면은 되게, 네. 이거 선생님들은 안 보셨어요?
0: 보셨죠.
1: 그 어떻게 됐어요? 결말 어떻게 됐어요?
0: 그냥 웃으시다가 네. 어떤 분은 이제 웃으시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애들이 이제 보다 걸리잖아요. 몰래 네, 수업 시간에 네, 네, 네. 보다 뭐야 갖고 와봐. 이제 보시고 막 하다가 뭐야 이게. 그러다가 피식피식피식 웃으세요. 웃으시다가 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보는데 오래 안 걸렸었거든요. 네, 네, 네, 네. 보고 있다가 근데 야 왜 나는 없냐. 이게 약간
1: 아~
0: 그거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아 그쵸.
0: 어, 좀 그래도 애들이 싫어해도 인기 있는 선생님이 있고.
1: 그럼. 나는 왜 무존재야?
0: 그치.
1: 이럴 수 있죠.
0: 왜 나는 없냐? 그래서 뭐 그러면 제가 들어드렸죠. 다음 주에
1: 와.
0: 제가 출연시켜서 비참한 아, 최후를
1: 선생님을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 뿌락지 역할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와 선생님도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네요.
0: 네 그렇죠.
1: 그렇게 꿈을 키워서 영화사에 들어갔는데 부도가 났다고요?
0: 아니 원래는 이제 이 여기 저기 방송국 예능국 네. FD부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영화 연출부
1: 네.
0: 막내로 시작한 게 맞고
1: 네.
0: 그걸 하다가 이제 영화사가 이제 부도가 났고 네, 부도가 났고 저는 어차피 좀 개건 연출부 비슷해가지고 몇 달 정도 예, 이렇게 예, 예. 영화사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사가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또 이렇게 아는 분한테 어떻게 아는 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1: 네.
0: 저기 SBS 개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FD로 그것도 참 이 TO라 그러죠
1: 네.
0: 자리가 참 안 났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방송국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1: 맞아요.
0: KBS, MBC, SBS.
1: 네.
0: 그러니까
1: 철밥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0: 그 중에 작가나 뭐 이 FD들이 자리가 안 네. 나요.
1: 그치.
0: 다른 분들은 다 시험 봐서 들어오는 분들이잖아요. 네. AD, FD는 근데 여기는 다 그냥 어떻게 그 공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연출로 들어가거나 어떻게 운 좋아서 들어가야 되면서
1: 아.
0: 웬만하면 안 그만둬요.
1: 네.
0: 그런데 진짜 아주 제가 너무 간절히 원할 때 네. 기가 막히게 또 자리가 났고 그래서 아주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방송 작가까지 하고
1: 저는 작가 일을 먼저 하신 줄 알았어요. 코미디 네. 작가 일을 먼저 하신 줄 알았는데 네,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송 작가 일을 하고 방송 작가를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예능 작가로 쓴 게 이제 그 옛날 깜짝 비디오 쇼를 하고 이제 좋은 친구들,
1: 네.
0: 좋은 친구들 그 초창기
1: 네.
0: 최양락 이봉원의 좋은 친구들
1: 네. 네.
0: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거기 작가로 네.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영화 박봉곤과 주사건이라는 신화로를 쓰면서 이제 영화계로 다시 오게 된 거죠.
1: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독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네요. 왜냐하면 이쪽 계통에 이제 손을 다 이게 네. 넣어 보셨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0: 저는 원래
1: 역할도 해보셨고
0: 원래부터 영화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은 영화사가 당장 내 갈 데가 없으니까
1: 네.
0: 그래도 조금 비슷한 건 여기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뭐 그걸 그렇게 했던 거지.
1: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박봉곤 가출 사건 각본으로 백상예술대상 각본상 후보까지
0: 네 맞아요.
1: 오르셨잖아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0: 이때 이제 96년도.
1: 네.
0: 96년도면 제가 한 27살?
1: 진짜 어렸을 때다.
0: 이게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부분 역대 최연소 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젊은 신화 작가가 그때는 없었어요.
1: 그러면 그때는 어떤 작품이랑 붙었었어요?
0: 그때 그 이 코르셋이라는 작품 있었어요.
1: 저 알아요. 네.
0: 코르셋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또 작품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쟁쟁한 작품들이 네네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신인 작가가 각본상 후보에 올랐고
1: 어리고
0: 그게 96년이고 그때 못 탔어요. 못 탔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30년 후인 2016년에 김은희 작가가 백상 네. 극본상을 시그널로 탄 거예요.
1: 어머.

0: 그리고 2026년 이제 네. 올해죠.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육으로 들어간 게 백상하고 오, 좀 인연이 좋은가 봐요. 올해 또 탔고 그래서
1: 오, 어. 어머머.
0: 그런 아무튼 백상하고는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1: 야, 그러면 그때 어린 나이에 그 후보에 오르시고 그랬으면 그때부터 약간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 왜냐면 주변에서 다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0: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네. 아 약간 제 앞으로 좀 주목해야 어, 되는 애다.
1: 그렇죠.
0: 어, 막 이러고 말하고 이러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배우분들하고도 어떻게 만나도 보통 시나리오 작가분은 얼굴 잘 모르거든요.
1: 네.
0: 당신이 장항준이에요?
1: 아, 그치.
0: 지금 다 이름은 써져 있는 건 다 봤거든.
1: 그럼.
0: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그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아 그러면 아. 나는 감독 원래 생각했던 대로 감독해야겠어.
1: 네. 어.
0: 그래서 이제
1: 그렇게 해서 라이터를 켜라가 된 거예요?
0: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입봉 준비를 시작한 거죠.
1: 아. 이제
0: 대내외적으로. 나는 앞으로 신화를 받지 않겠습니다. 신화를 의뢰를 받지 않겠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문값이 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수직 상승하고 있었었는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야 저 어린애가 너무 싸가지가 뭐 이런 얘기 막 듣고 있기 시작할 때 아니 저는 진짜로 전 이제 전 감독이 되려고 네. 제 신화를 쓸 겁니다. 앞으로 제안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1: 그러고 딱 됐잖아요.
0: 아니에요.
1: 안
0: 그리고
1: 됐고요?
0: 몇 년을 고생을 한 거예요.
1: 아
0: 이렇게 계속 영화가 엎어져.
1: 아, 그랬구나.
0: 그리고
1: 처음부터 잘 되셨던 거 같아요.
0: 그 사이에 의뢰가 몇 번 들어오기도 했어요.
1: 네.
0: 얘기 들었는데 이거 좀 써줄 수 없어. 근데 네. 여기서 꺾으면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야. 막 그
1: 와, 그 자존심.
0: 예. 네, 그때 그리고 이때가 제가 이제 막 결혼했을 때예요. 신혼부부일 때.
1: 네.
0: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가 이제 쌀 떨어지고 집에 가스 끊기고.
1: 아, 그러면은 이런 의뢰 같은 거 들어왔을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0: 아니, 근데 약간 막 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의뢰도 끊겨요. 아, 쟤는 진짜 이제 신화를 안 쓴대. 이렇게 되니까.
1: 와, 저는 김은희 작가님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진짜 웬만한 아내분들은 네. 여보 지금 자존심이 문제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0: 아 김은희 씨는 그런
1: 걸 또 지켜준 거잖아요.
0: 아 그럼요.
1: 자존심을.
0: 그럼요.
1: 와. 자 이렇게 스펙타클한 가운데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감독 데뷔 스토리 투비 컨티뉴.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골뱅이.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제 신청곡입니다. 양희은의 행복의 나라로.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신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7: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두 대 초대서 셀럽을 만나고 싶어 왕가 사는 남자를 만든 거장 감독님이죠.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3408번님. 아니 진짜 스토리텔러셔. 엄청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고요. 4931번님. 감독님의 성공 스토리가 제 지인 이야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어느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티즈 삼촌.

0: 응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감독 데뷔 스토리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계속 거절하시다가 네. 어떻게 그러면 라이터를 켜라를 찍게 되신 건지.
1: 그래서 아무튼 감독 데뷔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던 터에 이제 영화관 두 편 정도가 이제 엎어졌어요.
0: 네, 그것도 엎어져. 좀. 컸을 텐데 데미지가 네, 컸을 텐데
1: 데미지가 엄청 크죠. 응. 영화 두 편 엎어지니까 진짜 몇 년이 확 가버리더라고요. 확 가버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막 진짜 집에 살 떨어지고 가스 끊기고 네. 막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진짜 라면 먹고 뭐 아니면 이제 가끔 회도 막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0: 예. 네. 어떻게?
1: 친구를 보러 사오라 해가지고 사오라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가스는 끊겼으니까
0: 물주들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1: 가스는 예. 끊겼으니까 브루스타 해가지고
0: 예, 예, 예.
1: 먹었어요. 크게 불편은 없더라고요. 크게 불편은 없는데 네. 다만 뭐냐면 이제 샤워할 때
0: 예.
1: 온수가 안 나오니까
0: 그때는 어떻게요?
1: 그 제 자랑 같습니다. 저는 귀하게 자라서 예. 온수에 샤워를 해야 됩니다.
0: 그럼 어떻게요? 그 온수가 안 나오는데
1: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샤워를 하거든.
0: 근데 남자들은 냉수 마찰 좋아요.
1: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0: 더 금슬이 좋아지긴 했었겠네.
1: 예. 네, 아무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이제 PD님이 그 이관수라는 PD님이 네. 이제 잠깐 야 너 아직 조금 뭐 안 되고 있지 너 진짜 너 시나리오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읽어봐라. 그래서 아니 나는 남의 시나리오는 안 해. 난 내 시나리오로 데뷔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네. 우리 읽어봐 그냥.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게 라이터를 켜라는 시나리오였어요.
0: 저는 왜 그 시나리오도 왜 장난운이 있었다라고 알고
1: 있어요. 왜냐면 제가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고 또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작품은 이제 박정호 작가님이 네. 쓰신 시나리오였는데 뭐 사실 뭐 시나리오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0: 네.
1: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
0: 해야죠.
1: 네. 이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입맛대로 고쳐서 하리라.
0: 네네네.
1: 고치면 되니까요.
0: 근데 네.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 시나리오 작가님께서.
1: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이제 작가랑 이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야. 작가랑 PD랑 이렇게 몇 명 회의를 했을 거 아니야. 회의를 했는데 이 박정우 작가 당시 당대 최고의 작가였어요.
0: 네네네.
1: 박정우 작가가 고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대로 고쳐드릴게요. 그럴 거 없고 그냥 차라리 내가 고칠게요. 그랬더니 내 시나리오는 토시 하나 고칠 수 없어요. 고쳐도 내가 고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야.
0: 왜냐면 이건 내 자식이니까.
1: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영화는 이제 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지. 제가 고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야.
0: 이 기싸움이 시작됐네요.
1: 근데 둘 다 목소리가 얇아.
0: 아유.
1: 이 대화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목소리가 얇아. 정우는 저랑 친구예요.
0: 친구.
1: 대단히 가까운 친한 친구인데 정우가 내 시나리오는 터시 하나 고칠 수 없어요. 막 이러면 내가 아니지 이건 이제 제 영화예요. 막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한 거야.
0: 말티즈끼리 싸웠네.
1: 막 서로 물어뜯었지?
0: 네.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1: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따로 쓰러 갔어요.
0: 각자
1: 한 영화 시나리오를 따로 예. 다른 숙소에 따로 따로 쓰고 가서 이제 PD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네. 이러지 마라 너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0: 중간에서 이제
1: 해가지고
0: 봤군요.
1: 그리고 그러면 장 감독 이거 쓴 거 이거 정우가 좀 보고 네. 정우가 네가 좀 이 장 감독의 의도를 알아서 네가 좀 고쳐줘. 그리고 이제 박정우 작가가 쓴 게 왔어요. 왔는데 네네네. 정말 제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 박정우 걸 받아가지고 네. 제가 현장에서 다 고쳐줘.
0: 진짜. 그럼 나중에 영화 나온 거 보고.
1: 박정우 작가 되게 좋아했어요.
0: 오히려 좋아했어요?
1: 응, 저한테 했어요. 야. 그 두 소리에서 야야 하거든. 야. 인간미가 있다 너.
0: 다행이다. 해피엔딩이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청취 수 있거든요.
1: 가족들끼리도 되게 친했어요. 나중에는.
0: 진짜 장의지님께서 천재들끼리 싸웠네. 라고 하죠.

0: 컨셉을 해서 본다면 저는 20대 박해일 씨?
1: 아,
0: 왜 박해일 씨가 되게 잘생기기도 하셨지만 되게 좀 조금 저기한 부분도 있고 고령화 가족 같은 거 보면
1: 아, 네네네.
0: 한심한 삼촌 이런 걸로도 나오기도 하고
1: 어, 맞아요 맞아요
0: 예예예예 또 뭐 그 저기 막 연애의 목적 이런 거 봐도 되게 좀 한심한 맞아요, 캐릭터가 맞아요, 맞아요. 좀 되게 어울리는 분인데 그 네. 그분이 아니시라면은 저는 오정세 씨
1: 아 오정세 씨도 어울린다
0: 네, 오정세 씨 네.
1: 근데 이제 싱크로율로 보면은 박성광 씨가 가장 싱크로율이 높긴 한데
0: 아, 알겠습니다
1: 근데 오정세 씨도 어울리고
0: 박성광 씨 좋아요
1: 예예 자 예. 이렇게 감독님에게 네. 하고 싶은 얘기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목격담도 좋고요. 미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스마트하게 달리고
5: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5: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5: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6: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새 광고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왕가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아까 미뤘던 축하 다시 또 해드리겠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백상예술대상 상관을! 영화 부문 대상의 유해진 씨 그리고 신인 연기상의 박지훈 씨 그리고 구은 임팩트상까지 다 챙기셨어요. 네. 와, 이 구은 임팩트상은 뭐예요, 근데?
5: 이게 그 한 해에 네. 영화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아~ 임팩트 있는 작품들에 하는데 와, 아~ 이게 꼭 흥행이 된 작품한테 주는 건 아니고 네. 갑자기 문제작으로 떠올랐다거나 네. 그 해에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
4: 어쨌든 핫했던
5: 그렇죠. 이렇게 주는 상이죠.
4: 네.
5: 그래서 이 회사에서 구찌 여기서 네.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 하셔가지고 꽃을
4: 잠깐만
5: 꽃을
4: 꽃만 보냈어요?
5: 잠바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4: 아, 그래.
5: 그거 해서 에이. 잠바 아주 고급스러운 잠바.
4: 아, 송창원님께서 감독님의 구

0: 앰버서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네, 하셨어요. 네.
1: 아니 뭐 앰버서더까지는 뭐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앰버서더가 또 안 돼요. 왜냐면 앰버서더는 네. 아주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아. 요거는 그냥 그냥 임팩트만 줘가지고
0: 왜요? 네, 예, 예. 아 사실 네. 어쨌든 주요상을 다 휩쓴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떠셨나요? 네. 그 영화의 감독님 입장에서는 다 휩쓸 건 다 휩쓰셨는데
1: 뭐 그 뭐 많이 뭐 제가 가장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두 분이 네네네. 받으셔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 유지태 씨도 나무조연상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0: 진짜 맞아 네,
1: 받을만 했는데 또 이성민 선배님이 또 워낙 어쩔 수가 없다 해서 잘하셔가지고
0: 아, 네. 쟁쟁했죠
1: 예예예 네, 예. 그리고 아. 뭐 전미도 씨도 그 여우조연상 후보에 네. 올랐었는데 전미도 씨는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오셨더라고 너무 해맑게 아, 네, 너무 해맑게 네. 기대를 하고 오셔가 안 하고 오셔가지고 네.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이 편했는데 네. 그 지태 씨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지태 씨랑 저랑 그러니까 둘은 말은 안 해도 내심 네. 아 가능성 있지 않나
0: 아 그치 아,
1: 이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네. 또 저 이성민 선배님 워낙 강력하신 분이어서
0: 그렇긴 해요 네. 그래도 뭐 감독상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진짜 좀
1: 감독상은 제가 사실 그 전날에 네. 그 세계의 주인의 윤강한 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0: 아 네.
1: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감독상은 꼭 감독님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0: 아 이미.
1: 그럼 나는 네. 그 세계의 주인을 너무 좋아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1: 진짜 가치 있는 영화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감독님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관 감독님 또 그 막 그 지식인 착한 지식인 있죠. 네. 아니에요 감독님. 막 이러셨는데 결국 그분이 네 따내셨죠.
0: 네. 뭐 어쩌면 받을 분이 받으셨다라고 네, 생각할 네,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네. 왕사한 팀 뒤풀이 네. 분위기가 엄청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좋았죠, 모두가 좋았죠. 상을 받았으니까. 좋았죠.
1: 사실은 이제 유해진 씨가 이제 남우주연상 후보였잖아요. 네. 남우주연상 후보였는데 남우주연상 그 얼굴에 박정민 씨가 받으셨잖아요. 네, 네, 네, 네. 얼굴이라는 작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0: 저도 진짜 재밌게
1: 너무
0: 봤어요.
1: 너무 잘했잖아요. 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어? 유해진이 남우주연상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홀대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된 거죠.
0: 그럴 수 있죠.
1: 우리끼리는 누가 봐도 유해진만큼은 남우주연상 네, 확실하다. 네, 네, 네, 네. 이렇게 박지훈 씨도 타시고 뭐 저도 뭐 굿즈 이거 탔지만 네. 근데 유해진 씨가 뭐 안 탔다고 들으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뭐지? 이러는데 갑자기 대상 유해진 씨 나오면서 야. 다들 만세 불렀어요. 그 왜 그거
0: 월드컵처럼 혹시
1: 그거 보셨나요? 영미 씨는 옛날에 88 서울 올림픽 개최 결정이 난 순간이 있어요. 스웨덴의 바덴바덴이라는 도시에서 그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네. 아나빌드 서울 와 우리 예진 씨가 대상 받을 때 다 그 완전 껌충
0: 와 진짜 그랬겠다.
1: 네 그래가지고 가면서도 너무 분위기 좋았고 그리고 이제 뒷풀이 장소 가서 진짜 너무 축배를 예 네, 너무 축배를 제대로 들었죠.
0: 그때만큼은 정말 마음 편히 마시고 놀고 그랬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막 이제 막 그 막 그 막 그 서로 마름졸이었던 거 네. 시상식에서 그런 거 얘기하고 예 네, 아우 너무 좋았어요.
0: 아 근데 또 잠깐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왕가사는 남자가 감독님의 첫 사극 영화잖아요.
1: 네네 그렇죠 그렇죠.
0: 오 근데 첫 사극인데 어쨌든 대박이 난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첫 시나리오였던 박봉곤 가출 사건, 그 첫 감독 데뷔작이었던 라이터를 켜라 이어서 네. 첫 사극까지.
1: 그렇죠.
0: 어쨌든 첫 경험들이 다 결과들이
1: 그렇죠. 좋네요. 첫 드라마 연출작인 사인.
0: 예, 예,
1: 그거 대박이 났죠.
0: 맞다.
1: 전 첫 작품이 다 잘 됐어요. 전형적인 용두삼이다.
0: 아, 전형적인 초심자의 운이다. 뭐
1: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선무당이다. 아, 사람 잡았다.
0: 그래도 이게 그동안 또 네. 싸우기 있으니까 네, 대박이 네, 나셨는데 네. 그러면 처음엔 사극이라서 안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서 마음이 여기에 바뀌신 거예요?
1: 아니, 그 사극 때는 신화 그 제안을 받고서 네. 안 한다고 했던 게 너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그때 한국 영화 투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아무도 한국 영화에 투자 안 할 때였고 게다가 사극은 이 관객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거의 10년에 한 편 괜찮은 영화가 나오거든요.
0: 그래요?
1: 네, 굉장히 타율이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0: 저는 아예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관상이 몇 년도. 그다음에 또 10년 후에 뭐. 뭐 그 더더 10년 전에 뭐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0: 네. 그래서 사실 사극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리스크,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1: 아.
0: 이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1: 오, 네, 제가 그런, 완전 잘못 알고
0: 그런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극의 맹점이 뭐냐면 해외 수출이 잘 안 돼요.
1: 네. 아, 아.
0: 해외 수출이 잘 안 돼요. 한국 사극은. 사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 그리고 이제 이게 투자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극, 특히 이런 역사극의 사극인데 그냥 이 판타지가 아니고 역사극의 문제점은 네. 결말을 알면서 본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스포를 알고 보는 거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사실 이것도 큰 맹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단종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어몽도와 이 두 분의 네. 이야기가 사실 계유정 단종의 얘기까지는 우리가 왜 그 계유정난
1: 네.
0: 막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키고 해서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데서 왜 거기까지만 만들었냐 하면 대부분 거기까지 만들었냐 하면 거기까지가 재밌어요.
1: 아,
0: 제일 스펙타클하고
1: 아,
0: 예, 제일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순간들의 사건들의 연속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거 얘기는 쑥 빼고
1: 고 이제 그 잔잔한 이야기
0: 유배 가서
1: 돌아가신 유배 생활하는
0: 얘기까지의 얘기니까 뭐 스펙타클도 없고
1: 그렇구나.
0: 어떤 막 드라마틱한 막 사건이 있기가 힘든 적이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안 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1: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진짜로.
0: 그리고 투자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투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안을 수락한 다음에도 투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 시나리오 수정을 이제 저도 해야 되잖아요.
1: 근데 어떻게 투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뭘로? 그냥 그게... 시나리오 하나로?
0: 그 시나리오가 했는데 네. 이제 캐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네.
0: 캐스팅을 누가 해야 되냐. 그럼 그냥 아주 상식적이에요. 조선에 있는 서민의 얼굴이 누구냐.
1: 아.
0: 이해진이다.
1: 어.
0: 국사체를 찍고 나온 이해진이야말로 이 조선의 이 서민이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진 씨 사극 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1: 어 맞아요.
0: 왕의 남자도 있고 해적.
1: 네. 에이!
0: 또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또 뭐죠 그 저기 올빼미도 대성공을
1: 진짜 공교롭게도
0: 예 네, 왜냐면 사실 우리 국사책에 보면 전형적인 우리의 얼굴이에요.
1: 아 심지어
0: 우리의 얼굴입니다.
1: 저희 아버지랑도 닮았어요. 네.
0: 그러세요?
1: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랑도 닮아가지고 네.
0: 전형적인 우리의 얼굴이고 구한말 뭐 선교사들하고 찍은 조선의 양민들 보면 네. 그분들이 계세요. 의병장들 다 그분들이에요.
1: 맞죠.
0: 그래서
1: 그래. 네.
0: 지금
1: 장벽이 없다.
0: 우리가 햄버거, 피자 먹고 이래서 얼굴이 이렇게 됐나 봐요. 우리 얼굴이 많이 서구화 되긴 했는데
1: 네.
0: 어쨌든 그리고 유해진 씨가 또 그게 컸어요. 그러니까 유해진 씨가 굉장히 서민적인 역할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1: 아, 그렇죠.
0: 네. 외모도 좀 그쪽이지만 서민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 서민적인 역할에서 특히 이 코미디,
1: 네.
0: 이 연기 자체가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코미디 연기가 맞아요. 되게 출중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또 그런가는 반면에 뒤쪽에 굉장히 그 감정 연기가 큰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것까지 동시에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배우 중에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 아, 그렇죠.
0: 안영민 씨도 아시지만 네. 코미디는 호흡이 그 타고나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예. 네, 근데 그건 타고나야 되는 거고 네. 뒤에 연기력은 뭐 타고나야 되지만 내가 개발해서 할 수도 있고.
1: 네.
0: 근데 아무튼 그 두 개를 두 시간 동안에
1: 끌고 가줘야 되잖아요.
0: 캐릭터를 예, 쫙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유해진 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유해진 씨께 드렸고 유해진 씨가 또 원래 유해진 씨가 한번 신화를 잡으면 되게 오래 봤어요. 그래서 진짜 몇 짧은 감독은 못 기다리고 이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1: 아, 오히려 다른 일을 선택할 정도로
0: 농담입니다.
1: 네. 저희는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이런
0: 예,
1: 걸
0: 예, 예. 예. 아무튼 아니, 굉장히 오래 보는 분인데 제가 이제 이거 좀 빨리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빨리 봐줬으면 좋겠다.
1: 빨리
0: 했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빨리 보고 오케이 했어요.
1: 와.
0: 오케이 해서 이제 유해진 씨가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때 박지훈 씨도 캐스팅이 됐었죠. 와. 박지훈 씨.
1: 박지훈 씨도 거절했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0: 네.
1: 예, 예.
0: 박지훈 씨는 이제 부담됐다고
1: 아,
0: 단종이라는 이 임무를 아는데
1: 그렇죠. 그 나이에 사실 네. 이 왕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0: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투탑이잖아요.
1: 네.
0: 유해진 씨 어몽도 있지만은 여기 단종 이용이가 그렇죠. 있잖아요. 엄청 큰 역할이잖아요. 이걸 자기가 다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계속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절해가지고 계속 이제 또 만나자고 했죠.
1: 네.
0: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도 제가 충무로에서 영화계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잠밥이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1: 네.
0: 제가 나름 굉장히 선배 축에
1: 네.
0: 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만나자 그랬는데 안 만나면

0: 조금 실례인 거예요.
1: 아, 그렇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0: 그 점을 이용한 거예요. 아. 저는 그 점을 이용했어요. 그 점을 이용했고
1: 기가 막히게 이용하셨네요.
0: 그리고 자꾸 그런 뉘앙스를 흘렸어요. 농담으로. 내가 너 잘되게 하긴 힘들어도 끌어낼 수 있다? 그런 뉘앙스를 계속 살짝.
1: 와, 네. 근데 진짜로 박지훈 씨가 저는 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그 약한 영웅도 잘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처음 시작함과 동시에 박지훈 씨 나오자마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0: 맞아 그렇게 얘기했었던 분들 많죠.
1: 네,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는 배우예요. 네. 너무 너무 캐스팅을 잘해주셨고 박지훈 배우도 너무 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이 영화를 선택해줘서 제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0: 아, 저도 그렇게 박지훈 씨한테도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박지훈 씨가 아니었으면 누가 했을까? 물론 이제 후보들은 있었어요.
1: 누구 있었어요?
0: 그 얘기하면 또 기자분들이 또 부르키고 기사를 쓰고
1: 저는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 그 있었는데 계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지훈 씨가 그래. 해야 되는
1: 없어 역할. 제가 생각해도 없어요.
0: 그래서 계속 이제 박지훈 씨가 고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계속 만나자 그래서 계속 이제 설득을
1: 그러면 우리 박지훈 씨한테 음성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존재잖아요.
0: 지훈아. 광고 잘 찍고 있니?
1: 아이고.
0: 예. 네, 그리고 저 이번에 저 그 취사병 응?
1: 맞아요.
0: 그거 이제 하더라. 네. 내가 아직 못 봤어. 미안하구나.
1: 보셔야죠.
0: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미안한 사람이다. 자, 미안하고 아무튼 취사병 근데 너무 반응이 좋고 재밌다 하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응원하면서 볼 것이고 다음 작품들도 계속 이제 볼 거고 그리고 아, 네가 첫 번째 장편 상업 영화를 나와 같이 해 줘서 너무 고맙고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 다음 광고도 잘 찍으렴.
1: 아이고 첫사랑 같은 느낌일 것 같아. 정말로. 예. 자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천만거장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백진화님께서 혹시 다음 영화 구상 들어가셨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0: 네. 아니 지금 뭐 이것저것 작품들 이제 검토하고 있어요.
1: 아 네. 검토 중이신구나.
0: 아, 예, 그렇죠.
1: 뭐 디테일하게 아직 들어간 건 없고.
0: 없어요.
1: 그렇죠. 저예산 독립 영화를 찍으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도.
0: 아 그게 유튜브에 연기성이라는 그 유튜브가
1: 저희
0: 있잖아요.
1: 회사에서 하는.
0: 예, 네. 그렇죠. 김우성 씨하고 임명주 씨가 하시는 그게 이제 페이크 다큐 같은 가상극 같은 건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1: 그러셨군요.
0: 이제 저예산 독립 영화를 찍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배우들한테 뒷돈을 받는 네. 예, 그걸 찍었어요. 그걸 이제 어떤 기자분들 몇몇 분이 내용은 보지 않으시고
1: 그걸 또 팩트인 것만
0: 그거를 그냥 저예산 영화를 찍는다
1: 정말.
0: 그래서 이제 소문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1: 네, 7728번님께서 혹시 다음 영화에 안영미 씨를 출연시켜 주실 건가요? 라고 제 속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이고. 커피 쏠게요. 근데 저희 회사가 정말 냉혹한 게 뭔지 아세요? 식구라고 해서 절대 쓰는 게 없어요. 우리 송 선배님도 본인 너튜브에 저 안 써요.
0: 맞아요.
1: 네. 맞아요. 서로 이렇게 연줄로 뭐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냉혹해요.
0: 이게 네. 굉장히 저 뭐죠? 구라파적인 느낌이에요.
1: 아, 예, 정말.
0: 서유럽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인맥 뭐 이런 게 아니고.
1: 없어요. 전혀. 그럼 만약에 제가 오디션을 본다면
0: 오디션을 본다?
1: 편견 없이 저를 봐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0: 오디션을 본다면 편견 없이 볼 수 있죠.
1: 아 그래요?
0: 그러나 네. 우리 조 감독이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1: 아 왜?
0: 왜냐면 진짜 조 감독이 먼저 보고 네. 그 다음에 조 감독이 감독님 안영미 씨 저 이번에 했는데요.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신뢰가 가는 건 없거든요.
1: 아
0: 그러면 진정으로 편견이 없이 볼 수 있어. 안 그러면은 제가 1대1로 뵈면 그 전부터 안영미 씨랑 앉아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다가 그 해볼까 이렇게 되면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럼 조 감독님을 먼저 제가 꼭 찾아뵙는 걸로. 그러면은 저 말고 진짜 같이 한번 작업해보고 싶은 배우 혹시 있으세요?
0: 아,
1: 이 배우랑 진짜 좀 한번 좀 그동안 사석에서도 만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좀 같이 좀 인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배우분은
0: 사석에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네 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 내가 사기장을 만든다면 좀 이 사람이랑 좀 했으면 좋겠다.
0: 이런. 이 되게 많았는데 왜 갑자기 여기 들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죠? 엄청 많았는데.
1: 아, 그리고 정말요?
0: 저는 이거를 어디 핸드폰에다 써고 다녀.
1: 아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
0: 영화나 드라마.

0: 보다가 아. 저 조그만 역이라도 뭐 나오잖아요. 아, 그럼 나중에 크레딧 괜찮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확인해요.
1: 아.
0: 그래서 이 사람 전작들을 이제 찾아봐요. 찾아보고 다음에는 이 사람 꼭 같이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지. 아. 근데 그분은 모르고 계시겠죠.
1: 아, 네. 그러면 일단 지금 핸드폰에는 있겠네요. 그분이 네, 누군지 이제 네, 메모에는 네, 있겠네요.
0: 네,
1: 자, 우리 캐스팅 천재 장흥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0: 네.
1: 아, 지금
0: 네.
1: 시간이 또 부족한데
0: 아,
1: 혹시 5분 더 연장 가능할까요? 혹시 노래방처럼?
0: 시간이 부족한데 5분 어떻게 연장하나요?
1: 아니, 지금 왜냐면 지금 끝낼 시간인데
0: 네.
1: 3부 끝낼 시간인데
0: 아,
1: 네, 어, 좀 예, 5분만 예, 조금만 예. 더 아, 있어 줄 수
0: 네,
1: 있어요?
0: 아, 예, 예, 예,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어려우신 분이라 저희가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야 됩니다.
0: 얘네 같아서 막 더 해! 네,
1: 이렇게 어렵게 허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추천곡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네, 저는 이제 이 빙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곡인데요.
1: 네.
0: 캐롤의 고전이죠.
1: 네.
0: 캐롤의 고전. 캐롤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는 슬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옛날에는 항상 기억나시겠지만 길 거리거리마다
1: 네.
0: 막 캐롤들이 나왔었는데 신나는 캐롤 이런 묵직한 캐롤들 나왔었는데 사실 캐롤 중에 제일 전투 좋은 게 이 곡인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회화적이야. 뭐냐면 계집애도 눈이 내리고 밤에
1: 아.
0: 마당에도 눈이 내리고
1: 근데 지금 너무 계절과는 상관없는 노래를 또 선곡해주셔서
0: 그거 내 마음이죠.
1: 계절과 시간대와 상관없는 노래를 알겠습니다.
0: 네, 메타버스
1: 워낙에 지금 너무 경거망도 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절감까지 이르셨어요.
0: 알겠습니다.
1: 그러면 여름을 앞둔 상태에서 빙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듣고 올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4: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셀럽을 만나고 싶어. 천만거장 캐스팅 천재 곧 저 안영미의 감독님이 되실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목격담과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0: 0130번님, 감독님 몇 년 전에 부산 중앙동에 멸치쌈밥 드시러 오셨더라고요. 제 뒤에 계셨는데 아 내가 전에 시끄러운 사람을 알 리가 없는데 뭔가 익숙했걸랑요. 나중에서야 알아보고 너무 좋은데 부끄러워서 사이다만 전하고 왔네요. 기억나시나요?
1: 아 사이다를 주셨군요. 네. 아 이거
0: 팬이라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주셨나봐요.
1: 아, 사이다를 주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마 근데 저희가 제가 탄산음료를 안 먹어요.
0: 아~
1: 그래서 아마 그 탄산음료는 저희 가족이나 아마 저희 일행이 먹지 예, 않았을까. 예, 예. 어. 잘 먹었습니다. 어쨌든
0: 드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에 더 집중하셨었나 봅니다. 네. 어쨌든 멸치쌈밥은 기억이 나시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예예예. 예, 예. 장영준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1: 자 0942 장영준 감독님 저 기억하실지요? 윤서 동작구민센터에서 초2 때 발레 가르친 선생님입니다. 영화가 너무 잘 되셔서 더 반갑습니다.
0: 예, 와 발레 선생님 기억나세요? 저,
1: 우리가 이제 동작 그 저기 뭐 우리 저 신대방동에 살았거든요.
0: 예, 예, 예.
1: 그 근처에 동작구민센터가 있었어요.
0: 아~
1: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발레를 배워가지고 이제 그 되게 신기했어요. 그 울망졸망한 애들이 발레복을 입고
0: 네.
1: 단체로 어. 막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하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0: 그치. 와, 얼마나 그게, 귀엽겠어. 그리고.
1: 그리고 막 그 애들이 막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0: 네.
1: 열심히 하고 막 자기가 아름답다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 아이들이
0: 자기는 블랙스완이야.
1: 어, 우리가 볼 때는 어. 배 볼록 나오고
0: 어, 너무 귀엽지 어, 우리는
1: 포동포동한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는 지금 백조야 백조. 네, 그게 너무 인상
0: 너무
1: 깊었어요.
0: 너무 귀여워. 상상만 해도 네. 너무 귀여워.
1: 아, 이 선생님 반갑습니다.
0: 예. 그러면 윤서 양은 지금도 혹시 발레를
1: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대학교 2학년.
0: 아 네. 대학교 2학년. 예. 네. 예. 자 이 영열님께서 감독님 왕산암 터지시고 네. 부인이신 김은희 작가님께 카드 주셔서 얼마까지 긁게 하셨어요? 궁금해요.
1: 아 예. 뭐 카드라는 건 계속 사실 저희 부부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고요.
0: 아 예예. 예, 예. 예,
1: 제 카드도 이제 김은희 씨가 쓰고.
0: 아 그러셨군요.
1: 어, 저도 김은희 씨 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용돈을 아주 크게 쏘기로 했습니다.
0: 얼마 정도? 어느 정도?
1: 제가 뭐.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0: 예.
1: 뭐?
0: 이렇게 놀랄 정도로?
1: 예, 그렇죠.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도 네. 뭐라고 얘기
0: 그 정도예요? 네. 와 알겠습니다. 네. 더 디테일하게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무사님한테 확인해봤어요. 부부 증여가 어디까지 갔는지.
0: 그래. 그 어, 네. 어디까지
1: 가는 거예요? 그 안쪽이죠 당연히.
0: 그 안쪽이에요?
1: 네, 그 안쪽입니다. 예.
0: 아 그럼 그걸 한번 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돈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1: 완전 안쪽이에요.
0: 예. 장한준 감독님.
1: 네.
0: 네 읽어주시죠. 박효정님. 네, 네.
1: 창준 이건가요?
0: 예. 네.
1: 자 박효정. 네. 아 이거 박효정은 아 박효정님이 보내주셨어요.
0: 예, 예.
1: 장 감독님 왕산암 흥행 후 김은희 작가님이 감독님을 대하는 말투나 행동이 달라지셨을까요? 그런데 오 근데 은희는 좀 말투나 행동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0: 네.
1: 굳이 다른 변화를 하자면 이제 오빠 밖에 나가서 되도록이면 말하지 마.
0: 아 계속 염려가 늘었구나.
1: 응, 오빠, 어. 오빠 그거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 오빠 내가 오빠 너무 기분 좋은 건 아는데 오빠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줘. 뭐 이렇게 해서 내가
0: 아이고 야, 어떡해. 무슨
1: 수도승이냐, 도땅냐? 어 이런 얘기를 하고.
0: 그러니까 예. 그 전에는 정말 더 천방지축으로 네. 이렇게 노셨던 분인데 그때는 가만히 두다가
1: 네.
0: 이제는 안 돼. 이게 노파심이 좀 많아졌네요.
1: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있죠. 전에는 이제 막 안 돼. 손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네. 안 돼 예, 그렇게 예.
0: 자 252번님께서 장은중 감독님 3월에 충북 괴산군에 오셔서 명사 초청 특강하고 가셨었는데
1: 네.
0: 괴산이 좀 시골에 속하는데 천만 감독님이 온다고 하고 네.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 전국에서 사람들 엄청 왔었어요.
1: 맞아요.
0: 오늘은 괴산 문화의 날이라고 왕산암 영화 상영을 해줘서 한 번 더 보러 갈 예정입니다. 장은중 감독님 파이팅이라고 하셨어요.
1: 아이고 예 맞아요.
0: 어떻게 충북 괴산에 또 가게 되셨어요?
1: 아니 거기서 이제 강연 요청을 해주셨는데 딴 데 같았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0: 아 근데 왜
1: 괴산이라는 지명을 생각하니까 어 되게 이국적인 느낌도 들고
0: 아
1: 예 괴산?
0: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1: 어, 괴산 한번 가볼까? 일도 없었어요 마침 그때
0: 아~
1: 다른 거라 뭐가 없어져가지고
0: 네네네
1: 어, 그럼 괴산 한번 가보자
0: 아~
1: 해가지고 괴산에 갔는데
0: 네
1: 거기서 굉장히 막 엄청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0: 야.
1: 네, 환영해 주시고 그
0: 멕시코에 BTS 간 것 마냥
1: 아, 예, 예. 그
0: 한 5만여 명이 그냥
1: 아, 그 앞에 그 가서 또 우리 매니저랑 그 앞에 가서 그 뭐 밥을 먹었는데 그 예. 집이 뭐였지? 그 맛있더만요. 괴산 시청 앞 괴산 공중 앞인가?
0: 예, 예, 예.
1: 그 집 아, 그 집 맛있었어요. 예, 기억납니다.
0: 네,
1: 예.
0: 임현진 님. 아들이 하교한다는 전화가 왔는데 지금 두 대의 장감독님 나오셨다고 듣는 중이라고 했더니 네. 뛰어오겠대요.
1: 아이고.
0: 우리 아들의 1순위 어르신 장감독님 최고다, 최고라고 하셨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아이고,
1: 아드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하교라 보니까 학생
0: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장감독님을 이렇게
1: 오, 아이고, 아이고. 아,
0: 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네. 이제 보내드릴 때가 돼서 네, 네. 자, 마지막으로 2시에 데이트 청취자 두댕이들에게 네. 혹시 인사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예, 여러분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이 저희 안영미 씨 너무 제가 좋아하는 네, 그 진짜 희극인이고
0: 네.
1: 네, 인간적으로도 저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나를 희화화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0: 네. 아, 그러면 영화 같이 찍으면 더 재밌겠다.
1: 그건 안 되겠고. 네. 아무튼간에 저는 안영미 씨 아는 분들은 다 그 진가를 알고 계세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아무튼 우리 안영미 씨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그럼 제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러면은 감독님 같이 한번 하실 생각이세요?
1: 아, 제가 봐야죠.
0: 아, 보고.
1: 보고 해야지. 보고 내가 바보야? 쓰는 대로 다 해요?
0: 네. 근데 안영미인데?
1: 안영미지. 네. 안영미니까 제가 그래도 아주 찬찬히 자세히 보겠다는 거죠. 안영미니까.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선혜숙님께서 장감독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들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잘 살아오신 듯합니다. 꽃과 돌을 함께 부딪히면서 더 성장하실 것 같고요. 팬으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1: 네.
0: 1435번님께서 정말 1600만 영화감독은 이 정도 비범함은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가시기 전에 네. 우리 두댕이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더 추천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제가 갑자기 추천곡 하나 더 얘기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0: 네.
1: 그 김민기 선생님이라고
0: 했잖아요. 예, 예, 알죠, 알죠.
1: 김민기 선생님의 그 가을 편지. 여기 넷플릭스에 보면 뒷끝 김민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전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아,
0: 지금 겨울에서 이제 가을로 돌아왔네요.
1: 그러네요.
0: 예, 예, 계절을 거꾸로 가시는 양반입니다.
1: 좀 명곡입니다. 예.
0: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는 예. 김민기 선생님의 가을 편지 들으면서 감독님 보내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셀럽을 만나고 싶어 천만 거장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
1: 안녕.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마돈나 라 이슬라 보니타 듣고 왔고요. 7042번님 장항준 감독님 가셨나요? 아 예전에 라디오 진행하실 때 제가 자취할 곳을 장항선 라인 쪽 가야 할지 아니면 장항 IC 쪽으로 가야 할지 물어봤는데 문자를 읽긴 하셨는데 그때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때 왜 안 해주셨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아도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안 받아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댕이들 사연 한번 볼게요. 252번님 아 내 차 앞에 이중 주차해둔 차 때문에 차를 못 빼고 앉아있어요. 덥다 더워 차주 양반 전화도 안 받고 이거 언제 오나. 아 진짜 이거 진짜 민폐다. 그 오늘 정말 덥잖아요. 아 정말 이중 주차할 때는 요거 진짜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요거 민폐입니다. 우리 두댕이들 중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7288번님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4,9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와서는 맛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싼 거 샀다고 뭐라고 했더니 아 이게 다 경험이야 라고 반박하네요. 네 집 딸인지 똑 부러지는구먼. 그래 이런 것도 경험이지 뭐. 비싸다고 다 맛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배웠으면 됐어요. 5119번님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학교 시간이라 매장에 초등학생들 10명이 한 번에 들어오는데 참고로 3시 30분 넘어가면 중학생들도 학교길이라 그때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 타이밍에 영민 누나가 학생들한테 두 대 많이 들어달라고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틀어놓을게요. 와 그러면 지금 친구들 와가지고 컵라면 때리고 있겠네? 어? 어떻게 저기 두 대 얘들아 안영미 이모 누군지 아니? 할리라예! 할리라예! 아 모르겠어? 그러면 꾸러기 천사들은 알고 있어? 꾸러기 천사들 그 빨간맛 선생님이야. 빨간맛 선생님이 지금 MBC 라디오 2시에 데이트 하고 있거든. 두 대 좀 많이 들어주지 않겠니? 얘들아 일어나십시오! 두 대 들어줘! 어때 홍보가 됐나 모르겠네요. 9687번님 금융기관인데 두 대를 객장에 틀고 업무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중앙 새마을금고 파이팅 응원해주세요. 엄마나 감사합니다. 객장이 근데 뭐예요? 객장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손님분들 있는데 거기에 그냥 크게 틀어놓고 계신다고요? 와 정말요? 와 그렇다면 또 파이팅 해드려야죠. 해운대 중앙 새마을금고 파이팅 할리라예. 자 많이들 들어오이서잉. 자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아 저희가 아까 장항준 감독님 오셔서 너무 좋긴 했지만 너무 계절감과 그리고 시간대와 좀 다른 그런 좀 차분한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달려볼게요. 블랙핑크의 Go!

0: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자, 따라해보세요.
6: 4만원
5: 회계관리,
3: 4만원
5: 재고관리,
6: 4만원
5: 생산관리,
3: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9: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8: 1일 1짬뽕 오케이?
1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연사 퀴즈 정답 바로 피클 콜드 스프 오이 냉국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0486번님, 4860번님, 주미경님 세 분께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장흥준 감독님 덕분에 계절을 조금 우리가 혼돈스러웠잖아요. 혼돈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름이라는 걸 확실히 좀 말씀드리고 갈 겸 이 노래로 갈게요. 지금 여름이에요. 자, 환인제약 최보래 신났다. 여름이다. 고덕신도시 아테라 경보주차 개관중. 오뚜기 카레 슬림웨이 다이어트 포스코 ENC 지금이 무슨 계절이냐고요. 여름이에요. 우리 다 우통 벗고 놀자고요. 한국세무사회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IS 동서 우미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모두들 아셨어요? 지금은 여름이라고요.

2번님께서 역시 두 대는 이거지. 좋네요. 잠이 확 깬다. 네. 여러분 이제라도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끝곡 풀의 해변의 여인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계를 넘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별류천지 동해에서 도약하는 강원의 힘.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24개 종목에 2,56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5월 18일 오후 4시 20분 동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초청가수 강진과 강혜연의 축하 공연이 마련됩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 for you.
3: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부지런함의 상징인 개미. 개미도 알고 보면 전체 20-30%만 일을 할 뿐, 나머지는 그저

파이어족처럼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는 배짱이는 사실 노는 게 아닙니다. 포식자에게 위치가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번식을 위해 치열하게 구애를 하는 중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배짱이의 모습도 알고 보면 각자의 사정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와닿습니다. 슬프게도 이 넓은 생태계에서 오직 일에만 매달려 사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오늘 하루만큼은 타인의 잣대로 성실함을 판단하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로를 너그럽게 바라봐 주자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수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조이의 안녕 띄워드렸습니다. 까망님, 어서 빨리 꿈을 이루고 싶네요. 제 꿈은 백수거든요. 아니, 누구나 예, 마음 한편에 이렇게 꿈꾸고 있는 로망이죠. 백수. 돈 많은 백수. 예. 걱정 없는 백수. 아, 오늘 뭐 되게 재미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각자만의 사정과 이유가 다

있었다. 개미와 배짱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알고 보면 20-30%만 일을 한다. 조금 배신감을 또 느끼기도 하고 아 개미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했는데 일단 배짱이에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동안 우린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살았잖아요. 맨날 이렇게 논다.

예, 치열하게 살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덜 배신감, 덜 미안하지만 어찌됐건 우리 배짱이의 모습이 우리가 그간에 알아왔던 모습과는 좀 달랐다. 아까 어떤 분이셨지? 아, 개구쟁이 양반님께서, 야, 이거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못했네요. 이래서 언론의 중요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 여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은 슬플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일에만 매달려 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또 우리는 삶의 가치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예. 맞다고 다들 동의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야 서로에게 위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이제 보이는 라이브를 화려하게 함께 했고, 오늘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평상시에 우리 모습으로 여러분과 2시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아, 오프닝을 놓치셨어요, 세상에나.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였는데, 낙하님. 이제는 여러분, 오프닝을 놓쳤다 해도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유튜브 창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다시 보실 수도 있고, 다시 들으실 수도 있다. 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상시로 여러분 찾아뵈니까요. 중간중간 좀 놓치셨더라도, 퇴근하시고, 잠자기 전에 누워서 유튜브 창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립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g.co.kr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521번님 감기 걸리셨어요. 원래 이런 날씨에 희한하게 감기 걸리는 분도 많습니다. 밤에 창문 열어놓고 자거나 에어컨 켜놓고 덥다 덥다 하면서 이제 에어컨 켜놓고 잠깐 정신줄 놓고서는 예, 돌아와 보니 이제 뭐 너무 추운 거지. 심하신가요, 3521번님? 콧물이 지금 줄줄 흐르는 상태다. 어떡합니까? 장시간 운전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면 막 물을 막 마음대로 평소처럼 마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에어컨 조금 더우시더라도 조금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끼시고, 예, 조금은 오늘 몸을 뜨뜻하게 이 열에 좀 맡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기온은 그렇게 높, 26도? 높나? 예, 한 이렇게 뭐 조금 초여름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저도 오후에 너무 덥다 싶더라고. 차가 막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한용님께서 날씨가 많이 뜨거워졌지만 그래도 오바를 향한 저의 마음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예, 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이런 문자 주실 때전참 힘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오바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얼른 남겨주십시오. 문자창 열어두고 있고요. 1, 2부 우리 사연과 신청곡 함께 나누고 3, 4부에 우리 하은 씨 오시는 날이에요. 한 달에 한번 오는 그녀 예, 월간 진아은 나만 듣는 명곡 오늘도 트로트 장르들 또 준비해두고 있으니까 3, 4부도 함께해 주십시오.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살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살,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살,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살.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살,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김성수 씨가 원래 이렇게 늦게 등장했었나요? 한참 기다렸네요. 오늘 진짜 여름이에요. 너무 더워졌습니다.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지금 유재맘님 찬 온도는 29도, 아치님은 31도. 네, 너무 덥죠 진짜. 6월도 안 됐는데 벌써 31도 찍고 있습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우리 유재맘 신청곡 듣고 돌아올게요.

여름이 진짜 왔네요. 쿨 노래 해변의 의인이 또 신청도 들어오고 예, 방송에서 또 이렇게 들리니 진짜 여름이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땅콩이 5월인데 이렇게 더우면 7월엔 어쩔까요? 더 덥죠 뭐. 예, 말도 못하게 덥죠. 아, 음식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취약한 날씨다. 9856번님. 그니까요. 음식도 관리에도 더 어려우실 것 같고 먹을 때도 사실 더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빙수 너무 드시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찬 음료는 찬 음식들은 조금 한 10번 생각나면 5번만 먹자 우리. 예, 이렇게 또 잔소리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우리 이제 조이가 부른 안녕을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 박혜경 씨 원곡이잖아요. 리베로님께서 예전에 2000년도 박혜경 씨 콘서트를 다녀오셨대요. 첫 줄에 앉았는데 어머 너무 좋다. 가수님의 손길에 이끌려 무대에 올라와 팔짱을 끼고 이런 거 진짜 평생 가는 추억이잖아요.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박혜경 씨 손길에 이끌려서 무대에 막 어쩔 줄 몰라 올라오셨겠지? 그래서 막 팔짱을 끼고 뱅뱅 돌았다고. 이 노래였나요 혹시? 온몸에 반짝이가 묻어 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이런 얘기 또 주셨고요. 오늘 그 뭐 사람들의 어떤 서로 이해하자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우드로님께서 사업을 해보면 E와 F들이 없으면 영업이 안 되고 I와 T들이 없으면 진행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 서로서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서로서로 없으면 사회가 삭막하거나 엉망이 됩니다. 약간 뭐 100%는 아니지만 좀 공감은 되지 않나요, 여러분? E와 F가 없으면 영업이 안 되고 I와 T들이 없으면 진행에 꼭 문제가 생긴다. 꼼꼼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어야 돼요. 우드로님. 그래서 참 주변에 잘 맞는 사람, 나에게 부족한 걸 또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건 참 복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동이동이님.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저작권 때문에 이제 다시 듣기가 제공은 되지 않았었는데, 유튜브 통해서 이제 다시 보시고 다시 들으시면 된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매일 여러분, 저희가 보이는 라이브로 준비를 해드리니까요. 내 사연 오늘 나왔나? 중간중간 이제 놓치셔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또 보실 수 있고, 또 복습도 하실 수 있고, 그쵸, 리베로님? 고맙습니다. 까만꼬마님께서는 저는 때로는 개미이기도 하고 배짱이기도 해요. 한결같을 순 없으니까. 구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조. 근데 한결같을 순 없다. 이 말이 진짜 맞죠. 한결같을 순 없다. 항상 이렇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살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올 때가 있고 플랫하게 가다가 또 그런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막 올라만 있을 수도 없고 항상 뭐 떨어져만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거죠. 1973번님 오셨습니다. 햇빛은 뜨겁지만 그래도 습하진 않아서 다닐만 하긴 합니다. 아이 수업 가야 해서 하원하러 왔거든요. 놀이터에서 잠시 노는데 다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는 참 신나게 뛰네요. 아이들 뭐 땀나면 더 좋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습도만 높지 않으면 참 우리나라 여름도 지낼만 할 것 같은데 7월, 8월의 기온에도 참 견딜만 할 것 같은데 이게 습도가 높아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름이. 오늘 또 이제 시원한 곡들 확실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어제 그 시원함, 글쎄 이게 또 특히나 라이브였기 때문에 민금용 씨 보컬의 그 시원한 맛을 여운이 저도 한참 가더라고요. 여우의 여신님께서는 락 장르 사실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다시 지금 막 빠져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작은 하늘 밴드, 풀밴드로 이렇게 사운드를 전해드렸잖아요. 유튜브 창 오시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막 뭔가 가슴이 막 울렁울렁 될 정도로 그 보컬이 진짜 너무 시원하지 않았나요? 민금용 씨.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노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가셔서 어제 날짜 저희 확인해 주시면 시원한 보컬을 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하늘의 그 뭐랄까 그 참 라디오에서 진짜 라이브로 생 라이브로 이런 멋진 연주를 들려드리는 날이 많을까 싶어서 더 소중했던 날이었습니다. 진짜 귀한 영상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고 댓글도 많이 주시고 MBC 강원영동 채널 조댓구알 남겨주시고 작은 하늘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역시나 시원한 곡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골드마운틴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유나 목소리 사건의 지평선.

시원하네요. 예, 역시 좀 이렇게 질러줘야 한여름에는 또 시원해집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골드마운틴님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정집사님,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덥습니다. 일하기 너무 힘든데, 싫어요. 이따가 아내랑 마이클 보러 갑니다. Will you be there? 듣고 싶어요. 요즘 오늘 개봉이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늘 개봉을 했고 지금 뭐 그 북미 지역에서는 와 엄청난 흥행을 일으키고 있죠. 빌보드 차트도 막 그 마이클 잭슨의 노래로 뒤덮일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퇴근하고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내일 소감을 알려주십시오, 정 집사님. 뭐 네 예상되는 소감입니다만 생생하게 남겨주세요. 작은 하늘 노래 한 곡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근영 씨, 어제 기타리스트 이근영 씨의 솔로 앨범이 있거든요. 세일즈맨스 데이라는 연주곡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솔로 앨범이 있어요. 연주 앨범. 또 찾아보셔도 좋은 곡들 너무 많다는 거. 2부에 돌아올게요.

0: 도시보건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손님 오셨습니다. 리디, 저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따져보니 결혼한 지 20번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날도 이렇게 화창했는데 예식 끝나고 원주로 오는 길이 너무 슬펐어요. 사랑하는 남자 하나로는 그 길이 너무 멀더라고요. 서울 사랑하는 나로선 남편 하나로는 부족했나? 지금은 남편 없이는 해외여행도 즐겁지 않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올해는 남편한테 먼저 선물을 사서 줬는데 어머 글쎄 마음에 안 든다며 반품을 했어요. 다시 골라야겠습니다. 아우 취향을 너무 모르나 봐요 내 남편. 아니 벌써 20주년이신 거예요 땅콩님? 온유가 아직 어려서 그 정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중견 부부 이런 말 쓰나요? 아 20주년이면 진짜 되게 진짜 오랜 시간 함께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있습니다. 네. 그 취향은 뭐 차차 알아가는 거죠. 20주년 가지고 뭐 취향을 알 수 있나. 예.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윤종신 너의 결혼식. 우리 20주년 결혼기념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 늘 한가해요. 아무 때나 다 좋아요. 생각나실 때 땅콩님 한가하실 때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 듣고 옵니다. 윤종신 너의 결혼식.

결혼기념일 20번째를 맞으신 우리 땅콩님의 자축 신청곡이었습니다. 너의 결혼식, 윤종신의 노래. 윤종신 씨 이렇게 목을 긁으면서 노래하는 곡이었네요. 오, 새삼. 이런 창법을 잘 쓰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오, 너의 결혼식 애절합니다. 아, 20주년이라 그 다음 30주년 또 다가올 40주년이 있을 예정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하지만 리디 결혼 진짜 좋아요. 꼭 한번은 해봐요 리디. 밤새한 형님. 아니, 너무 행복한 일이지 왜 무서워요. 로또와 개꿈님께서 와 20주년이 돼도 취향을 모르다니 오마이갓 저는 갈 길이 머네요. 뭐가 됐든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사람을 참 알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여우의 여신님께서도 축하드려요 땅콩님 늘 더더더 행복하세요. 저도 다음 달 오, 미리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축하드리고 다음 달에 또 우리 한 번 더 축하해요. 여우의 여신님. 여우의 여신님은 그 서울에 계시는데 이제 강원도 여행을 또 자주 오시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강릉에 또 계시죠. 시차 없는 실시간 라디오 방송 너무 좋아요. 이 맛에 강원도에 늘 사시는 걸까요? 저도 진심 강릉에 살고 싶네요. 방송으로 지금 듣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였나 그제였나 여우의 여신님 그 차박하시는 사진 주셨잖아요. 바닷가 이제 가면 그 트렁크를 열어두고 진짜 망중한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 네. 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차박을 할까 내심 궁금했었는데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너무 좋죠 진짜. 여우의 여신님 결혼기념일 미리 너무 한 달 전인데 미리 축하한다. 예, 미리 축하드리고 선물도 좀 미리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강릉 여행 재미나게 마무리하십시오. 3991번님 리디 햇살이 따가워졌어요. 벌써 여름입니다. 조금 천천히 와도 되는데 전 어제 오늘 겨울 봄이불 정리하고 여름이불 꺼냈습니다. 저도 지금 요때 딱 덮는 이불을 며칠 전에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불 정리, 옷 정리할 때 계절이 확실히 바뀌고 있구나 실감이 좀 나죠. 3991번 먼지 조심하세요. 예. 꽃담님, 점심 먹고 학교 산책하다 발견한 꽃이에요. 너무 조그맣고 예쁘죠. 이름이 꽃말이래요. 꽃말이 생긴 것처럼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한 이름이네요. 꽃말이. 리디에게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저 이 말에 너무 감동했어요. 꽃담님. 너무 이게 되게 진짜 너무 작고 아담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법한 너무 예쁜 꽃인데 꽃담님을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 눈에만 예쁜 게 또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꽃말이가 꽃담님 눈에 꽃담님이니까 눈에 띈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 네, 너무 예쁘네요 진짜. 궁금하시죠?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 꽃말이라는 친구래요, 여러분. 약간 이파리는 파랗고 꽃잎이 그리고 안에 이제 민들레처럼 이렇게 노랗게 있는데 이제 눈 좀 이렇게 확대해서 좀 봐야 되면 너무 작아 진짜. 너무 아기자기한 예쁜 꽃입니다. 감사해요, 꽃담님. 저도 덕분에 예쁜 거 많이 보고 예쁜 생각할게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준비했는데요. 오늘 달콤설탕님께서 아 여기 달콤설탕님 댁도 이불 빨래 미뤄뒀던 거 오늘 해치우셨답니다. 베란다 청소도 하고요. 노란 가루 입은 화초들 샤워도 시켜주고 너무 뿌듯하고 기분도 날아갈 것 같아요. 밀린 숙제 끝낸 김에 베란다에 앉아 커피 한 잔 들고 식몽 때리며 듣고 싶습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0: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1: 어우, 차가 너무 웃기네요. 이제 윗분도 슬슬 막국수 노래 부르시는 걸 보니 여름이 오고 있나 봅니다. 룩셈부르크 듣고 싶어요. Crying Nut, 노마드님 신청곡입니다. 아, 아, 아리엔티나.

0: 시원하네요. 예. 아마추어님께서는 집 계단 한편에 핀 라일락 화분입니다. 사진을 주셨는데, 이게 또 화분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오, 또 느낌이 다르네요. 가로수로 볼 때랑은. 아까 그 꽃말이랑 또 크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아. 남자 오바리들도 꽃담님처럼 리디에게 예쁜 사진을 보낸 후 리디에게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다들 말할 수 있지만 이 사회가 용납을 안 해서 못한다는 걸 알아주세요. 아, 참 맞아요. 우리는 점점 눈치 볼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 말고 보내세요. 오드로님. 저 혼자 그냥 알아서 소화할 테니까 예, 예쁜 거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죠. 어쨌든 오늘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개미와 배짱이처럼 관점이 다르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 이해합니다. 철수랑 순이랑님 오셨습니다. 가정의 달 행사가 끝나니 평가제가 다가왔습니다. 벌써 퇴근하고 싶어요. 아, 뭔가 그냥 이 평가제 세 글자에서 엄청난 양의 막 행정적인 게 필요하구나. 뭐 이게 서류 준비하실 것도 많고 막 머리 쓸 게 많구나 싶어요. 예, 철수랑 순이랑님. 파이팅. 닐리리만보님 오셨습니다. 리디 지난 설에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만두를 빚겠다며 속을 만들었어요. 한 개 쪄서 맛을 보는데 부족한 거 넣고 또 먹어보고 넣고 또 먹어보고 하다가 양이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큰 통이 되었습니다. 소분해서 얼렸어요. 결론은 지금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냉면 먹고 싶다. 지금 덥다. 갑자기 좀 덥다 사연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일만부님. 가깝하시죠? 빨리 먹어야 돼 근데. 이거 오래 두면 이거 어떤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빨리 빚으시고 빨리 먹고 우리 냉면 또 만들어 먹고 해야죠. 뭐 닐리리만보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갑갑한 마음이 더웠던 이 마음을 좀 시원하게 달래드리겠습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며칠 전에 이제 문자 주셨었는데 소개를 또 못해드렸거든요.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0423번님. 아, 여름이니 쿨 받고 시스타 갈까요? 터치 마이 바디 들으면 열심히 관리하며 휴가 날짜만 기다리던 아가씨 때가 생각나요. 아, 그리워라. 뭐 얼마나 또 관리를 하신 거예요. 열심히 관리하다니. 어떤 게 있었을까? 0423번님. 그리고 사연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낙화님은 병원 다녀오셨어요?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엘보... 가 나갔다고? 아니 뭔 말인지 충격파 치료 받고 왔는데요. 이게 너무 아프네요. 여러분 고쳐서 잘 사용합시다. 50 넘어가니 온몸이 기름칠을 해달라고. 이게 뭐지? 그 얼마 전에 그 선배분들을 만났는데 그 어깨가 이제 너무 아프다고 한 선배가 그랬더니 이제 어깨 운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선배가 그러면서 이거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했어요. 예. 뭐랄까 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 준비하자. 엘보는 근데 여기를 좀 많이 쓰셨을 때 뭐 운동 뭐 특정한 운동이나 어쨌든 이 관절을 좀 많이 쓰실 때 오는 거잖아요. 약화님 좀 약간 그 활동에 좀 제약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좀 있으시니까. 근데 아파도 또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잘 따르자고요 우리 약화님. 광고 듣고 와서요. 오늘 1, 2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3: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아이파크 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강원을 위한 맞춤 국영수 입시종합학원 유니언 스터디에듀에서 현장 강의 무료 수강권, 남녀노소 누구나 토익 토플과 영어 회화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강릉 함의 어학원에서 성인 회화 및 토익 토플 무료 수강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까방이 어제 알림 문자 10개 저에게 주미 작가에게 꼭 전달하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아, 까방님이 어제 선물 주인공이셨는데 셈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콤팡님은 고량주 참으셔야 해요. 어머님 지금 셋째가 엄마 볼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스타입니다. Touch My Body. 0423번이 우리 소시적을 생각하며 노래 들을까요? 전해드리고 저는 5시 우리 하은 씨와 함께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잘했다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목소리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어제 그 저녁 노을과 서시에서 그 느꼈던 어떤 파워와는 또 다른 분위기죠. 어제 이제 작은 하늘 밴드 함께 하면서 우리 민금용 씨의 목소리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민금용 씨의 싱글 앨범 가운데 깊어오네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자작곡으로 또 활동을 개인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래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노래가 너무 좋고 또 목소리도 되게 그 노래마다 너무 다른 그 색깔들을 보여주시니까 이런 장르는 또 어떨까 궁금해서 또 찾아보게 됩니다. 뭐예요 이 분위기? 난리도 아니네. 녹아내릴 것 같죠, 밤새한 형님. 이런 국보급 보컬을 잘 모르고 있었다니 금용님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예, 따로 이제 DM 넣어주세요. 사과드린다. 예. 해서 저도 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서 금용 씨는 꼭 한번 더 이제 작은 하늘도 작은 하늘 대로도 이제 저희가 또 모시고 또 금용 씨의 보컬 그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또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

새로운 보컬의 발견이었어요. 진짜 저도. 그 이 노래 찾아보니까 여러분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재밌게 보셨나요? 그 드라마 중에 버스킹하는 무슨 장면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장면에 또 이렇게 흘렀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전 그 드라마를 안 봤는데 그 장면이 뭔지 막 그려지지 않아요? 막 별빛 막 쏟아지고 그럴 것 같은. 민금용의 목소리

0: 그래도 우리 또 할 건 해야죠. 예, 우리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문자. 다음 주부터는 채팅도 있다. 예.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3부, 4부 순서 우리 하은 씨 또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벌써 5월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나만 듣는 명곡 우리 월간 진하은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 얼른 예 모이시고 볼륨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메탈키드님 당연하죠. 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언급을 합니다. 편할 때. 근데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예, 네, 어쨌든 들어보고 또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뿌듯하시죠 아버님? 광고 듣고 와서 우리 하은 씨 바로 만나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돌아온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니 본나 깜짝.

태아만 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잘 지냈어요 우리 한 씨?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원래 그 고리라고 하나요?
2: 네, 스트랩이요.
0: 스트랩이 네. 원래 분홍색이에요?
2: 네, 원래 분홍색.
0: 오늘따라 이렇게 눈에 띄지 예쁘게?
2: 오늘 하얀색 옷을 입어서
0: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반갑습니다, 은 씨.
2: 네.
0: 좀 당황했죠, 시작부터? 언니도 당황했어요. 자, 우리 지금 서울 강원 오바리님께서 하은님 인별그램 잘 보고 있습니다. 인사 주셨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우리 하은 씨가. 최근에 또 공연도 많이,
2: 네, 행사도 많이 다니시고. 다녀왔습니다. 네.
0: 뭐 요즘에 좀 핫한 게 뭐가 있어요?
2: 어떤 핫한?
0: 공연이나 뭐 행사 중에서 좀 재밌었던.
2: 재밌었던 어린이날 남는. 행사가 강릉에서 이번에 종합운동장 쪽에서 했는데 갑자기 그 대표님께서 또 섭외를 해주셔서 그 인형탈 퍼레이드 하는데 그 앞에서 연주를 해달라고 즉석에서
0: 인형탈들이랑 같이?
2: 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서고 뒤에 인형탈이 이렇게 따라와서 연주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귀엽고 재밌고 저도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기억이 남아요.
0: 약간 이제 그런 퍼레이드 생각하면 네. 뭐랄까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주제가나 이런 네네. 거 생각하는데 그럼 원래 우리 하은 씨의 주 장르로 연주했어요?
2: 그때 어린이날 공연이어가지고 막 바나나 차차 뭐 이렇게 어린이들 좋아하는 노래들을 했었는데 그걸로 연주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마침 그래서 했던 노래 이제 또 해가지고 그렇게 한 바퀴 그냥 싹 돌았었습니다.
0: 종합운동장. 네. 너무 뭐랄까 좀 신선한 공연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2: 네, 저도 좀 뭐랄까 색다른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때만 해도 날씨가 진짜 그냥 화창한 봄 날씨.
2: 네, 덥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때는. 오늘 완전 한여름이 돼버렸어요. 아, 1940번님, 예, 방송사고는 아니고요. 예, 순간적으로 소리가 작아진 거라기보다 소리가 안 났죠. 예. 네. 죄송합니다. 탱크님께서 월 1회 보게 되는 하은 씨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눈물샘까지 자극할 수 있는.
2: 눈물샘.
0: 아, 트롯의 세계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눈물샘 자극하는 노래가 있나 오늘?
2: 오늘은
0: 있어요?
2: 없을 것 같은데.
0: 오늘은 마냥 지금 약간 네. 산뜻하고 신나는 노래들이.
2: 지금 더워가지고 네, 신나는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0: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하은 씨, 아, 조하은 아니고 진하은. 좋아요 하은 씨 이런 느낌인가요? 네. 우리 하은 씨, 진하은 씨와 함께하는 나만 듣는 명곡. 오늘도 이제 또 트로트 명곡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자창 열려있어요. 샵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co.kr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트로트 좋아하시는 우리 오바리들 예, 오늘 이제 또 마음껏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곡 어떤 곡부터 만나볼까요?
2: 여성 트로트 그룹 LPG의 사랑의 초인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조영수 작곡가님이 그 원곡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EDM 사운드를 접목시켜서 재탄생시킨 곡입니다. 그 작년 유채꽃 맹방 유채꽃 축제 오후에 발견 때 들으셨었죠. 설아윤 씨의 설아윤 씨의 그대여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하는 이 간드러지는 멜로디가 전 너무 중독성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아윤 씨의 눌러주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약간 지금 소름 돋았어. 하은 씨 노래
2: 그래요?
0: 녹아내릴 뻔? 설아윤입니다. 눌러주세요. 그대여

0: 살아요 눌러주세요 였습니다. 저희 도련님 기다렸습니다. 늦지 않으셨고요. 우리 이 코너 진짜 또 이렇게 티나게 좋아해 주시는 청취자분이세요. 네. 기억하시죠 닉네임.
1: 네, 네. 알죠.
0: 저희 도련님께서 매월 둘째 주만 기다리신다. 네, 둘째 주 수요일만. 아, 흥겨운 트로 너무 좋습니다. 신금을 울리진 않는다지만 마음속을 톡톡 두드려주는 맛이 있습니다. 어, 제발. 저도 열려있어요 낙화님 활짝. 그리고 무궁화님께서 사랑의 초인종이라 저도 눌러보고 싶군요. 용기를 내십시오 무궁화님. 우리 하은씨 요즘 뭐 이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 참 많잖아요.
1: 네.
0: 이번엔 하은씨가 나올까 내심 이렇게 좀 보면서 기다렸던 맛이 좀 있었는데 네. 어때요 혹시 계획이 있어요?
1: 매번 이 새로운 프로그램 나온다고 모집할 때마다 저도 도전해볼까 싶은데 너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본업을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그냥 접고 이랬었는데 또 볼 때마다 아 그냥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만약에 혹시 또 이제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좀 연습을 해서 도전을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0: 너무 신기할 것 같아. 우리 게스트가 이제 막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면 아 우리 또 오바리들이 또 투표 많이
1: 네,
0: 해주실
1: 투표
0: 겁니다.
1: 다 해주셔야
0: 네. 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1: 네.
0: 어떤 프로그램에서 또 우리 하은 씨의 모습을 보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또 새싹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본업과는 또 다른 장르 파트에 네. 도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네, 그만 악기도 하니까. 아마 좀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하은 씨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트로트가 본업이 아니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본업은 본업인데 이제 가창이 본업은
1: 네.
0: 아니다 보니
1: 네,
0: 어쨌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하죠. 서울 강원 우바리님 우리 또 여우의 여신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다음 6월 둘째 주 수요일에는 이제 우리 하은 씨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 트로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주하시는 모습도 당연히 볼 수 있고요. 노마드님 오늘 하은 씨 오신다고 해서 라디오 들으려고
1: 걸어서
0: 택시 안 타고 걸어서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역시 첫 곡부터 너무 신납니다. 오,
1: 감사합니다.
0: 감동이다 네. 노마드님 덥진 않으신가요? 네. 낙화님께서도 그리고 여우의 여신님께서도 도전해 무조건 응원하겠다 이렇게 또
1: 제가 너무 든든합니다.
0: 네 말씀을 주셨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은
1: 네
0: 그 지원하면
1: 네.
0: 얘기해줘요.
1: 알겠습니다.
0: 너무 깜짝 텔레비전 나오면 우리 너무 놀라니까.
1: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해드릴게요.
0: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곡 가볼게요.
1: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가수 박윤경님의 노래인데요. 원래 연예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가 30대 중반인 2006년에 위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하시고 그 2년 뒤에 다시 가수로 컴백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회사원으로 이사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근황을 알 수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박윤경님의 1,2,3,4라는 곡을 공연 때마다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개인적으로 꼭 뵙고 싶은 분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다시 재회하고 싶은 애절한 마음의 가사랑 반대되는 신나는 쌈박풍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인데 박윤경의 꼭 한 번만 듣고 오겠습니다.

0: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네,
1: 얼굴도 되게 아름다우십니다. 네,
0: 너무 미인이시고. 네. 저희 도련님께서 일할 때 노동요로는 트롯이 좋다.
1: 저도 막 하기 싫은 집안일이나 이런 거 할 때 트로트 틀어놓고 하는.
0: 아니 근데 하은 씨 주변 친구분들도 이렇게 트로트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 같이 음악하는 친구분들 말고.
1: 없죠.
0: 없죠.
1: 네, 없어요.
0: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독특한 네. 이미지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습니다.
0: 낙화님은 알고 계셨군요. 박윤경님 노래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맞아요. 가녀리지만 늘 파워풀하게 노래 불러주시는 분. 부초.
1: 네, 부초라는 노래도 유명합니다.
0: 그렇군요. 아니 우리 오빠님들 이렇게 다들 트로트에 대한 애정을 다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가 네. 우리 하은 씨가 오시는 날만 이렇게 또 밝혀주고 계십니다. 리베로님께서 제가 수요일 3, 4부를 처음 들으셨구나. 오늘 함께하시는 분이 그 색소폰 연주자 맞으신가요?
1: 맞습니다. 네. 접니다.
0: 예, 지금 생각하시는 그분 맞습니다. 리베로님. 우리 하은 씨 인별그램 활동을 또 많이 하고 네.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찾아보시면 금방 그분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꺾기를 최소화해서 부르시는데 뭔가 너무 깔끔하고 시원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박윤경의 꼭 한 번만. 약간 지금도 활동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더 궁금해지고 네, 근황도 궁금하고
1: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0: 하는데 아무 SNS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일단은 건강이 다 좀 회복이 되셨기를 네. 네, 바라고 또 이제 기다리시는 팬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박윤경 씨의 어떤 노래하시는 무대 위에서의 모습을 또 한번 볼 날이 있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연주곡으로 3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4부 순서 넘어가서 하은 씨의 연주를 준비해두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co.kr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9: 자, 나만 듣는 명곡 월간 진하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 하은 씨의 연주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음 달부터는 또 이제 하은 씨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은님의 색소폰 연주 들으며 명탐정 코난 테마곡이 생각나는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라고 이렇게 또 신청곡이, 신청곡 아닌 신청곡이 네. 왔어요.
10: 한번 해볼까요?
9: 좋아요. 네. 네.
10: 잠시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 제가 약간 지금 가물가물해서 노래가
10: 아, 네.
9: 명 연주다. 예. 자, 저희 도련님 뭐 괜찮으셨나요? 네. 이렇게 또 즉석에서 여러분 신청곡 주셔도 네. 짤막하게라도
10: 제가 아는 노래면
9: 네.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4부 첫 곡으로는 우리 한 씨의 연주곡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노래 만나볼까요?
10: 제 고향 삼척 출신의 가수분이신데요. 가수를 꿈꾸면서 상경을 했으나 다시 삼척으로 귀향해서 미용을 배워서 미용사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노래자랑 프로그램 삼척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다시 가수의 길로 들어와 현재는 대한가수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누굴까요?
9: 상철이 오빠?
10: 네, 맞아요. 박상철님의 자오가 준비했습니다.
9: 오,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네. 이걸 또 우리 하은 씨의 연주로 듣다니 여러분 흥 장착 되셨죠? 만나보겠습니다.

0: 다
1: 땀이 나네요.
0: 숨이 차진 않아요, 연주하고 나면?
1: 요즘은 숨이 좀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좀 해야겠다.
0: 그러니까 아주 궁금했어요. 네. 우리 혹시 뭐 체력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1: 원래는 막 네. 공연 30분 해도 숨이 안 찼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세 곡 하면 숨이 너무 차는 거야.
0: 안 되지. 벌써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하은 씨. 어쨌든 우리 그 연주곡 우리 자오가를 띄워 주셨는데 네. 아니 오늘따라 이 꾸미 몸이 되게 더 현란했던 것 같은 거 기분 탓인가요?
1: 아 그런가요?
0: 진짜 약간 사람이 부르는 그런 느낌.
1: 네, 좀 그 부분을 가장 좀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0: 신기합니다. 1287번이 아, 이 노래 노래방 가서 참 많이 불렀던 곡인데 따라 부르게 돼요. 아싸 박수 주셨고 제 이름은 오늘부터 자욱입니다.
1: 자욱아
0: 아, 노자욱 씨. 예, 노자욱 씨. 질문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색소폰 소리 내는 게 어렵죠. 옆자궁이 배우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던데요. 라고.
1: 혼자 하시려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그래도 옆에서 봐드리고 이 앙부시어라고 하거든요. 입으로 이제 무는 걸 앙부시어라고 하는데 그걸 주변에서 이제 옆에서 선생님이 봐주시면은 그래도 다 소리를 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레슨하고 있는데 3학년 아이들도 다 소리를 내더라고요.
0: 이게 뭔가 또 요령이 있어요?
1: 네. 그냥 빨대 불듯이 그렇게 입술로 부시면 안 되고 밑니를 이빨을 이제 그 고무 같은 게 있어요. 위에 패치가 있는데 거기에 딱 끼우시고 아랫니를 그 리드에 닿지 않게 입술로 감싼 상태에서 불어줘요.

0: 하거든요.
1: 네, 지금 맞아요. 그 입모양. 네, 그 입모양 맞아요.
2: 맞아요? 네. 어, 보시기만 해도 아시는구나. 네,
1: 그렇게.
2: 저 지금 약간 상상만 하면서 지금 흉내를 냈는데 근데 약간 이 모양 자체가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입술 근육도 계속 좀.
1: 그래서 하신 지 네. 얼마 안 되면 입술이 풀리거나 막 달달달달 떨리기도 당연히. 하고 그리고 이 안쪽이 까지기도 해요. 입술 안쪽이.
2: 아래쪽이?
1: 네. 이빨로 무니까.
2: 이빨로. 네. 2로 이렇게 물게 돼서 네. 클라리넷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우의 여신님 색소폰도 불어보셨다고 그러니까 소리가 잘 난다는 났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우의 네. 여신님
1: 앙 물어야 하는 거냐
2: 앙무시에 네. 앙물어야 해서 앙무시에냐 그럴듯했어요. 지금 꾸밈음이 너무 맛깔났다고 오늘 그쵸 엇가망님 저도 오늘따라 뭔가 약간 진짜 그 가수가 네. 예, 끼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와 서울 강원 오바리님께서 제가 들어본 연주 중에 최고입니다. 색다르고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 또
1: 감사합니다.
2: 주셨고 아 리베로님께서 케니지 색소폰 연주곡 들으면서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연주곡을 이렇게 매월 한 번씩 들으시면 아마 계속 그 어떤 학구열이 여러분 네. 생기실 겁니다. 자 아, 우리 하은 씨가 연주해준 자오가까지 만나봤고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까망님께서 나훈아 씨 표정처럼 울면 되는 거예요.
1: 어떤 표정이죠? 제가 올라가지고.
2: 이렇게 이렇게.
1: 아 그렇게.
2: 아 이걸 몰라요?
1: 이렇게 설명해드려야겠네.
2: 앙담으로 제지. 아. 나훈아 씨처럼. 바로 입력이 딱 됐어요. 까망님. 아. 그래요. 자 그럼. 다음 곡 만나볼까요?
1: 네. 다음 곡은 그 우리 발라드에는 연상 누나의 저격하는 곡이 있죠. 누난 내 여자니까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에? 트로트에는 강진의 연하의 남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생 아닌 남자로 봐달라는 귀여운 구애의 곡이고요. 현재도 20, 30대 남자 트로트 가수들이 방송에서 많이 커버하면서 누나들의 아.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곡입니다.
2: 강진의? 네. 아, 제가 소개할까요?
1: 아, 제가 할까요?
2: 이어서 해주세요. 아, 네. 네, 자연스럽게.
1: 강진의 연하의 남자 들려드리겠습니다.

0: 남자로 보겠습니다. 네. 강진의 연하의 남자 예, 듣고 왔어요. 진짜 트롯은 고개와 어깨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들썩들썩 여유의 여신이 지금 뭐 사실 여행 중이셔서 더 신이 나시죠.
1: 아, 여행하셨구나.
0: 네, 서울에 이제 살고 계신 네. 우리 청취자분이신데 강릉에 또 여행을
1: 강릉을요?
0: 차박도 하시고 네. 이제 또 숙소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너무 자유롭게 이번 초여름이에요 벌써. 네, 네. 즐기고 계십니다. 강진 선생님의 연하의 남자 만나봤고요. 다음 곡 만나볼까요?
1: 네, 이번 노래는 가야금 병창 출신 트로트 가수 김유라님의 먹물 같은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네. 먹물 같은 사랑이 대체 어떤 뜻일까요?
0: 혹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은 씨는?
1: 뭔가 지울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런 느낌.
0: 지울 수 없는 사랑. 네. 저 약간 좀 걸쭉한 먹물같이 정말 걸쭉한
1: 녹진한 사랑. 그런 느낌.
0: 단어 선택 봐.
1: 녹진한.
0: 녹진하다 좋습니다. 네. 먹물 같은 사랑. 김유라의 목소리. 가야금 명창 출신이세요.
1: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먹물 같은 사랑 일단 듣고 여러분도 먹물 같은 사랑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문자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죠. 김유라 먹물 같은 사랑.

0: 김유라의 먹물 같은 사랑까지 만나봤습니다. 창법이 되게 좀 독특하시다 이분.
1: 네. 네. 네, 아무래도 가야금 병창 출신이다 보니까 뭐 근데 목소리 톤도 좀 네.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0: 그 뭐랄까 지금 영상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 되게 그 앳된 모습인데 네. 와 목소리는 되게 구성진 네. 창법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리고 바이브레이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0: 다른 가수들과는 조금 다른 창법을 들려주셨습니다. 김유라의 먹물 같은 사랑. 우리 하은 씨가 먹물 같은 사랑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여우의 여신님은 먹물 같은 사랑 답답한 사랑 아닐까요? 좀 그런 것도 있다. 가슴이 좀 묵직해지는 그리고 서울 강원 오바리님은 이건 진짜 사랑 같아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한결같은 그런 사랑이셨고 해주셨고 그리고 사루비아님은 이게 무슨 약간 오류가 나서 문자에 네. 먹물
1: 잊혀지지 않...
0: 아, 뭐, 내 사랑도 먹물처럼 모르겠네. 잊혀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순호박님께서는 네. 왜 이렇게 신나죠? 나이가 어쩔 수 없나 봐요.
1: 저도 신납니다. 저도.
0: 네. 네, 이게 나이의 차원이 네. 아니다. 네. 순호박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주소 성함 주시고 9856번님 소개해 주시죠.
1: 9856번님.
0: 네, 네, 여기 있습니다.
1: 매일매일 사랑 때문에 멍이 들어서 먹물 사랑 아닐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이렇게 또 해석하실 네. 수도 있구나.
0: 아, 어떤 아픔이 또 있으신 거예요, 9856번님. 먹물 같은 사랑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고 리리 아빠님 왠지 관광버스에서 지금 노래 듣는 느낌이다. 그리고 우드로님께서는 오징어 등이 이렇게 먹물을 갑자기 쏘잖아요. 하지만 몸에는 좋죠. 갑작스럽고 지우기 힘들지만 해롭지 않은 사랑을 뜻하는 것 같다. 우드로님 진짜 학원 다니시는
1: 그러니까요.
0: 것 같아요. 매 코너마다 놀랍습니다 진짜. 노마드님, 아, 노자홍님 오셨습니다.
1: 노자홍님.
0: 먹물 같은 사랑이라, 이게 화려하진 않지만 짙어서 잊히지 않는 그런 거? 아, 모르겠고, 신났는데 너무 더워. 그죠? 오늘 좀 날이 더워서 아마 걸어가시는 길이 평소보다 좀 길게 네.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제 3, 4부 순서 우리 하은 씨와 함께 했어요. 나만 듣는 명곡 월간 진하은입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광고 듣고 와서 같이 마무리하죠.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ES한양 제일건설.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8: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9: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0: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0: 자, 우리 하은 씨와 오늘 함께 3, 4부 꾸며 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오늘따라 또 이 신명나는 트로트가 우리

0: 고발이 드렸던 이 더위를 좀 잊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수 혹시 이번 여름 계획, 휴가 계획 있으세요?
1: 휴가 계획은 없고 아무래도 공연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0: 그치.
1: 미리 좀 대비를 하고
0: 성숙이구나.
1: 해야 되지 않을까.
0: 네. 네. 대략 언제부터 이렇게 성숙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작년에는 한 6월부터 바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도 다음 주도 바로 또 공연이 있거든요. 장미축제랑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있어가지고 아마 연말까지 쭉 바쁘지 않을까 싶어요.
0: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 여러분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네. 다음 달부터 우리 또 유튜브 통해서 우리 하은 씨의 연주하시는 모습을 같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발견에서 이제 트로트를 전해드리는 아예 이제 대놓고 네. 네, 트로트를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놓치지 마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은 씨는 우리 6월에 또 네. 만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달 동안 또 몸 관리 잘 해주시고 체력 네. 관리 잘 해주시고
1: 네. 네. 우리 리디님과 시청자 청취자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달에 그 보이는 라디오에서 꼭 채팅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또 신명나는 노래들로 찾아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오늘 박상철의 자오가 전해주셨는데 님이라 남이라 이 노래도 참 좋더라고요.
1: 처음 듣는 노래네요.
0: 이 노래 또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1: 진아은
0: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0: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올여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세계 수학자 대회에 관심이 쏠리는 건 4년 만에 나올 필즈상 수상자가 누가 될 것인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허준희 교수가 수상자가 되며 주목을 받게 된 이 상은 실은 단독 수상자 대신 4명 이하의 수상자들을 발표합니다. 만 40세 이하의 수학 천재들을 세상에 널리 알립니다. 나이 많아서 필즈상을 놓친 비운의 천재들 생각을 하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업적을 기리는 데 방점을 찍기보다 수상자로 하여금 연구를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다른 수학자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필즈상은 보상이라기보다 일종의 채찍이 되는 상. 한창 때 모든 에너지를 수학 연구에 바치라며 주는 상입니다. 사람의 한창 때란 몇 살쯤을 가리키는 걸까요? 40 전후를 한창 때라고 보는 필즈상에 동의하시는지요? 70 넘어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 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었던 그랜마 모제스의 한창 때는 80대와 90대였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장기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인코그니토의 There Will Come a Day.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아, 어제 이어서 오늘 그리고 뭐 내일까지인데요. 배철수 선배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동안 임시로 음악 캠프를 맡은 스페셜 DJ 장기하입니다. 네. 어제 재밌었어요. 네, 오랜만에 그 라디오 출연 자체도 요즘은 자주 하지를 않았는데다가 DJ 자리에 앉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었어가지고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 뭐 추억이 많이 생각난다고 그 말씀을 건네주신 분들도 계셨고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오늘도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들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로 이용을 하셔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온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토토의 Stranger in Town 들었습니다. 0505번으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7938번으로 장기하님 중학교 때 싸구려 커피 보고 반해서 팬입니다. 백캠에서 듣게 되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음악 많이 들어주세요. 야, 중학교 때 싸구려 커피면은 지금 몇 살 계산이 얼른 안 되네요. 예. 아무튼 중학생은 아니겠죠. 반갑습니다. 저도. 김유진 님께서 요즘 장대라 다시 듣기 하고 있어요. 헤헤 반가워요 장디. 아 이렇게 또 제가 그 DJ 할 때 호칭이 장디였어가지고 이 장디라는 호칭만 들으면 또 제가 마음이 간질간질하네요. 예.

소식 전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2002번으로 요즘 쇼츠에 중독됐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선 물론이고 퇴근길에도 집에서도 일하는 시간 외에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쇼츠만 보고 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노래도 신청해봅니다. 참고로 이 노래도 쇼츠에서 알게 됐어요. 도우치의 앵자이어티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요즘 사실은 쇼츠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럴 때가 좋아요. 사실은 쇼츠를 안 보게 되니까. 네. 근데 뭐 쉬는 날 집에 혼자 있다 그러면은 오늘은 안 봐야지라고 분명히 다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게 뭐 약간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책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좀 접근성이 좀 좋고

도우치의 Anxiety 들었습니다. 고티의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이 노래를 샘플링한 거죠. 네. 7462

1번으로 헉 배철수 아저씨 웬만하면 결근 안 하시는데 볼일 잘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장기하님 목소리로 백캠 아니 장캠 잘 듣겠습니다.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그 결근을 안 하신다는 거는 뭐 우리가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근을 불가피하게 하실 때는 누군가 열심히 좀 메꿔야 앞으로 더욱 장수 프로그램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가 될 거라는 생각에 달려왔습니다. 네. 0427번으로 저녁으로 치맥 먹으려고 치킨 픽업 갑니다. 배달비 아까워서 걸어가요. 신청곡 들으며 기분 좋게 걷고 싶네요 하시면서 자미로카이의 버터플라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요. 버터플라이 자미로카이의 음악 듣겠습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9: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오늘은 초여름이었다면 내일은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6.2도까지 올랐고요. 평년 기온은 4도가량 웃돌았습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나 오르겠고요. 앞으로 일요일까지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30도 웃도는 여름 더위 계속되겠습니다. 그나마 습도가 낮아서 그늘로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반면에 동풍이 직접 닿는 동해안 지방은 오늘보다 내일 5도가량 낮아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산지에, 그리고 내일은 호남과 경남 내륙지방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한 차례 지납니다. 이후로는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곽정이었습니다.
1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책상을 쾅쾅 내리쳐도 좋다. 분노는 가라앉히게만 해서는 안 된다. 분노는 삶의 전환점이 되어주기도 하고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니까 분노를 오히려 불씨로 삼을 필요가 있다. 만 65세의 소설 레슨 인 케미스트리로 데뷔한 보니 가머스. 첫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42개국 언어로 출판된 뒤 왜 그녀가 뒤늦게 소설가가 되었는지 그 사연도 밝혀졌다. 그녀는 직장에서 겪은 억울함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보니 가머스는 베테랑 카피라이터였다. 테크 업계에서 1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열심히 준비해 발표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발표장에는 침묵만 흘렀다. 장례를 가득 메운 동료들 대부분이 남성이어서 그랬을까? 잠시 후 남성 동료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방금 그녀가 제안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풀이했다. 그러자 같은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멋지다, 훌륭하다, 칭찬과 박수가 쏟아졌다.

그녀가 준비한 제안서였는데 그 프로젝트의 성과는 고스란히 남성 동료의 몫이 되었다. 아니 그건 방금 내가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그녀의 항의는 묵살되었고 다들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심지어 그렇게 정리된 내용을 서면으로 깨끗이 타이핑해서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떨어졌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녀는 책상으로 달려가서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을 하는 대신 소설의 첫 장을 단숨에 써내려갔다.

1960년대엔 미국도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확고했다. 뛰어난 화학자인 여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무시와 차별과 억압을 겪는 이야기에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투영하기. 자신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겪는 주인공이 그래도 꿋꿋하게 시대와 사회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기하는 오늘 무엇이든 원동력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놀라워한다. 열정과 호기심만 사람의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다. 누군가는 결핍을 원동력 삼고 또 누군가는 분노를 원동력 삼아서 분발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곤 한다.

네, Sing Street OST 중에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들었습니다. 0641번으로 포도밭에서 신랑이랑 아직 퇴근 못하고 라디오 듣다 보니 장기하님 목소리까지 듣고 있네요. 너무 피곤해서 짜증이 나고 있었는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노래도 신나네요. 조금 더 힘내서 일해볼게요. 포도밭에서 일하고 계시군요. 예. 야, 밭에서도 제가 제 직업이 밭일과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밭에서 라디오를 듣는 장면을 상상을 별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좀 멋진 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예, 퇴근하실 때까지 한번 화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0628번으로 치과 치료받고 라디오 들으며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어요. 마취 풀리면 무지하게 아프겠죠? 키인의 Tear Up This Town 신청해 봅니다 하셨고요. Tear Up This Town 이 문장에 어울릴 만큼의 통증이 있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예,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0: 빌리 조엘의 She's Always a Woman 들었고요. 네, 그 앞에 들으신 곡은 킨의 Tear Up This Town이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다시 편집팀 왔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장기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물 드립니다. 서울 대학로 노을 유니플렉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뮤지컬 헤이그 티켓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1907년 일본의 부당한 침략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한 특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고요. 배우 송일국, 오만석 씨가 출연을 합니다. 보내드릴 티켓은 5월 17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저녁 6시에 진행하는 공연 티켓이고요. 다섯 분을 선정해서 두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만 받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들고요. 뭐 자유롭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티켓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3, 4부에서는 그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예, 뭐 왜 좋아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살짝살짝씩 드리고 할 테니까 3, 4부에서도 함께 주시고요. 아, 7410번으로 신청해 주신 디페시 모드의 Policy of Truth 듣고 3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무언가. 아밀리아 분이란 변호사는 오래전 24시간 장애물 경주대회에는 참가비 450달러를 떠올렸는데요. 장애물 경주는 웅덩이를 건너고 흙탕물을 뛰는 고난의 스포츠인데 내가 대회에 나갈 수준일까 싶었지만 그냥 확 저질러 본 거죠. 그런데 와, 1000명 중에 11명뿐이었던 완주자에 들어간 겁니다. 그 뒤로 실력이 확 늘었고요. 늘 할까 말까 망설이다 끝나곤 하는데 가끔은 참가비 등록비를 확 내버리죠. 새 길은 그렇게 열리니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잠깐.

0: FM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피 먼데이즈의 리틀 매지스틱 오웬 3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부는 그 제가 골라온 음악들로 좀 채워 드릴 건데 방금 들으신 해피 먼데이즈 음악 역시 제가 가져온 곡이고 해피 먼데이즈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 방금 배순탁 작가님께서 열변을 좀 토하셨는데 한국에서 오아시스는 정말 인기가 많은데 오아시스에 지대한 영향을 준 스톤 로지스라든지 해피 먼데이즈 같은 그 소위 매드체스터 씬이라고 불리는 그런 밴드들은 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밴드들을 정말 좋아하고 특히 해피 먼데이즈 같은 경우는 아 최근 1, 2년 동안 제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많이 들은 밴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막 나가는 그 느낌이 좀 좋아요. 저는 노래도 아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잘한다고 일단 볼 수는 없고 하지만 자신감만은 뭐 예. 자신감 하나로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노래를 하고 특히 노래가 다 좋은데 방금 들으신 곡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라인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그 베이스 라인 들을 때마다 전 너무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도 친다는 게 나중에 한번 더 듣게 되시면은 베이스 라인에 한번 귀를 기울여가지고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장기하의 음악 캠프 3부고요. 개인 사정으로 배철 선배님께서 좀 자리를 비우셨다 보니까 제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임시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계속 제 추천곡 몇 개 더 들려드리기 전에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스마트하게 달리고
11: 기름값 걱정 날리고
1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1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5: 알쏘! 좋다!
1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아트 가펑클의 Waters of March 들었습니다. 예. 아트 가펑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론 뭐 사이먼은 가펑클의 그 가펑클이니까 뭐 워낙 유명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막 많이 찾아들었던 뮤지션은 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면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일단 되게 재미있었고 와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던 순간에 그 엔딩 크레딧에 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주부터 약간 되게 그 일단 인트로의 그 기타 연주가 좀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트로부터 뭔가 귀에 확 꽂혀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음악이지? 너무 좋다 하면서 이제 찾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신나는 음악 중심으로 들어왔어가지고 제 플레이리스트에 좀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 좀 잘 없는데 잔잔한 음악 중에서는 제가 굉장히 우선순위 높은 우선순위로 즐겨 듣는 그런 곡이 됐어요. 예. 그 다음으로.

가져온 곡은 이제 스파크스의 음악인데, 스파크스라는 밴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스파크스도 제가 저의 인생 밴드 중 하나고, 특히 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은 제 장기하와 얼굴들 이 집에 있는 이제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너랑 나랑은 하는 그 노래. 그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를 만드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아티스트가 누구냐고 얘기를 하면 저는 늘 스파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기묘하게도 이 스파크스 이제 형제 두 분이신데 그 두 분 중 한 분이랑 좀 친구가 돼가지고 그 연락도 주고받고 그냥 한국에 오시면은 얼굴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정말 우연히 한국에서 TV를 보시다가 제가 시상식 축하 공연을 하는 걸 우연히 보시고 저 친구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날에 제가 그분들 계정에 댓글을 단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서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뭐 좋은 음악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개 가져왔어요. 스파크스의 Falling in love with myself again 듣겠습니다.

이안 브라운의 스텔리파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스파크스의 Falling in Love with Myself Again 이었고요. 이안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The Stone Roses의 이제 메인 보컬이죠. 아까 그 해피 먼데이즈 얘기했지만 그 비슷한 시대, 비슷한 씬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그런 뮤지션이고 역시 매드체스터 씬에 이제 그 속하는 거죠. 그 더 스톤 로지스 그리고 이안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참 그 뭐랄까 그 오아시스 하면 떠오르는 제멋대로인 것 그리고 굉장히 큰 자신감 그러니까 제멋대로보다는 자신감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예. 또 스톤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그 1집에

1번 트랙이 I wanna be adored인데 그 adore가 약간 숭상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뷔 앨범의 1번 트랙부터 거의 나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등장을 했다는 것도 정말 아 엄청나다. 그 기계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무대에서 이렇게 그냥 슥 탬버린 흔들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뭐 TMI지만은 이안 브라운 형님은 저랑 생일이 같습니다. 예. 한번 얘기해봤고요. 예. 다음 곡은 또 욜라탱고. 욜라탱고라는 밴드예요. 어제 제가 The Flaming Lips 음악을 들려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정말 CD 몇 개 가지고 들어가서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기억 속에 너무 깊게 새겨져 있고 그 이후에 제가 음악 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그 몇몇 음악들이 있는데 그 욜라탱고의 이 음반도 그중 하나였어요. 예. 그중에서도 욜라탱고의 모비 옥토패드. 아 이것도 특히 저는 드라이브 하면서 이 음악 들으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간다. 아, 이 느낌이 확실히 나가지고 예. 욜라탱고의 모비 옥토패드 듣겠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기에스 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헛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금도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밤까지 강원 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여름 더위가 심해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무려 31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5도 정도나 더 높겠습니다. 이 정도면 6월 하순의 기온인데요. 그래도 아침에는 15도 안팎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반소매의 얇은 겉옷 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에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낮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대기도 불안정한데요. 내일 오후 한때 호남과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거진의 Definitive Gaze 들었습니다. 예. 역시 제가 골라온 곡인데 뭐 이 곡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엄청난 추억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 제 스타일이에요. 예. 그냥 리프를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사운드가 제 스타일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파크스도 그렇고 이 매거진도 그렇고 이제 제가 장기하와 얼굴들 시절부터 계속 함께 음악을 해오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양평이 형이라고 많이 좀 알고 계신 하세가와 요헤이 형이 추천을 해준 음악들이에요. 예. 그 형이 사실은 그 장기하와 얼굴들 처음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그 멤버가 아니고 모르는 사이였는데 그때 당시에 너 이런 음악을 만들었으면은 혹시 이런 음악 좋아하니? 라고 하면서 뭐 아티스트 이름을 얘기하면 저 모르는데요? 이걸 모른다고? 하면서 막 되게 추천을 해준 그런 음악들이 많은데 듣는 족족 처음 듣는데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인연이 지금까지 그 이어온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그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도 하고 새로운 음악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늘 참 좋더라고요. 예, 복받은 일인 것 같고. 아, 그 다음에는 또 제가 가장 큰 형님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좀 큰 형님으로 모시는 개인적으로 모시는 건 아니지만 예, 마음속에서 엄청 모시고 있는 폴 맥카트니 경의 Calico Skies 듣겠습니다.

폴 매카트니의 캘리코 스카이즈 들었습니다. 저는 그 폴 매카트니의 콘서트를 몇 번 봤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다섯 번? 다섯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두 번 보고 그 영국에서 한 번 보고 내한하셨을 때 한 번 보고 작년에 또 미국 가서 한 번 또 봤어요. 그러니까 비틀즈의 팬이기도 하지만 세대상 비틀즈를 뭐 실시간으로 접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뭐 어찌 보면 그 점은 아쉽지만은 사실 비틀즈의 팬이 된 다음에도 한참 동안 그 비틀즈 멤버들이 비틀즈 해체 이후에 발표한 음악들은 별로 안 들어봤었다가 그 장기 얼굴들 초기에 폴 매카트니의 그 솔로 시절 특히 그 윙스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했던 시절의 음악을 듣고 아 또 이거는 또 비틀즈 음악이랑은 또 조금 다른 매력이 있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에 되게 정서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뭐 콘서트 기회 있을 때마다 가면서 충성을 다 하고 있는데 훌륭한 뮤지션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널바나의 음악을 좀 골라왔는데 널바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야 널바나 정말 좋다 하면서 막 엄청 챙겨 듣고 그렇지는 않았었다가 최근에 곧 발매될 제 정규 음반 작업을 하다가 뭐 드럼 사운드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이 널바나의 그 엔지니어였던 스티브 알빈이라는 사람의 그 사운드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새삼 사운드가 너무 좋고 그 뭔가 특히 이 인 유테로라는 음반이 철통 같은 그 드럼 소리와 좀 뭔가 그 파괴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운드가 너무 좋고 일단 뭐 커트 코베인의 기타 플레이도 야 진짜 제 멋대로 하는구나 야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와서 너바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새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새삼 좋다고 느끼고 있는 그 음악입니다. 예. 너바나의 인 유테로 음반에 있는 Serve the Servants 듣겠습니다.

널바나의 Serve the Servants 들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참 10대 때부터 알았던 곡인데 그때도 들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전 세계에 10대나 20대의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던 곡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보다 지금 이 사운드가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아, 사람에 따라서 시대와 또 다르게 이렇게 와닿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로 모든 시대의 음악을 바로 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재밌는 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템플스라는 밴드의 음악을 갖고 왔는데 템플스 요 음반이 아마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듣고 꽂혀가지고 LP도 사서 듣고 이랬었는데 10년 전에 나왔지만 뭔가 스타일은 한 50년 전에 나온 것 같은 5, 60년 전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접근법으로 음악을 만드는 그런 팀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이 곡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템플즈의 Shelter Song 듣겠습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장기하의 음악 캠프 둘째 날이었는데 벌써 끝곡만 남았어요. 네, 끝곡도 제가 갖고 왔고 이번 앨범 제가 만들면서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내일까지 저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내일도 좀 찾아와 주시고요. 네, 끝곡으로 파우스트의 기기 스마일 들으면서 장기하의 음악 캠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장기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유명한 드라마에 오디션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장렬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디션에 떨어진 게 속상하다기보다는 배우에 대한 꿈이 있었음에도 정작 아무런 준비조차 안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드라마, 영화 감독님들, 저 허한나를 한국의 짐 캐리로 만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3: 온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4: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5: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우리의 숲은 도민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맙시다. 산불 위험 기간에는 소각을 절대 금지합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 후 재는 불씨가 꺼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선

0: 선택이 아닌 약속입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 가기 전 지도를 펼칩니다. 축척, 등고선, 방위, 기호를 토대로 대충 그곳이 어떨지 읽어내지만 지도로 상상해본 곳과 실제로 가본 곳이 다를 때가 있죠. 얼마나 예쁜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그곳에 서면 바다가 어디까지 내다 보이는지, 또 거기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는지까지는 지도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도는 땅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 땅을 밟고 갔을 때 지도가 다 담지 못한 풍경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지도가 땅이 아닌 것처럼 MBTI가 그 사람 전체가 아닐 수도 있고요. 프로필이나 직책이 그 사람을 다 말해주진 못합니다. 실제로 보고 직접 알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5월 13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세븐틴의 월드였습니다. 지도는 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별밤 열면서 나눴습니다. 몇몇 수식어들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줄 순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1144님은 내향형이라더니 사회생활 잘하네 라는 말 듣고 저 발끈했잖아요. 아니 뭐 내향형인가는 다 소극적인 줄 알아요 라고. 근데 칭찬을 해드린 것 같기는 해요. 야 이건 뭐 다 이게 그것과 상관없이 너의 능력은 출중하구나. 저는 약간 이렇게 들긴 합니다만은 그 내향형이라는 게 좀 이렇게 이게 MBTI의 그 네 가지 특성들이 너무 단편적이라서 좀 사람을 좀 그나마도 근데 그 전에 뭐 혈액형으로만 사람 볼 때보다는 입체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만 또 이게 그나마 입체적이라는 이유로 너무 그걸로 뭐 소극적인 거 뭐 말 없다 뭐 아이는 그런 거 피는 뭐 아무 계획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평가를 하려는 경향들도 있어서 일찌감치 좀 MBTI에 일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내향형이고요. 대부분의 또 의외로 그 예능인 분들이 다 내향형들이 많아요. 외향형인 연예인들보다 내향형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별밤은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함께 합니다. 좋은 노래 영업도 하고 부엉이들의 투표로 승자와 패자 가리게 될 텐데요. 오늘도 승자에게 표 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나가니까 이따 9시부터 참여해 주세요. 그 전에 부엉이들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듣고 싶은 노래랑 같이 별밤에 알려주시고요.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포스코 ENC, 우미건설 컨소시엄,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크게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박봄의 You and I 듣고 왔습니다. 6582님께서 오늘 길 가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근처에 이비인후과가 없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 와본 동네라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제 폰으로 근처 이비인후과 찾은 다음 길을 설명해드렸어요. 근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기에 그냥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입니다. 약속은 15분 정도 늦었지만 왠지 뿌듯했네요. 와,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제가 다 뭔가 내가 오늘 못 채운 친절함에 어딘가에 세상에서 대신 채워준 것 같은 만족감이 듭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 근처에 저쪽 방향으로 있대요 정도만 얘기하는 것도 사실 훌륭한 건데 약속을 늦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바래다 주신 거 정말 훌륭해요. 칭찬 도장이란 게 있다면 5개는 찍어드리고 싶네요. 도민구님, 오늘 중국집에서 저녁 먹었는데 미니 코스여서 그런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속이 허하네요. 하, 민구님, 갑자기 지금 심술이 확 나네요. 제가 요즘 약간 지금 피부 알러지 이슈로 음식을 되게 좀 좋은 걸로 먹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며칠 동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건강한 거 있죠, 왜? 아, 뭐 저런 것만 먹고 사는 거 되게 지루하겠다 하지만 운동에 진심인 분들이 맨날 먹는 그런 식의 뭔가를 먹고 지금 그랬더니 이제 인성 수치가 좀 낮아지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 옆엔 지금 일단 그래도 비상용 찹쌀빵이 있습니다. 밀가루가 아니니까 좀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확실히 이게 사람이 당과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예, 다정해지는 것 같은데 말인데 중국집이라니 너무 부럽습니다. 이세라님은요 오늘 하루 아이가 면봉을 귀에 넣고 넘어지는 바람에 어머 어떡해. 고막이 모두 파열돼요. 대학병원 다녀왔어요. 금요일에 전신마취로 수술하기로 했어요. 아직 만 3세인데 전신 마취라니 걱정이 많아요. 청력에도 이상 없길 바라요. 아직도 놀란 가슴 진정이 잘안 되네요. 힘든 하루 위로받고 싶어요. 아이고 세라님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요? 너무 놀라셨겠어요. 세상에 세상에 어떡해. 얼마나 놀랬고 진짜 애기도 얼마나 놀랬을까. 아주 바로 예, 대학병원에서 지금 빨리 수술도 잡혔으니까 잘될 겁니다. 예, 청력에 이상 없을 거예요. 세라님이 너무 놀래 있는 거가 아이가 또잘좀막 느낄 수도 있으니까 좀 담담하게. 물론 아이 앞에서 그러셨으니까 또 별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놀란 마음 표현하시는 거겠지만요. 세라님이 잘 버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별밤에서 선물 또 하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수술은 반드시 무사히 끝납니다. 아휴, 너무 놀랬네요. 내가 이렇게 놀랬는데 세란이 얼마나 놀랬을까.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 실시간 사연이랑 신청곡 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영지 피처링 도경수의 스몰걸.

이영지 피처링 도경수의 스몰 걸에 이어서 조금 전 6시에 나온 갓세븐 진영의 신곡입니다. 에버러브 함께 들었어요. 7672님, 저는 수영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등가죽이 백가죽과 친구하잖아요. 아, 요 드립. 제 연배신 것 같습니다. MG 부엌이들 요런 표현 쓰세요, 혹시? 등가죽이 백가죽이 만날 판이야. 그만큼 진짜 배가 너무 고플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 느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수영은 그럴만하죠. 요럴 때 맛있게 식사 한번 싹 하시면 온몸에 영양분이 그냥 너무 잘 흡수되겠군요. 심유영님, 아 다들 왜 이렇게 배고프시네. 다 비슷하네 오늘. 오늘은 가볍게 먹어야지 했는데 집 가는 골목에 있는 만둣집에서 나는 만두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배고파라. 만두는 밖에서 이렇게 일부러 그게 다 마케팅에 속하는 거 맞죠? 이렇게 냄새가 나고 겨울에 특히 이렇게 김 폴폴 나는 거 못 지나치잖아요.

만두 정도야. 만두도 여전히 가볍습니다. 예, 괜찮아요. 2253님, 엄마 생신이셔서 함께 식사하고 가는 중이에요. 무뚝뚝한 딸이라 사랑한다고 직접 말씀도 못 드리고 괜히 쑥스러워서 무뚝뚝한 엄마 심은데 무뚝뚝한 딸 나온다 라고 너스름한 털었네요. 지금같이 별밤 듣고 있으니 사랑한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적이고 우아하게 익어가는 멋진 우리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라고 따님이 전해달래요. 어머님. 2253님의 어머님 저도 생일 축하드려요. 아,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무뚝뚝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살갑진도 않은데 무뚝뚝까진 아닌데 저는 더 무뚝뚝하게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완전 표현둥이거든요. 난 왜 이러지? 그래도 여기에서 표현을 조금 그래도 소리내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마음 대신 전해드리는 걸로 하면서라도 배워가고 좀 익숙해지고 있답니다. 김은실님, 결혼하고 하나 둘 살림을 마련하던 시절 빠듯한 형편 속에서도 조금씩 돈을 모아 에어컨을 장만했는데요.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식구의 여름을 책임져준 에어컨이 이제 고장이 나서 떠나보낼 때가 됐네요. 신혼의 풋풋한 날도 아이 키우며 웃고 울던 날도 함께 해준 에어컨에게 종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세상에 은실님 어쩜 이렇게 에어컨 하나에 고장나서 이렇게 떠나보내는 데에도 그 친구에 대한 모든 기억이 이렇게 선명하고 거기에서 모든 감정을 느끼고 이런 다정한 분이십니까. 아이고 다음 에어컨이랑도 좋은 추억 많이 쌓여질 거고 정도 더 많이 드실 겁니다. 2021님 22세 대학생 부엉인데 씁니다. 저는 씁니다. 배가죽이 등가죽이랑 만난다라고 씁니다. 어, 진짜요? 어허, 요새도 통용이 되는 표현이었다라니. 그건 또 오히려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 이야기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본 이베어의 From.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월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내 입장에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그다지 깊은 인상은 없지만 스승의 날은 조금 다르다. 21년 전 나는 보육원에서 지내던 중학생이었다. 친구들이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 받고 나는 번듯한 운동화 한 켤레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선생님도 아니었던 체육교과목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새 운동화 한 켤레를 건네주셨다. 어떤 설명이나 긴 말을 보태기보다 신어라 그 한마디와 함께 무심한 듯 내미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때 나는 내 처지가 창피한 것도 같고 이럴 땐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운동화는 단순히 신발 한 켤레가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마음. 나도 어쩌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위로처럼 느껴졌다.

배가의 우리 시절은 듣고 왔어요. 안녕들 한가요? 오늘 이야기는 남은현님 사연이었고요. 2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 보냅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잘 버티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선생님의 그 따뜻함이 또 다른 학생들에게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어디 극 속에 등장하는 너무 뭉클한 에피소드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선생님이 툭 건네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는 살면서 종종 봅니다. 누군가에게 건네기도 하지요. 그런 마음이 어떤 온기를 품은 어떤 씨앗이라고 본다면 은현님이야말로 정말 좋은 토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품고 힘으로 삼아서 이렇게 사연으로 또 보내주시고 선생님이 심은 그 씨앗보다 훨씬 더 울창하게 세상을 보는 따뜻한 눈으로 이렇게 막 그런 숲을 만들어내신 것 같거든요. 은현님이야말로 진짜 멋진 어른이 되셨네요. 남은현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잊을 수 없는 하루 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다면 안녕들 한 걸 앞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엉이들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기다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

홍의사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왔어요. 자, 그리고 뭔가 다툼이 생긴 사연들이 연달아 도착했대요. 0496님, 결혼 2주 남짓 남겨둔 예비 신랑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다들 싸운다는데 저희도 계속 다투다가 오늘은 참고 있던 감정을 다 털어놓아 서로 속상하게 마무리를 해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해봅니다. 아이고야. 아니, 어떻게 이게 이 싸움의 내용을 알아야 제가 진짜로 조언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 그렇게도 싸운대요. 뭐, 원인이 뭡니까? 뭐, 비용이에요? 뭐, 어떤 거예요? 비용이면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선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면 좀 감수해야죠. 부딪힘을 감수하면서도 뭐 지켜야 되는 게 서로에게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아닌 거면 또 더 준비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먹고 있는 쪽에게 좀 선택권을 좀 많이 주고, 일단, 예. 이게 제가 뭐 아내분이 사연을 주셨어도 예비 와이프분이 똑같이 얘기했을 텐데, 일단은 앞으로도 싸울 일이 많을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먼저 잘 사과하고 화해하는 법 익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 화해를 하는 게 진짜 행복한 저는, 삶의 키라고 보거든요. 둘이서 같이 사는 삶에. 그러니까 안 싸우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싸웠을 때잘 화해하기. 지금부터 이 둘만의 그런 방식을 꼭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또다 지나갈 겁니다. 2주 남았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8503님, 엄마가 사진 찍어달랬는데 찍어줄 기분이 아니라고 거절했더니 결국 말싸움 해버렸어요. 화해해야겠죠? 아, 이거는 좀 제가 오늘 탄수화물 이슈 때문이 아니라, 화해해야겠죠? 아니라 사과해야겠죠?입니다. 예. 찍어줄 기분 아니야. 이건 좀, 8503님, 이렇게 웃겨고 되게 재미있지. 웃기라고 보낸 사연 아닐 텐데, 제가 웃어서 죄송해요. 아, 나 지금 찍어줄 기분 아니야. 아니, 이거는 사과해야 돼. 엄마, 아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아니, 이렇게 더 열받으실 수도 있겠죠? 연사를 막 찍어드리는 거야. 아, 그럼 더 화가 나실 수 있어. 정성스럽게 사진 찍어드리고, 보정도 잘 해드리고, 어렵지 않잖아요. 8503님한테 쉬운 일이잖아요. 그쵸? 요거는 해결 방안이 확실하네요. 김지강님, 헝가리 부다페스트입니다. 여기는 오후 2시를 향해 가고 있어서 별은 빛나지 않아요. 대낮이거든요. 2달 정도 출장 겸 휴식으로 와 있는데 일정이 추가돼서 5월 18일에 돌아가는 비행기로 미뤄야 할것 같아요. 5월 18일에 돌아가는 비행기를 미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 보네요. 신청곡은 하림의 출국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출장 겸 휴식이라고 해주신 거 보면은 일정이 추가돼서 좀 미뤄진 게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닌 거겠죠? 그 왠지 모르겠어요. 헝가리 부다페스트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낭만이 느껴져. 그러니까 휴식 겸사겸사 하시는 거겠죠? 맞다고 해줘요, 지강님. 노래 듣겠습니다. 하림의 출국.

0: 싸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5: 1일 1짬뽕 오케이?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9: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좀 그런 날인가 봐요. 박은수님이.

왠지 오늘이 너무 무거워서 퇴근길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라디오 들으니 위로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은수님이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활력이 쫙 이렇게 살살 솟아납니다. 물론 제가 또이 찹쌀빵을 먹었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유튜브의 뷰티풀 데이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어머.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0: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할 텐데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2: 영업합니다. 시즌 4.

0: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백범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0: 아, 이원석 씨 오늘
1: 네.
0: 제가 오늘 좀 탄수화물 당류를 섭취를 못 해서 조금
1: 네.
0: 인성이 약간 좀 수치가 낮아요.
1: 네.
0: 근데 오늘 이 이원 아...
1: 최대한 비슷하게 해 보려고 좀 오래 걸리죠, 제가 하면.
0: 그렇긴 하겠지만 네. 굉장합니다, 오늘 이원석 씨.
1: 굉장하다니요.
0: 모양새가 아주 훌륭한 당이 예, 가득해요. 김연수 님이요.
1: 네.
0: 별밤에서 원석님 목소리 들으면 한 주의 반이 지나갔구나 생각합니다. 아,
1: 제가 또 여러분들의 한 주의 반을 책임지고 있군요.
0: 맞습니다.
1: 네. 기운 내십시오. 가장 기운이 떨어지는 요일 아닙니까?
0: 아니 제가 이거 이런 네. 이 식단 같은 거를
1: 네.
0: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아이유한테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탄수화물 줄였을 때
1: 네.
0: 몸은 너무너무 좋아져서 그 친구 이제 알러지 때문에 고생할 때 줄였는데 네. 성격이 너무 나빠지더래요.
1: 그럴 수 있어요.
0: 제가 오늘 하루는 조금 줄였는데 네. 못 참고 지금 찹쌀빵을 좀 먹긴 했지만 그래도 밀가루는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이렇게 오네. 내 이게 내 원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인드가.
1: 그러니까 대장봉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본인은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0: 아...
1: 살이 참 안 찌는 뭘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
0: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양이 많지를 못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살은 찌고는 싶어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많이 못 먹으니까 당연히 못 찌우죠. 그리고
1: 네.
0: 잘 빠져요.
1: 네.
0: 잘 빠지는 체질에 더 가까운데 그래서 뭔가 어떤 내과 시술 뭐 이렇게 뭐 혈액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에 대한지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거지만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라.
1: 네.
0: 왜죠? 했더니 아 탄수화물 하면 흡수율이 지금 너무 좋아져서 다 살로 갈 수 있다. 해서 저 알겠습니다 하고 아 찬스다.
1: 그러니까.
0: 조금 먹고 살을 찌울 수 있어. 한번 먹었는데 그게 다 제가 근데 초콜릿이랑 케이크류로 많이 먹었더니
1: 네.
0: 전부 다 피부 트러블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주사까지 맞았어요 결국. 이렇게 된 사연이었다.
1: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였더니 성격이 나빠졌다.
0: 성격이 나빠졌어요. 전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소장부형님. 저를 두고 가십시오.
1: 어딜 가요? 뭘 두면 나 집에 퇴근하라는 말이에요?
0: 아니 그건 아닌데 이원석 씨 미담은 빨리 소개할게요.
1: 미담이요?
0: 고영배 씨가요.
1: 네.
0: 고영배 씨 이사한 집인지 작업실에
1: 네.
0: 어마어마한 선물을 놔주셨다고. 마음에
1: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0: 그래요?
1: 영배 씨가 좋아했죠.
0: 너무 네. 예쁜 거 잘 골라서
1: 작업실
0: 주셨다고.
1: 이사를 했는데 아,
0: 그래 그래 조명
1: 그 어떻게 된 거냐면 원나잇 라이브 첫 회 때 그 영배 씨가 게스트로 와줬어요. 깜짝 손님으로. 그것도 너무 고맙고 또 이사도 한 김에 선물을 되게 오래 골랐는데 왠지 이거를 사주면 영배가 너무 좋아할 것 같다.
0: 근데 너무 근데 좋아하더라고.
1: 좀 유명한 브랜드의 조명이었거든요.
0: 약간 납작한 건가?
1: 납작하진 않아요.
0: 아, 예, 예.
1: 근데 유명한 브랜드의 조명인데 큰 거는 진짜 너무 비싸고
0: 오.
1: 진짜 조그만 거
0: 네.
1: 사줬는데 영배가 그 브랜드를 알고 있더라고.
0: 영배 은근히 막 가구에도 좀 빠삭한가 보네요.
1: 네. 그래가지고 사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0: 기분 좋죠.
1: 알아주시니까. 솔직히 네. 뭐 조명 브랜드를 알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0: 모르죠 잘.
1: 근데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사준 맛이 났다.
0: 제가 그래서 이간질 하려다가 실패했었거든요.
1: 이간질이라뇨? 그거 제가, 봤어요.
0: 아, 어? 어떻게 알았지?
1: 왜 저 노래 소개 뭐
0: 네, 이거 정세훈 씨는 영배 씨 건 안 하더라. 네,
1: 바로 나오자마자 했는데
0: 어? 어떻게 알았지?
1: 그래가지고 아, 제가
0: 역시
1: 오늘 가져왔어요. 오늘
0: 우리 소장님이라서 네,
1: 그래,
0: 다 모니터
1: 바로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엔 무조건이다. 주제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0: 아이고,
1: 가져오겠다.
0: 매서운 모니터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선곡 대결 들어갈 텐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1: 참여 방법이요? 좀 기다려보세요.
0: 오케이. 차렷!
1: 자, 쉬어. 매주 달라지는 주제로 이나 씨와 제가 세 곡의 노래를 영업하고 승리와 패배는 부엉이들의 실시간 투표

0: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1: 네. 코너 참여 방법 고지가 좀 바뀌었네요. 대장부엉이 그렇게 뭐라 해가지고
0: 아 그렇죠.
1: 바꿨네요.
0: 맞아요.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1: 곧 인사도 못하고 집에 간다.
0: 집에 간다. 근데 그건 아니죠.
1: 뭐 소장봉 맨날 안 가지 않느냐.
0: 아니지, 내가 남으면 난 항상 하지 않느냐.
1: 하지 않느냐.
0: 예.
1: 그래서 바로 반영이 되네요.
0: 아유, 아주.
1: 얼마나 못 살게 구는 겁니까. 아,
0: 정말 오해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 제가 이원석 씨 못 살게 굴어도.
1: 옆에서 PD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끄시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0: 이원석 씨 못 살게 굴어도 제작진은 안 못 살게 굽니다.
1: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선곡 주제 뭐예요?
1: 선곡 주제는 5월에는 무슨 무슨 날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와 이렇게 많았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유권자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발명의 날, 세계인의 날,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우주 항공의 날 등등등.
0: 어이구야.
1: 많구나. 근데 딱 마침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해본 주제입니다. 날.
2: Lucky.
0: 날.
1: 날.
0: The day. 무슨 무슨 날. 뭐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날 자체를 주제로 하는 거 좀 특이한데요.
1: 네.
0: 어떤 선곡을 가져왔을지 네. 혹시 원하는 순서 뭐 있으세요?
1: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0: Go.
1: 이 주제에 정말 딱 들어맞는 선곡입니다. 소란의 딜리버리 준비했습니다.
0: 어? 왜요? 어떻게 연결이 되죠?
1: 너무 날이죠. 딜리버리.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특별한 날이 있지만 이사하는 날 딜리버리 서비스 필요하죠? 안 해요? 그리고
0: 딜리버리 이사?
1: 맛있는 거 먹는 날 배달 시켜요, 시켜요. 딜리버리.
0: 가서 먹어요, 저는.
1: 에이
0: 그런 특별한
1: 가서 먹는 것도 있지만 예. 딜리버리 해서 또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등등등 날과 딜리버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0: 제가 지금 오늘 약간 혼미해서
1: 네, 또 소란의 또 대표 브랜드 공연 퍼펙트 데이라는 또
0: 그거는 뭐 맞죠?
1: 퍼펙트 완벽한 날.
0: 네.
1: 또 소란의 퍼펙트 데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날 하면 소란, 소란은 딜리버리 최신곡.
0: 그래요.
1: 딱 무슨 맞죠?
0: 어떤 주장이든 하실 수가 있고요.
1: 네.
0: 선택은 부엉이들의 몫이죠.
1: 그런데요? 근데 왜 조롱하죠?
0: 누가 조롱했죠?
1: 지금 조롱하는
0: 혹시 이원석 씨도 오늘 탄수화물 혹시 아니면 리버풀이 어?
1: 리버풀 얘기는 당분간 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0: 알겠습니다.
1: 아무튼 딜리버리라는 노래는 그냥 곡 나올 때부터 이건 시티팝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소란이 내놓은 시티팝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등등등 아무튼 딜리버리.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들어봤죠. 야 소란이 시티팝을 하면 이렇게 정교해지는구나.
0: 정교한 시티팝이라.
1: 네.
0: 그게 이렇게 공존할 수가 있군요.
1: 있죠. 시티팝 정교해야 됩니다.
0: 아니 근데 바이브로는 네. 뭔가 되게 좀 풀어져 있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정교하지만 네. 듣는 사람들은 정교함으로 듣진 않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란이 하니까 정교함이 드러나.
0: 너무. 그 시각으로는 듣지 않았었는데 네.
1: 들어보세요.
0: 정교함을 느껴봐야겠다.
1: 후렴 도입부터 거부할 수 없나
0: 맞아. 근데 맞아.
1: 거부할 짜빡 따까도빼덕 짜빡 싱코페이션 우리 엇박이라고 하죠.
0: 그렇죠.
1: 야 그냥 뭐랄까 후렴 도입부터 그 딱딱 뭔가 멜로디와 이 반주가 딱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
0: 그럼 실제로 맞아. 영배 씨가 여기서 없는 이게 좀 많이 던졌죠.
1: 기억이 안 나는데.
0: 방금 이원석 씨가 그렇게 불러서.
1: 아, 저는 웃기려고 그렇게 한 거 같아요.
0: 그래 영배 씨가 점점 많이 던지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어갖고 최근 가창 이 추위가.
1: 아 그래요? 가창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0: 바뀌었어. 발성이. 앞에서 보는데 얼마 전에 네. 제가 라이브 듣는데.
1: 네.
0: 와 잘하는 거 알아? 이게 훨씬 더 잘해요. 확실히
1: 예전보다.
0: 예. 네. 정교해요.
1: 그렇죠, 그렇죠.
0: 호흡 컨트롤도 좋고.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딜리버리 가사가 좀 야하다라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들었어요.
0: 왜인지 알아보니까 이거 권정열 씨가 참여해가지고.
1: 네, 맞아요.
0: 맞죠? 제가 이게 음용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1: 아니, 너무 대놓고 음용한데요.
0: 이거 어쩜 좋습니까?
1: 뭐 그냥 아무튼 그랬을
0: 뭐 짚어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그렇게
1: 제가 그쪽에 좀 취약해가지고 짚기가 좀 민망하네요.
0: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들어보죠. 네.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입니다. 소란의 Delivery.

0: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 소란의 딜리버리였습니다.
1: 저는 이 노래가 뭐 시티팝이라고 막 뭐 좀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모타운 사운드
0: 맞아.
1: 같았다.
0: 그래.
1: 잭슨 5나 잭슨스의 어떤 그런 네. 느낌?
0: 너무 그럴 것 같아. 그쪽인데요.
1: 그래서 레트로하면서도 뭔가 좀 구성지고 뭔가 좀 고급지면서도 재미있는
0: 화려하고 예. 꽉 차 있고
1: 그런 모타운 사운드에도 가깝다는 생각이
0: 그러네요.
1: 들었어요.
0: 제가 볼 때 그리고 고영배 씨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그쪽에 난 더 맞다고 봐요. 네. 좀 약간 가득 채우고 네. 좀 이렇게 최대한 그래도 들려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뭔가 채우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방금 그가 고 방향 그리고 이 고영배 씨 요새 창법도 그쪽으로 예. 가는 게 더 멋있어요.
1: 그래서 저는 고영배 씨가 복면가왕 나왔을 때 제가 단단히 착각을 해가지고 밴드 보컬이라기보다는 R&B 소울 가수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0: 제일 친한데. 근데 맞긴 하죠.
1: 제일 제자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0: 약간 브루노마스 쪽으로 가라 그럴까?
1: 그것도 나쁘지 않죠.
0: 김동현 PD 지금 너무 비웃었거든요. 이걸 꼭 영배 씨한테 누가 전해주셨어요.
1: 대장모를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0: 그래야 그래서 제가 악역을 맡는 거예요. 둘이 아니 나 그런 거 아니다 막 이나누나 이상한 사람이 하면서 둘이 사이가 더 좋아져요.

0: 애초에 그런 포인트가 없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1: 다 그럼 저 이게 나이 들고 심심해서 그래요.
0: 그래요.
1: 9076님 문자 소개해 주세요.
0: 원성, 저 음식 배달원인데요. 이삿날, 생일, 기념일,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정말 많이 배달 시키세요. 딜리버리 일단 노래가 뒤집어지네요.
1: 뒤집어지네. 아, 현직 음식 배달원 분의 증언이라 거부할 수가 없네요.
0: 거부할 수 없는.
1: 자, 그러나 네. 너무 좋은 노래고 영배 씨 너무 잘 불렀고 한데요. 네. 저는 뭐 이게 설명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0: 무슨 돼요.
1: 네. 무슨 날? 네. 날에 약간 나름의 대표 주자라고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제가 저에게 아주 큰 날들이 있더라고요 노래. 제가 쓴 노래들 중에.
0: 아, 작사를 직접 하신 노래 중에.
1: 예예예 예, 예. 아주
0: 그 노래군요 그럼.
1: 어떤 노래일까요?
0: 바로 그분.
1: 예.
0: 그분께서 오시는군요.
1: 그분 오십니다.
0: 네.
1: 아이유가 왔죠.
0: 아, 거대한 별.
1: 그
0: 네. 예. 거대한
1: 그,
0: 너.
1: 그리고 그 유. 날이죠. 좋은 날.
0: 아이고. 오랜만에 또 이 노래를 듣게 생겼군요.
1: 진짜 오랜만에 들으면 네. 더 좋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좋은 날 네. 우리 다 함께 즐겨볼까요?
0: 네? 뭐예요 지금?
1: 왜냐면 늦어도 8분에는 노래로 가야 된다고. 네. 제가 이렇게 작가님 말이 다 올라오면 그대로 저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0: 아. 그래서 네. 무슨 말을 하시려고?
1: 아니 날에 있어서 무슨 날 하면은 뭐 생각나는 노래로
0: 다 같이 즐겨볼까요?
1: 즐겨보죠.
0: 이게 무슨 말이죠?
1: 나라라라 처음에 그 스트링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라라라 나라라라 하다가 나라라라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네, 가보시죠. 네. 아이유의 좋은 날.

0: 날. 그것을 주제로 가져온 저의 첫 번째 영업곡 대형 날이죠. 아이유의 좋은 날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9118님께서요. 날 오더 날.
0: 그치.
1: 좋은 날이쥬? 대장부에게 한 뷰쥬?
0: 날 무슨 날 아이유의 좋은 날 여기 왔지 내가 가져왔지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1: 뭐 당이 떨어져가지고 뭐 기분이 안 좋다지 않았어요?
0: 바로 투표 해준다는 거 오직 그 단 한 표 문자만으로 전 이렇게 쉽게 좋은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8992님은 이나 내일 소풍 간다고 신난 우리 아들이 이 노래 듣더니 꼭 대장부한테 투표하래요. 신나게 한 표 드립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0: 진짜 그렇게 좋은 날 맞이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원석 씨 두 번째 영화곡 소개해 주세요.
1: 저는 이 날도 참 뭔가 뭉클하고 뭔가 참 기대되고 그리고 막 뭔가 청춘의 어떤 그런 어떤 장면들이 막 떠오르고
0: 여기 느낌이
1: 예?
0: 느낌이
1: 예.
0: 약간 억지로 뭔가 팔려고 할 때 느낌 나거든요. 아닌가요?
1: 뭔가를 파는 것 자체가 다 억지입니다. 원래 처음 듣기 시작이 됩니다.
0: 어제 철학적인데?
1: 하다 보면 설득이 되고 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0: 우리 아무것도 살 필요는 없거든.
1: 그럼요.
0: 그래.
1: 자, 다시 돌아와서.
0: 오케이.
1: 그런 어떤 날이 있습니다.
0: 있어요.
1: 루시의 21세기의 어떤 날 가져왔습니다.
0: 약간 노래 소개하는 톤으로 미루어 보면은
1: 네.
0: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느낌의 그러면은 좀 이야기일까요? 뭐 놀라운 사연이 괄괄괄 믿을 수 없는 사연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1: 근데 뭐 노래 자체는 어떻게든 해석해도 좋지만 결국에 이 청춘의 한 장면을 예. 기억하자 어떻게든 기억하고 이 장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내 마음에 자리잡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뭉클함 우리 청춘
0: 우리 오늘 약간 이
1: 낭만
0: 오늘 뭐지 콸콸콸 낭만이 줄줄줄
1: 줄줄줄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네. 결국에 이 노래 원곡은 페퍼턴스의 노래예요.
0: 아, 페퍼턴스의 그 노래.
1: 노래를 루시가 리메이크를 한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로 이런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0: 아하.
1: 그러면서 이제 또 루시 스타일로 잘 편곡이 됐고요.
0: 아.
1: 이 노래의 또 재밌는 부분이 가사 중에 뭐 사랑, 낭만, 슬픔과 눈물 모두 흘러가겠지만 2012년 1월 16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막 이런 특정 날짜가 가사에 들어가요.
0: 아 그럼 사람 기분이 좀 이상해지죠.
1: 그래서 이 날짜가 도대체 뭐냐에 정말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고 그리고 루시는 왜 같은 2012년 1월 16일을 불렀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의혹이.
0: 이 말도 어디서 들었지? 60년대 뭐 대통령 선막 그때가 그런 게 있지도 않나?
1: 아무튼 그런 이게 이 그래서 이 날짜가 뭐냐면 페퍼턴스가 이 노래를 노래 녹음을 한 날이에요.
0: 아...
1: 별로 큰 의미는 있는 날은 아닙니다.
0: 현실적인.
1: 근데 이 곡이 공연을 할 때마다 날짜가 바뀌어요.
0: 어, 뭔지 알죠.
1: 오늘 날짜로 바뀌는 거예요.
0: 그렇네요.
1: 오늘 날짜로. 어허. 그래서 매번 똑같은 가사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재밌는 노래입니다.
0: 좋습니다. 이 노래는 4부 첫 곡으로.
1: 이건 21세기 어떤 날이 아닌데요?
0: 뱅! 아닙니다. 왜냐면 4부 첫 곡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1: 아!
0: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올게요. 투표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샵 8000번. MBC
2: FM for you.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 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0: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 루시의 21세기 어떤 날 들으면서 수요일의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네. 소장부엉이자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0710님께서 원서 이날 그날 저날 중에 제일은 21세기의 어떤 날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왜 이렇게 기운 없이 읽으세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조심스럽게 보내는 거예요. 약간 이거 그거예요. 그거 뭐지? 몰사
1: 뭔지
0: 몰폰이라고 하잖아요. 엄마 있을 때 아기들이 엄마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 아기들 이렇게 통화하는 거
1: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요.
0: 그런 게 있어요.
1: 자 7757님은요 원석 이 노래 뭉클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더 적극적으로 연기해 주세요. 오늘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1: 원석 이 노래 뭉클하네요.
0: 그 뭉클함. 네. 7757님의 마음에 사실 더 어울리는 곡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1: 아 그렇게 가로채지 마시고요.
0: 채입니다. 채요. 아 무슨 무슨 날 하고 기념이 참만 5월 중순을 지나면.
1: 아 잠시만요.
0: 왜요?
1: 깜빡했어요.
0: 왜요?
1: 루시 이번 주에 공연합니다. 단독
0: 에?
1: 공연.
0: 네.
1: 그 얘기를 깜빡했네요.
0: 아 그래요?
1: 네. 페이스포 땡에 지금 입성해가지고
0: 입성했죠.
1: 좀 제가 좀 챙겨야 되는.
0: 아 그렇죠 그렇죠. 선배님들이니까.
1: 네 그래서
0: 밴드 후배 회사 선배
1: 기가 막히게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슬쩍 보니까 아이고 그냥
0: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까.
1: 네, 모든 걸 걸었다.
0: 좋군요. 네, 그럴만하죠.
1: 될 수 있으니까.
0: 어 맞아요 맞아요.
1: 슥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0: 네 감사하고요. 백주호님께서요.
1: 네.
0: 뭔가 저랑 뭔가 공유하고 계시는 모양인지. 저는 박효신의 그날 가져오시는 분께 한 표 드리겠습니다.
1: 대장봉 연기는 그거밖에 안 돼요?
0: 뭐지? 그거밖에 안 되냐뇨.
1: 그 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0: 무지개를 제가 얼마 전 다처럼 오늘만 해도 지금 두 가지. 엄마 몰래 방에서.
1: 저는 박효신의.
0: 그 뭔데요? 그게. 그렇게 치면은 이원석 씨, 이원철 선배랑 그 이경영 사이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1: 이원철 선배는 말이죠. 자. 이원철 선배입니다.
0: 아무튼 저의 두 번째 영업곡이 바로
1: 네.
0: 박효신의 그날입니다.
1: 어 좋아요.
0: 어 이거는 뭐 미스터 션샤인 OST로 작업을 했었고요.
1: 아, 그 노래요?
0: 예. 그 박효신 씨 노래에서 좀처럼 쓰지 않아 버릇했던 모든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찬스였습니다.
1: 어 왜요?
0: 왜냐면은 박효신 씨 항상 좀 애두르고 애두르는 걸 한 2중 3중으로 둘러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1: 왜?
0: 저는 4중 5중이 될 뻔한 걸 제가 그나마 2중 3중까지 가는 정도로 비유의 비유를 좋아하고 성격도 있는 거죠 항상 효진 씨 화법에 그게 있는데 여기는 이건 무조건 거의 왜 붓글씨로 대대로 남겨야 될 어떤 서신에 쓸 거기다가 갖다 쓸 만한 단어들 즉 굉장히 강렬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 단어의 힘이 흐려지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함께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잔인한 햇살에도 이게 뭐 나름 우리에게는 도입을 항상 부드럽게 들어가는 걸 선호하는 효신 씨한테는 과감한 선택이었고요. 뭐 붉게 피어나 비루한 꿈이라도 하면서 좀 다 비장합니다.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많은 날들 또 미스터 선샤인에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에 어울리는 노래로 만들고자 노력을 했었던 곡이고요.
1: 아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때.
0: 그러셨고 그 명대 러브 뭐 해봅시다 뭐였나 뭐 있지 않아요? 뭐 재밌게 봤다는 그 명대사를 왜 뭐라 자 이 노래 끝나면서 투표도 마감됩니다. 원석 이나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들을게요. 박효신의 그날.

0: 저희 두 번째 영업곡 박효신의 그날 들었습니다.
1: 아, 노래 들으니까요. 그 드라마의 참 명장면들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0: 스쳐가는 파노라마처럼 1087님께서 네. 이나
1: 네.
0: 그날 성곡하시는 분께 한 표 드린다는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대장봉 센스 최고.
1: 아까 제가 막 연기 톤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또 바꾸려고
0: 얼마나, 얼마나 스펙트럼이 다양한 배우인데요.
1: 하지만 비슷해요. 아까랑
0: 뭐 이거 없습니다만은
1: 비슷합니다.
0: 예? 이 전문가들이 보면은 지금 다 혀를 내 둘러요.
1: 부모님분들이 좀 냉정하게 좀 평가 좀 해주세요.
0: 평가는 뭐 좋아요. 언제 한번 또 꽁트 같은 거 코너를 코너스의 코너 하나 내야 된대.

0: 않습니까? 자,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영업합니다 시즌 4 네. 날로 선곡 대결해 봤어요.
1: 네.
0: 결과 확인하고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의 추천곡만 방송으로 나가는데요. 오늘 네. 어떤 날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1: 오늘 저의 승리의 날이죠. 뭐에 저 있었죠? 저
0: 아, 사실 오늘은 저, 네. 선곡으로만 봤을 때는 내가 지면 네. 이건 저는 이거
1: 뭐,
0: 이거
1: 뭐,
0: 개표 다 검수해야 돼.
1: 아 진짜로요?
0: 네 이거 좀
1: 그래요 오늘 뭐 대장부엉 뭐 오늘 기분도 안 좋대니까
0: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지금 좀 좋아졌어요
1: 탄수화물 떨어져가지고
0: 네 이제 소장부엉 좀 놀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졌는데
1: 아니 사람을 놀리는데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너무
0: 그게 제 수준인가 봐요
1: 아 저 진짜 이거 제가 승리했을 때 들려드릴 노래 진짜 네. 너무 좋은 노래인데
0: 그래요? 그거 다음에 이원석 씨 실제로 불러주셔도 될 것 같고 네, 근데 제 것도 좋아요
1: 자 빨리 승자 발표해야죠
0: 발표하시죠
1: 네 오늘의 승자 누굽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발표해주세요 대장부엉 승
0: 저렇게 맛없게 발표해주는 없지만 하지만 오늘은 제가 좀 예, 치트키죠. 좋은 날만으로도 좀 고대했는데 거기에 그 날까지 예, 날 콤보 초대형 날 두 개로 아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8014님 이나 오른손에 유해나 왼손에 나무들의 마음 듬뿍 받아가시지요. 라고 아 제 추천곡 마지막 날은 주어로 쓴 날을 써봤습니다.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들려드리면서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그래요. 패자의 추천곡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인별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뭐 반성문 같은 거 쓰고 계시니까요. 저의 추천곡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은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바람 쐬는 기억력이 꽤 좋습니다. 겨우내 먹을 도토리 수백 개를 숲 곳곳에 감춰두고 찾아낼 정도죠. 하지만 모든 도토리를 다 찾지 못합니다. 다람쥐가 못 찾은 도토리는 무럭무럭 자라 나무가 됩니다. 다람쥐가 실수하면 할수록 숲은 더 울창해지죠. 저도 모르게 나무를 심는 다람쥐처럼 우리가 하는 실수도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1: 조금만 더 놀다 가요.
1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곡을 급하게. 아직 사진 찰칵 소리 들으셨죠? 바꿨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방송 별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8402님 문자 이원석 씨.
13: 셀프 헤매 완성한 소장 부엌님 용안 볼 수 있는 거죠? 찰칵 찰칵 찰칵
12: 이라고 보내주셔서 찰칵 찰칵 소리 하니 갑자기 윤상의 기념사진을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3: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12: 사진은 조금만 있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유명한 드라마에 오디션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장렬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디션에 떨어진 게 속상하다기보다는 배우에 대한 꿈이 있었음에도 정작 아무런 준비조차 안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드라마, 영화 감독님들, 저 허한나를 한국의 짐 캐리로 만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도 익숙한 내 집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함께 어르신 곁으로 찾아갑니다. 병원 동행, 식사 청소 지원, 방문 건강 관리까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댁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 누가 돌봐드릴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통합돌봄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비용 등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지원 창구로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팀이 안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단골 멘트가 있나요? 전국 어디 학교든 선생님들이 대본을 공유하는 것처럼 늘 똑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1: 조용조용 너네 떠드는 소리 복도 끝까지 다 들려. 어허, 선생님은 안 보이는 거 다 보여.
0: 그리고 이 말, 자 오늘 며칠이지? 발표를 피해갈 수 없는 날짜, 랜덤 뽑기에 다들 두려워했었죠?
2: 지겨운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가끔은 그때 그 교실, 그 분위기가 그립기도 한데요.
0: 근데 잠깐, 오늘 며칠이죠?
2: 13일인데요?
0: 그렇다면, 자, 친친방 주목.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휴대폰 번호 뒷자리 13 들어가는 사람 누구야?
1: 어? 거기 맨 뒷자리? 그럼 그 옆에 앞에 옆에 사람! 일어서! 어여가 좋은 이유 문자로 발표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나무니 태호.
2: 저는 기호입니다.

0: 친한친구 방송반 5월 13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브랜든 유리가 피처링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친친방 이달의 DJ 피어나무니 태호,
0: 피어나무니 규호입니다.
1: 자, 오늘은 야자 시간에 맞춰 질문도 과거 추억형으로 드려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선생님 단골 멘트는 무엇인가요? 캐나다는 어땠어요?
0: 뭐 다 비슷하죠.
1: 그래요? 뭐 있어요?
0: 갑자기 기억이 막 안 나네. 근데 뭐 단골 멘트 뭐 있을까요? 뭐.
1: 저는 기억 남는 거 지방방송 꺼라.
0: 지방방송 꺼라?
1: 어.
0: 그게 뭔 소리죠?
1: 아, 각자 이제 떠들면 지방방송 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운드가 계속 겹치니까 지방.
0: 아 오케이.
1: 여기저기서
0: 오케이.
1: 방송을 한다. 아. 꺼라 조용히 해라.
0: 아,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께서 I'll wait.
1: 뭔데?
0: 아, 이게 국룰은 모든 쌤들이 항상 하는 말인데, 이게 기다리고 이게 너무 떠들고 있으면 I'll wait 이렇게 말해. 그럼 난 기다리고 있을게 해서 이런 느낌. 근데 살짝 조금 선생님들 하는 그런 느낌이서 이게 외국 팬들 보고 계시면 뭔지 정확히 알 거예요.
1: 아, 오케이.
0: I'll wait 이런 느낌.
1: 공감할 수 있기를.
0: 네, 공감하실 거예요.
1: 자, 5445님께서 교실 불 꺼져 있으면 너희들이 어둠의 자식이냐라는 말 꼭 하잖아요. 맞죠?
0: 왜 불 꺼 있어?
1: 그냥 불 꺼놓으면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야? 이렇게.
0: 아, 그 자연관을 만들어오게 하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름에 많이 그러잖아요.
1: 왜 이런 국룰일까? 진짜 신기하다.
0: 선생님들이 다 그냥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나 봐. 근데 나도 선생님이었으면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 그냥 국룰.
1: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시끄러우면. 아까 그거 한번 보여줘.
0: 뭐?
1: 그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 아까 그 에 하는 거.
0: 아예 아까는 뭐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지방 소리 꺼 이런 거? 그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1: 아, 그렇게 한다고?
0: 예. 태호 씨는요?
1: 저요?
0: 예, 어떻게 했을 거예요?
2: 조용.
0: 조용.
2: 조용.
0: 좋습니다. 김채희님께서 너희 반이 진도 제일 느려.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뭔 소리죠?
1: 우리 반 진도 제일 느리다.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이 소리 들었어.
1: 속도가 제일 느리다.
0: 나도 이건 들었는데.
1: 이거 전 세계 국룰인가 봅니다.
0: 네. 너의 반 진도 제일 느려. 맞아 맞아.
1: 7295님께서 아, 랜덤 뽑기 국룰 13일이니까 그 뒷번호 14번이 발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이건 선생님 마음입니다, 진짜.
0: 아, 그렇지. 나도 선생님이 있을 것 같아.
1: 나도.
0: 좀 약올리.
1: 재밌었을 것 같아.
0: 그렇죠. 태양 부동산님께서 체육 시간 지나고 뒤돌아오면 창문 열어라 하시. 뭐 그거는 냄새 나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1: 그렇겠죠.
0: 저 남고 다녔군요.
1: 아, 그렇겠죠. 뭐 네,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0: 그렇지 않을까요? 네.
1: 7295님께서 분명 다른 학교인데도 과목마다 선생님들 옷차림이 비슷한 건 왜 그런 거임 진짜.
0: 맞아요. 어떻게 입죠?
1: 일단 체육 선생님들은 거의 똑같으시고.
0: 아, 그치.
1: 네. 뭐 어느 정도 그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0: 아,
1: 수학 선생님들 막 그런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반팔인데 카라 반팔. 이 카라 있는.
0: 뭔지 알아요. 땡로처럼.
1: 오케이. 되게 깔끔한 그런 느낌.
0: 오케이 오케이. 아, 정확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5131님께서 휴대폰 뒷번호에 13 들어가는 사람 나다. 저요 저요. 제가 오해요 좋은 이유 발표할래요. 오해요는 솔직한 사람들이라 좋아요. 꾸밈 없어서 사연 읽어줄 때 가식 없는 솔직한 대답과 조언을 해줘서 좋아요. 쿄디 탱디 DJ 계속하자.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솔직한
0: T라서. T.
1: 또 전 진짜 솔직한 거 좋아해요. 저 진짜.
0: 저도요. 네. 전 진짜 너무 솔직해서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1: 솔직한 게 너무 솔직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0: 서운해요. 사람들이 가끔.
1: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서운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그게 내 마음인데.
1: 그렇지.
0: 예.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잖아.
1: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죠.
0: 맞죠.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131님. 감사합니다.
1: 딩이 님께서 오야오 좋은 이유 보내 봅니다. 둘 다 입술이 뚱뚱해요. 근데 나 입술이 뚱뚱한 편인가?
0: 뚱뚱하지. 앞으로 좀 돌출돼 있지 나처럼. 왜요? 왜요? 왜요? 살짝 이렇게 살짝

0: 윗입술이 살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네, 귀여워요. 그런 모습이 귀여운 거예요.
1: 아리가또.
0: 아리가또 고자이. 죄송합니다. 1573님께서 쿄디 오늘도 비둘기 데려왔나 봐요. 오늘은 여러 마리인가 봐요.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옆에 이렇게 옆머리 이렇게
1: 지금 완전 꼴뚜기 감자예요 지금.
0: 지금 살짝 외계인

0: 책 두 개랑 그리고
1: 두 권이나 넣었어요?
0: 네, 물통 하나 들어가 있어요.
1: 아, 물통까지. 어. 많이 더 넣었네.
0: 야, 왜 비슷하냐, 색깔까지.
1: 그러니까. 자, 그럼 오늘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날이죠. 출석 부를게요 코너를 시작으로 저희 소식도 언박싱 해볼 거고요. 추천곡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 반말 모드로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부터 3부까지 쭉 채워 볼 거고요. 또 오늘은 탱디가 직접 써온 일기도 교환해 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1: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방송 중이니까요. 저희 얘기하고 싶은 말, 질문 뭐든지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쓴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예스. 네네네.
1: 김유아님께서 책가방을 머리에 싸갔네라고.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가방을 안 들고 왔습니다. 자,
1: 여기다 넣어놔가지고.
0: 네, 필요한 것들 다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1: 왜 이렇게 위로 부풀어 있어요? 아, 많이 들어서?
0: 많이 들어. 그 요즘에 이게 트렌드예요.
1: 아, 또 이것도 트렌드예요?
0: 이거 맞아, 트렌드입니다. 이게 살짝 저렇게 떠 있는. 그 지금 솔직히 지금까지 장난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이 트렌드를 모르고 뒤처진 분들을 지금 밝힌 거예요. 김유아 씨, 트렌드 뒤처지지 마세요.
1: 유아 씨는 이제 트렌드를
0: 네, 모르신 거예요.
1: 잘 모르시는구나.
0: 괜찮아요. 봐드릴게요. 봐드릴게요.
1: 좋아요.
0: 좋습니다. 트렌드를 재빠르게 따라간 제 모습 궁금하신가요?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0: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1: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0: 출석 부를게요.
1: 친친방 출석부 엽니다.
0: 먼저 0번 윤기호 아잉,
1: 0.5 채태양 아잉,
0: 그리고 1번 아 누나 앞머리 다시 잘라줘 애들이 자꾸 놀려님,
1: 2번 가끔씩은 내게 들려주고픈 노래 밝은 나에겐 조금 다른 노래 오케이 바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노래님,
0: 와우. 3번 벌써 7시인 것이다냐, 어서 일어나지 않으면 지각한다냐님.
1: 4번 스테픈 기도해요? 갑자기? 스테픈 기호 독하다 독해, 오늘도 비닐을 썼네 태양아 힘내서 모자 좀 벗겨줘요님.
0: 무빙. 5번 친친 들을 때마다 뭔가 다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교디탱디 문제 없어 님.
1: 자, 6번 아 이분 참 긴데요. 아 너네 다 반했지, 진짜 다 반했잖아, 너네 지금 채태양한테 다 반했잖아, 이 사람들아 다 눈 감아, 눈 감으라고 쳐다보지 말라고, 아 진짜 다 반했어, 반은 다 망했어, 나만 보려 했는데 진짜 다 망했다고, 탱디 얼굴을 봐 지금 겁나 예쁘다고, 진짜 다 반한 게 분명하다고니.
0: 아 좋습니다. 7번 신춘 샹그 욕 아니에요 이거? 신춘 샹송쇼를 샹그릴라 호텔에서 연신진 샹송 가수 송상성씨가 저기 저 미트 소시지 소스 스파게티는 간쇼새우 크림소스 소시지 소스 스테이크보다 비싸다며 단식에 들어가 호텔에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님.
1: 허허.
0: 잘 읽었죠?
1: 잘 읽었어요. 굉장히 잘 읽었어요. 자, 8번 헤어지자고? 나 지금 되게 잘생겼는데? 님.
0: 9번 여러분 단체방이 죄송하지 하지만 글 하나만 적겠습니다. 안녕 기회야,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용기 내 말해봐. 윤기호 좋아해.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1: 마지막 10번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님.
0: 아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책 완료.
1: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36두유에서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고요.
0: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분명...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0: 똑똑 이은 스태프 기호 씨 택배 찾아가세요.
1: 네, 기호의 하루 언박싱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클 영화를 봤습니다.
0: 와우.
1: 히히. 아 예,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0: 네.
1: 그래서 꼭 보러 갔죠. 근데 확실히 아는 노래들이 막 계속 나온다 보니까.
0: 아, 한국에 늦게 개봉한 거구나.
1: 좀 늦게 개봉했어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1: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오늘 아침 12시 반에 아주 일찍 이제 친구랑 같이 보고 왔죠. 근데 너무 재밌었고 진짜 2시간 좀 넘게 영화가 좀 2시간 좀 넘는데 진짜 거의 한 3분의 1? 뭐래? 아니지. 3분의 3 정도는 다 소름 돋았어요. 그냥 계속 소름 돋는 상태에서 계속 봤어요. 너무 노래도 너무 좋고 그냥 거의 무대 보는 영상처럼 봐가지고 너무 좋았고 친구랑 같이 봐서 그만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0: 저도 꼭 보겠습니다.
1: 네. 아 태양 씨 택배 왔는데요. 빨리 받아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0: 태호의 하루 언박싱. 이번 주는 특히 노래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기타도 많이 치고 노래도 많이 부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 무슨 노래 불렀죠?
0: 뭐 다양한 노래도 많이 불렀죠. 근데 진짜 오랜만에 발라드 좀 불렀어요.
1: 네.
0: 사랑아.
1: 사랑아가
0: 아니에요.
1: 뭐예요?
0: 사랑하니려는 내 사랑아. 옛날 스웩.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1: 아 멋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2832님께서 저 지금 너무 배고픈데 과자 사러 갔다 올까 말까요? 도와줘요. 먹죠?
0: 네.
1: 먹고 드세요.
0: 저는 진짜 배고픈데 고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1: 배고프면 먹죠.
0: 나중에 먹을 거 아니까.
1: 그렇죠. 네. 어차피 먹을 거.
0: 어차피 먹을 거. 저는 빨리 입에 넣겠습니다.
1: 좋은 생각입니다.
0: 탱순정님께서 저 지금 집 가는 버스인데요. 버스에서 노래 말고 친친 들으니까 심심하지 않고 좋아요. 저번에 탱디 차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노래도 안 듣는 건가요? 아 노래는 듣습니다.
1: 노래는 듣죠.
0: 네, 노래는 듣고 뭐 딱히 폰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 차 탈 때 노래 좀 잔잔한 노래 듣나요? 아니면 좀 신나는 노래 듣나요?
0: 아 저는 그냥 정해서 플레이리스트를 들어요.
1: 아 오케이.
0: 그 한 팀씩 정해서
1: 아티스트로?
0: 네 아티스트로.
1: 신기하다. 좋네요.
0: 오늘도 들으면서 왔습니다.
1: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피어나모니의 백다운.

0: 지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P1 할머니의 백다운 듣고 왔습니다.
1: 강혜린님께서 백대훈 씨 오랜만이라고.
0: 백대훈이 누군데?
1: 백다운. 백대훈.
0: 백대훈.
1: 예, 백대훈.
0: 아, 반갑네요.
1: 백대훈 씨.
0: 키오자님께서 백다운을 석방하라. 이미 했어요.
1: 석방했습니다.
0: 두 번이나. 예. 무려.
1: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1638님께서 오늘 왁부볼 만지면서 하는 건가요? 느낌 어때요? 저 너무 궁금해서 하려고 했는데 마침 탱디 쿄디가 만지고 있네요.
0: 아, 이게 알다 보니 이걸 사실 얼려야 더 재밌다고 했는데 전 벌써 지금 만졌는데 빵꾸가 나버렸어요.
1: 아, 이게 저도 이거 봤거든요. 그 요즘 짧은 동영상에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0: 네.
1: 부질 때 막 와사삭 와사삭 소리 난다 했는데 이건 그러지 않았어요.
0: 네, 안 얼려 있어서 그런지 다음에 한 번 더 구입해서 얼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좋습니다.
1: 안 한다는 말을 굉장히 잘 돌려서 얘기하네요.
0: 기우만의 달링님께서 키어디 택티 내일은 로즈데이래요. 저에게 장미꽃 선물해줄 사람 선착순 두 명. 아, 진짜 다양한 데이들이 많네요.
1: 그러니까요. 뭐는 데이가 이렇게 많아.
0: 그러니까요. 뭐 화이트데이 뭐또뭐 있지? 화이트데이 말고 또뭐 있죠?
1: 뭐 많죠. 무슨 데이, 무슨 발렌타인.
0: 아, 발렌타인스데이, 화이트데이, 장미꽃.
1: 로즈데이는 또왜 로즈데이일까?
0: 블랙데이? What is that? 아, 짜장면 먹는 날? 아니 진짜 어이없군요. 아,
1: 삼겹살 데이도 있어요.
0: 왜 누가 만드는
1: 3월
0: 거야?
1: 3월 3일인가?
0: 오케이, 그러면 나도 정할래.
1: 오케이, 오늘 하나 정해주세요.
0: 9월 27일. 오케이.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1: 9월 27일 본인 생일이잖아요.
0: 맞아요.
1: 자, 좋습니다. 자, 4056님께서 큐디 탱디 오늘 둘 다 반팔티 팔을 접어 입으신 이유가 있나요? 저를 유혹하려고?
0: 그건 아니고요. 저도 솔직히 오늘 딱 출근하면서 첫 탄데 딱 태우도 이렇게 입고 있고 저도 이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은근 지금 입을 안 맞췄는데 매번 계속 살짝씩 맞았어요. 저희.
1: Yes.
0: 청에도 입었고 막 이렇게 티셔츠 입고 지금 왜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1: 텔레파시.
0: 이렇게 이제 연결이 소통된 거죠.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8812님께서 어제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마치고 간식 선물 받았던 기숙사 사는 피스입니다. 덕분에 룸메랑 같이 커피에 케이크까지 사와서 와우 찐찐방 보면서 먹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는데요. 룸메가 저한테 피어남이 좋아하라고 꼬드겨서 결국 사이좋게 룸메는 쿄디 팬, 저는 탱디 팬이 되어 같이 엄청나게 재밌게 피어나니 보러 다니다가 지금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아, 와우, 재밌겠다. 와, 맛있겠다.
1: 아, 좋다 이런 거 진짜.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0: 그냥 진짜 제 모자 상당한데요. 화면에.
1: 저기 지금 뭐 비둘기 한 두 마리 들어가 있어요.
0: 좀 눌러.
1: 양쪽에 왼쪽 꺼에 오른쪽 하나. 근데 그게 트렌드라면.
0: 아,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높아 보이네요. 여튼 아, 졸업 너무 응원하고요.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네. 잘 마치도록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아,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구만.
0: 네, 제 모자 봐봐요.
1: 이렇게 또 인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취미가 같은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죠. 진짜.
0: 그럼요. 너무 좋죠. 오래오래 피어나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늘도 추천곡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무엇일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에게 궁금한 질문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CNBLUE의 외톨이야.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2: 쌤 나가셨지?
3: 어, 딜리버리 할 게 있다면서 가셨어. 그럼 시작해 볼까?
2: 야찬 자유학습. 교실 경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4: 벌레 벌레
2: 조용 조용.
4: 지금은 야자 시간.
2: 야자 시간은 물론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겠지만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자율적인 시간이다 보니 몰래 조금씩 딴짓도 하게 되죠.
5: 그래서 저희도 쌤 몰래 노래를 들어볼까 합니다.
2: 야자의 재미를 더해줄 음악 오늘도 저희가 직접 선곡해왔는데요.
5: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2: 두둠. 도파민 터지는 노래. 두둠.
5: 어제 분명히 도파민 줄이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도파민 터지는 노래네요.
2: 맞습니다. 도파민 중독 완화는 저희 쌤 콘서트에서 하시고 오늘까지는 좀 터트려봐도 또 되지 않나 싶어서 정해봤습니다.
5: 좋습니다. 3344님께서 야잔 자율학습은 어떤 학습인가요? 그 어디?
2: 너 거의 야잔 야잔 야잔 학습. 너 거의 이랬어 지금. 야잔 야잔 야잔.
5: 죄송해요. 아 이게 또 오랜만에 하는 코너라서 딱 저번 주에 했잖아요. 일주일 됐네요. 이게 딱 저희 첫 방이 이거였었잖아요.
2: 처음 했던
5: 딱 일주일 됐네요. 네. 어색합니다 아직.
2: 5256님께서 아 직장 그만두고 피어나무에 들어갈까?
5: 어 갑자기요? 어,
2: 여기 막 들어온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 어 맞긴 해요.
2: 예.
5: 네. 어 그 거절. 죄송하고요. 저희는 6인입니다. 좋습니다. 노래 추천 바로 가볼게요. 제 추천곡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선곡한 곡은 The Jackson 5의 I Want to Beg입니다. 아, 제가 또 오늘 영화 봤다 했잖아요.
2: 네.
5: 영화 봤는데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 들으면서 와, 진짜 옛날 생각 나기도 하면서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신나고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요.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명곡. 그래서 진짜 들으면 너무 행복해지고 진짜 딱 도파민이 터지는 것 같아서 네, 선곡했습니다.
2: 좀 불러줘요.
5: I Want to Beg. 자 그럼 여러분에게도 도파민 터지는 곡일지 바로 들어볼까요? 잭슨5의 I Want You Back.

0: 큐디의 추천곡 더 잭슨 5의 I Want You Back 듣고 왔습니다.
1: 김채희님께서 하 I Want You Back 전주부터 너무너무 도파민이 쫙 올라가요. 영배님 죄송합니다. 오늘만 눈 감아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딱 나오자마자 그냥 완전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막 나와요?
0: 그럼요.
1: 좋습니다.
0: 네, 9077님께서 저 어제 기호 따라서 자기 전에 폰 안 보고 자기 1일차 해봤어요. 도파민 줄이기 한 것 같아서 뿌댔어요.
1: 아 잘했습니다.
0: 본인은요?
1: 저도 안 해요 원래.
0: 원래 안 한다고?
1: 자기 전에 할 수 있는데 이제 항상 불 끈 상태에서 아지 않죠. 딱 자기 전에 안 하죠.
0: 아 오케이 예스. 좋습니다.
1: 자 그럼 선곡 이어가 볼까요?
0: 자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제가 가져온 도파민 대폭발송은 봉제인간의 개껌입니다.
1: 갑자기 개껌이다. 이거 왜 그랬어요?
0: 이게 어떤 이거 진짜 이거 도파민 터집니다.
1: 기대해도 될까요?
0: 악기 소리가 미쳤어요.
1: 진짜요?
0: 네.
1: 본인만 도파민 터지는 게 아니고
0: 도파민 터질걸요?
1: 그래요? 저 기대하겠습니다.
0: 악기가 기가 막혀요 이거.
1: 좋습니다.
0: 그렇다면 바로 들어볼까요? 봉제인간의 개껌.

0: 와우, 탱디의 추천곡 봉제인간의 개껌 듣고 왔습니다.
1: 네, 시흥시 불주먹님께서 개껌이라는 단어에 저희 집 후추가 반응했어요.
0: 후추가 누구예요? 강아지인가요?
1: 그치.
0: 아, 귀엽다. 좋습니다. 쿠쿠야리님께서 기타 리프 좋네요.
1: 기가 막히죠.
0: 예, 아, 지금 들어보니까 완전 그냥 뭐 한 노래 안 같아요. 그냥 계속 템포부터 모든 걸 그냥 계속 바뀌어가지고 참 바뀌어서. 신기했네요.
1: 맞습니다. 띠용띠용님께서 기타 소리 나올 때 배는 왜 자꾸 긁어요 탱디라 하는데 이분 뭐 느낌 없으시다 진짜.
0: 아예 탱디가 배고파서 그래요. 아까 이 과자 먹는 거 못 봤어요? 배고파서 그랬어요.
1: 띠용띠용님. 아.
0: 왜요?
1: 기분 느낌 없으시다.
0: 아, 그럴 수도 있죠. 9848님께서 아 도파민 진짜 팍팍 터지네요. 기타 소리 듣다가 접신해서 헤드뱅잉 2분 동안 했어요. 아, 네.
1: 헤드뱅이 좀 오는 노래긴 하죠.
0: 네, 필요한 노래였습니다.
1: 7646님께서 탱디 쿄디 엄청 잘 노네요. 같이 페스티벌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올해는 페벌 갈 계획 있으신가요?
0: 여러분 음악을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저절로 나와요 몸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1: 아, 자동적으로.
0: 자동적으로 음악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나오죠.
1: 그렇죠. 표정 나와요.
0: 표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고
1: 나와야지.
0: 네, 그럼
1: 페벌. 아, 저는 뭐
0: 아니 저는 갈 기획은 없고요. 무대할 기획이 있습니다. 에이, 나 썼어. 왜 그래요? 갈 생각 없고 무대할 생각은 있죠.
1: 아,
0: 아니에요?
1: 저도 뭐 무대 하면은 하고 가면은 좋지만 아마 이번 연도에도 못 가지 않을까.
0: 바빠서.
1: 네, 주말이 다 거의 한 11월, 12월까지 꽉 차 있더라고요.
0: 그럴 수도 있죠.
1: 네, 아마 이번에는 펩을 못 갈 것 같아요.
0: 바쁜 게 좋은 걸. 뿡님께서 뭔가 노래가 코끼리한테 적히는 느낌. 오, 대박. 비유.
1: 아, 이분 비유 너무 좋았다. 이분 비유 좋다.
0: 뿡 글 쓰세요? 완전 너무 좋았다.
1: 아, 이분 느낌 좋다. 이거
0: 정확히 느껴. 뭔 네. 느낌이 정확히
1: 아까 이해했어. 잠깐만 이름 뭐 삐용삐용? 띠용띠용님? 띠용띠용님 이분한테 느낌 배워야겠어요 지금 뿡님한테 지금. 응? 이 뿡님한테 느낌 좀 배워야겠어요 진짜.
0: 아, 코끼리한테 쫓기는 느낌이 그냥 딱 코끼리가 맞았어.
1: 맞아.
0: 다른 거 말고.
1: 맞아요. 2933님께서 쿄디 탱디 음악 취향이 달라서 이 코너가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스펙트럼이 넓죠. 아주 넓습니다.
1: Yes.
0: 좋습니다.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쿄디 탱디가 직접 골라온 도파민 싹 도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1: 이번엔 쿄디가 한 곡 더 추천해 주실까요?
0: 맞습니다.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킴 패트리스의 I Like Your Look입니다.
1: 킴 패트리스.
0: 이 노래는 진짜 신나요. 이게 그냥 살짝 옛날 팝 느낌을 조금 연상이 되긴 하지만 또 요즘스럽게 다시 재해석한 느낌? 이 말 들으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1: 네.
0: 이 리듬감은 솔직히 되게 옛날 느낌이지만 이 프로덕션이나 이 멜로디 탑라인이 되게 네, 되게 좀 트렌디합니다.
1: 오케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나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또 생각났어.
0: 뭐요?
1: 아, 나 그거 보낼걸.
0: 아, 이 방금 충분히 좋았어요.
1: 아, 그래요? 아, 네. 마룬5의 럭키 스트라이크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0: 아, 럭키 스트라이크.
1: 예.
0: 예, 좋습니다. 그럼 이 곡 들려드릴게요. Kim Petras의 I Like Your Look.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캠 패트리스의 I Like Your Look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5: 네, 5235님께서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자동으로 어깨 나오는 중, 이거 뭐죠?
4: 비트가 그냥 쿵쿵쿵쿵 이거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5: 맞아요,
4: 쉬우니까.
5: 맞아요.
4: 네, 좋습니다. 8545님께서 완전 미국 하이틴 바이브, 이 곡 느낌 참 좋네요. 쿄디 음악 취향 감다살 인정. I love you look 쿄디. 아이, 감사합니다. 완전 맞아요. 뭔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뭔가 중학교 때 너튜브에 그냥 보다가 나올 법한, 살짝 옛날 느낌이 나지만 좀 좋은 느낌. 좋습니다.
5: 좋습니다. 자, 예빈님께서 와 진짜 기계음 좋아하는 사람 기호, 그리고 저요.
4: 저는 다 좋아요. 기계 음악도 좋고 악기 음악도 좋고요. 다 좋아합니다. Open mind.
5: Open mind.
4: 소야 고스님께서 Kim Petras is so cool. 동의합니다. I agree. Thank you.
5: 네, 5282님께서 9월 27일 섹시데이로 지정하고 이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하자.
4: 오, 섹시데이로 하면 뭘 해야 될까요? 다들 좀 더 섹시해지게.
5: 그치. 매일,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섹시하게 보내야지.
4: 좋습니다. 2958님께서 쿄디 탱디 서로 감당 못하는 바이브가 너무 웃김. 감당 못하는 바이브?
5: 감당 가능한데?
4: 감당 가능한데요?
5: 감당 가능.
4: 가능, 완전 가능.
5: 충분히 가능.
4: 지금 6년 동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5: Yes.

0: 5367님께서 근데 쿄디 배고픈가요? 과자 엄청 많이 먹는 노래 나오는 모든 시간에 계속 먹으면 맛있나요?
1: 맛있죠. 맛있어요. 그 저는 문제는 그냥 앞에 뭐 먹을 거 있으면 그냥 계속 먹어요. 그냥 안 배고파도
0: 그냥 있으면 가짜 배고픔
1: 그냥 계속 먹어요. 그냥 앞에 있으면 그냥 계속 먹게 돼요. 안 좋은 습관이죠 사실. 아무튼 9502님께서 실례가 안 된다면 프링땡스 한 입만요. 한 입 드리세요.
0: 아 제가요?
1: 네.
0: 나 이거 주물럭거렸는데 괜찮나? 오른손으로?
1: 아, 왼손으로 주물럭거려가지고 저는 양쪽으로 왼손으로 주물럭거려가지고
0: 근데 집어먹고 있었어요?
1: 아 그러네. 아 뭐 제가 먹는 건 상관없죠. 이제 드리는 건데 이렇게 줘야지. 한 입만 얌 먹어요 빨리 먹어. 안 먹으면 인테 먹어버렸어요. 오케이 아쉬웠습니다. 3344님께서 뜬금없지만 이 와중에 쌀국수 광고 들으니까 저 쌀국수랑 헤어진 것 같아요. 왜 헤어졌어요?
0: 그 노래 바이브가.
1: 아 맞아요. 저는
0: 쌀국수 나나나.
1: 저는 지금 이 며칠 동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쌀국수 광고 노래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노래가 너무 감미로워서. 네 갑자기 쌀국수 먹고 싶어지네요.
0: 드세요 오늘 끝나고.
1: 좋습니다.
0: 6725님께서 최태양 사랑해 최태양을 내게 줘 매일 보러 갈 거야. 조금 부담스럽군요.
1: 왜요?
0: 뭔가 살짝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뭔가.
1: 왜요?
0: 뭔가 느낌스가.
1: 무서웠어요 살짝?
0: 응.
1: 그래도 하트.
0: 그래도 하트.
1: 아 쌀국수 노래 광고 노래 가사예요.
0: 아 죄송해요. 어쩐지 조금 부담스럽더라.
1: 아 그래요? 오케이.
0: 최태양 사랑해 최태양을 내게 줘.
1: 오케이. 012님께서 기타 리프도 도파민 터지지만 레이어 많은 노래도 도파민 터지는 거 아시죠? 안 들리던 레이어가 하나씩 들릴 때 도파민 터지고 노래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 알죠? 그런 경험 있나요? 있죠 당연히
0: 되게
1: 있죠.
0: 좋은 스피커 쓰시나 보다.
1: 아 근데 좋은 스피커인데 음질이 좋은 그런
0: 이어폰이랑
1: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거 쓰면 이거 들으면 양쪽 꽉 껴서 들으면 막 갑자기 오! 이 화음 막 들리고 오! 이 악기가 들리고 이러면 너무 신기해요. 그럼 계속 돌려드리면서 와 이런 거를 작곡하신 분이 이런 걸 이런 뜬금없는 사운드 왜 갑자기 여기에 넣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근데 솔직히 음악이라는 게 규칙이 없잖아요. 맞아요. 넣고 싶은 게 넣는 거죠.
0: 맞아 그런 재미죠.
1: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0: 0112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스피커 하나 사가지고 아무튼 듣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네. 이미 그러시는 것 같은데.
0: 그렇겠지?
1: 네 좋습니다.
0: 3931님께서 탱디 쿄디 저번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둘 다 노래 듣는 스펙트럼이 엄청 넓잖아요. 혹시 노래를 어떻게 찾아 듣는 편이에요?
1: 노래를 항상 들으니까 그냥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뭐 일부러 찾지는 않는데 그냥 요즘에 이런 노래 좋다 하면 찾고 하면 계속 파고 들어서. 그 요즘에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잘 돼 있잖아요. 막 이런 가수 많이 들으면 비슷한 가수 추천해주고 비슷한 노래 추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막 계속 타고 들으면 이 노래 좋다 하면 이렇게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0: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영상 요즘 돌려보다가 사용된 BGM으로 쓰는 노래 괜찮다 싶으면 저장해 듣는 편이고 그거 아니고서는 저는 웬만하면 아티스트별로 들어요. 아티스트 한 명을 딱 지정해놓고 만약 피아노머니면 피아노머니 딱 지정해놓고 그렇게 너튜브에 검색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플레이리스트로 듣습니다.
1: 근데 그 아티스트는 그럼 어떻게 찾아요?
0: 그거는 뭐 너무 많으니까 그건 금방 찾죠.
1: 자연스럽게
0: 찾죠.
1: 맞아요 그렇게 해요 사실은. 좋습니다. 자 오늘 찐찐빵 선곡표는 듣기만 해도 도파민 팡팡 터진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0: 네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많이 얘기한 적 있긴 한데 새소년의 파도입니다.
1: 많이 얘기했어요.
0: 네 이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처음에 일단 드럼 사운드부터 도파민 좀 터져요.
1: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요.
1: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3부는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로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무조건 반말 모드로 서로의 취향과 취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1: 여러분은 뭘 좋아하는지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번호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겐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0: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 새소년의 파도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잘했다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는 최태영.
1: 나는 스테판 키오 윤이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도파민 맛 젤리랑
0: 포도 맛 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는 뭘 좋아하는데?
1: 7295가 보내줬어. 나는 락스 냄새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화장실 청소할 때나 수영장 가는 순간 너무 좋아. 그리고 태양이랑 기호도 좋아.
0: 아. 나도 좋아하는데 락스 냄새.
1: 락스 냄새?
0: 수영장 냄새.
1: 뭔지 알 것 같아.
0: 지영아 사랑해. 친구가 효디탱디 나는 입이 화해지는 사탕 엄청 좋아하거든. 민트 맛을 가장 좋아하는데 요즘 나온 포도 맛이 정말 맛있더라고. 효디탱디도 이거 좋아해? 좋아한다면 무슨 맛 가장 좋아해?
1: 좋아하지. 나는 그냥 단순한 복숭아 맛?
0: 나도 복숭아 맛 제일 좋아해.
1: 제일 좋지. 집게 사장 친구가 난 돈이 제일 좋아. 나도야. 왜요?
0: 이런
1: 태양이도 당연히 나도야라 할 줄 알았어.
0: 아, 뭐 돈 좋지. 돈 안 주는 사람 어디 있어?
1: 어디 있어?
0: 돈 뭐 누구나 좋지.
1: 그럼.
0: 자, 5023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건 켄터키 할아버지 가게 양념치킨인데 다들 핫 크리스피만 먹지 말고 양념도 잡사봐. 제발 양념치킨 좋아하는 사람들아 완전 추천.
1: 나도 먹어볼게. 나도 켄터키 할아버지 진짜 좋아하거든.
0: 나도. 근데 나 양념치킨 한 번도 안 먹어본
1: 나도. 같다. 거기선 양념치킨 먹어본 적 없어. 야, 난 달콤한 거 싫어. 양념치킨 안 좋아해.
0: 아, 뭔가 달달할 것 같아.
1: 그래서 싫어. 아무튼 먹어볼게.
0: 오케이, 나도 먹어보겠어.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네 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1: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Hearts to Hearts의 Style 준비했어.
0: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하트 투 하트의 스타일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3: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는 거 알지? 친구들이 보내준 문자 좀 봐볼게.
2: 6286 친구가 얘들아 나 치킨 사 먹게 3만원만. 요즘 치킨 진짜 먹으려면 3만원 이거.
3: 한 마리가?
2: 응?
3: 홀리
2: 배달비까지 해가지고 뭔가 조금 그렇다잉.
3: 먹지 마 치킨을. 차라리 조금 더 저렴한 거.
2: 아 예를 들면 뭐 하나 추천해줘. 6286 친구한테.
3: 닭꼬치?
2: 닭꼬치. 닭꼬치 좋다.
3: 괜찮지? 괜찮대쳐.
2: 닭꼬치 엄청 비싸 요즘에.
3: 아 진짜?
2: 그럼.
3: 아이고. 먹고 싶은 거 먹어. 3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다음에 한번 찾아서. 띠용띠용 친구가 나는 바닷가 산책 나가서 모르는 강아지 엉덩이 보면서 뒤따라가는 시간을 좋아해.
2: 오 좋다.
3: 되게 뭔가 자세한.
2: 근데 좀 무섭긴 한데 강아지 입장에서.
3: 나는 이런 경험을 느껴본 적 없긴 한데 되게 너무 자세하고 좀 정확한 살짝 경험이라서 되게 신선하고 좋네. 띠용띠용.
2: 그래서 신선해.
3: 신선하네.
2: 근데 강아지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
3: 그러니까
2: 뒤따라. 어? 잠깐만 띠용띠용 아까 그 친구잖아.
3: 맞아 그 친구야. 상처 안 받았겠지 너 그 말하고 나서?
2: 왜?
3: 너무 좀 심하게 말해가지고.
2: 뭐 방금?
3: 아니 아까 전에 너무 느낌 모른다
2: 해가지고. 느낌 없어 느낌 없어.
3: 오케이.
2: 2933 친구가 혹시 나만 엉덩이 만지는 거 좋아해?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 같은데 나는 꼭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지나가면 엉덩이 쳐줘야 돼. 옆에 있으면 무조건 엉덩이 톡톡해줘. 친구들은 반응이 귀엽더라고.
3: 나도 좋아해.
2: 나 무조건 치는데?
3: 나 태양이 엉덩이 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2: 아까도 쳤잖아.
3: 태양이 엉덩이 커요 여러분. 태양이 엉덩이 완전 팽팽해가지고
2: 맞아.
3: 탁 쳤을 때 그 뭐라 해야 되지? 쾌감이 있어.
2: 맞아요.
3: 맞아.
2: 엉덩이 좀 큽니다.
3: 맞아요. 엉덩이 좀 커요. 좋은 거지. 7559님 친구가 요즘 이사 가야 해서 집 알아보는 중인데 친친방 보다가 방금 막 결정했다. 겨디 모자 입주 신청할게. 월세 얼마 정도일까? 100만 원.
2: 월세 100. 아 좀 센데. 보증금은?
3: 보증금은 100억.
2: 아 그렇게나. 아이. 7559형 아 형이란다. 갑자기 형. 7559형 여기 들어오려면 100억 필요한데 좀 힘들겠다.
3: 아예 맞아. 왜냐면 그럼 거의 라테투이가 돼주는 거잖아 나한테. 이게 되게 큰 특별한 자리라는 말이지. 그래. 7646 친구가 탱디 오늘 홍합 같아. 탱 홍합한테 물려보고 싶네. 홍합이 뭐죠? 물고기 아니야?
2: 그 짬뽕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검은 색깔 조개.
3: 조개. 왜 물려보고
2: 그 검은색
3: 싶지?
2: 종에 몰라? 이거?
3: 얘네들 물어?
2: 내 머리가 이거 같다는 거야. 내가 말한 그거야. 우리

0: 그 얘기하고 있던 거.
1: 아, 오.
0: 이렇게 이게 제 여러분 제 머리가 내 머리가 머릿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지금 손상모를 다 잘라내버리고 지금 아주 건강한 것만 나와. 나는 완전 생머리라서 이렇게 말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1: 괜찮아.
0: 근데 살짝 반곱슬이 있어야 머리가 예쁘게 말.
1: 아 근데 예쁘게 돼. 태형이 머리가 지금 너무 건강해서 이렇게 만지는 게 너무 좋아.

0: Why not? 아 근데 남의 나 엉덩이 만지면 되게 싫어해. 나 솔직히 되게 모순적이야 나.
1: 아 나는 솔직히 만지는 거 별로 그냥 탁 치는 거 좋아하지.
0: 어 그치. 나는 치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누구 내 엉덩이 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나는 누구 건 치는 건 좋아하고. 사실 모순적이지.
1: 완전 모순 덩어리네.
0: 어, 완전. 그래서 정석 나 원래 그래. 난 남의 만지는 건 좋아하는데 누군가 나를 만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어 그래서 정석의 가끔 내 엉덩이 확 칠 때 나 맨날 이렇게 지금 방금 뭐 했냐? 막 이래.
1: 정석이 또 진짜 겁먹잖아.
0: 아, 안 먹지. 정석이는.
1: 자, 9430 친구가 우리 일주일 만에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
0: 좋은 거지 뭐. 친구니까.
1: 그치?
0: 그치.
1: 여기가 친구 컨셉이니까.
0: 맞아. 강혜린 친구가 얘들아 내일 뭐 할 거냐? 내일은 뭐 하지?
1: 내일 뭐 할 거냐가 왜 이렇게 웃기냐?
0: 아, 우리 내일 있지. 스케줄 있지. 아침부터 스케줄 있지. 난 있어. 넌 없잖아, 내일 아침.
1: 아니, 나도 있어.
0: 어? 그래. 어, 뭐 있더라? 아, 오케이. 어, 너도? 아, 나도. 오케이.
1: 너랑 나랑 똑같은 거야.
0: 아, 그러네. 오케이. 8152 아 친구가 내가 제일 참 8152 친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퇴근놀이 그리고 오늘 좋아하는 거 못해서 슬픔. 아 그게 뭐지? 퇴근놀이가 뭐지?
1: 이거 내가 만든 놀이야.
0: 진짜? 뭔데?
1: 팬들이 나한테 어떤 놀이 제일 좋아하냐고 해서 내가 퇴근놀이 제일 좋다고 했거든.
0: 나도 퇴근놀이 너무 좋네.
1: 퇴근놀이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
0: 어 빨리 퇴근 빨리 퇴근! 다음 거 읽어줘.
1: 자, 9848 친구가 나는 일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어 여기 바로 나왔네. 안 좋아하는 사람이. 물론 쉬는 것도 좋은데 정신없이 바쁘게 일할 때 뭔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달까?
0: 이런 사람 진짜 참 좋다.
1: 아니 근데 맞긴 해.
0: 야 근데 또 쉴 때는 또 좋긴 해. 근데 이제 또 너무 오래 쉬면 뭐 뭔가 공허하고 좀 그렇잖아.
1: 맞아. 네.
0: 적당히 바쁜 게 좋고. 박세진 친구가 나는 새벽 냄새가 좋음. 약간 찹찹한 냄새 뭔지 아는 사람. 아 뭔지 알지.
1: 기가 막히지 이거.
0: 뭔지 알지. 나는 오히려 밤 새벽보다는 아침 새벽 냄새가 더 좋아하거든. 그 뭔지 알지. 난 그런 냄새가
1: 나도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0: 좋아.
1: 친친방 친구들 문자 만나보고 있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 또 도파민 터질 준비 됐지. 마룬5의 럭키 스트라이크.

0: 브룬5의 럭키조이 듣고 왔어. 문자 계속 소개해볼까?
1: 자, 7804 친구가 기요태요 진짜 잘 노네. 우리 같이 코너 가자.
0: 아, 코너 가면 난리 나지.
1: 코너 가면 난리 나긴 하지.
0: 난리 나지. 아, 근데 이 노래는 솔직히 잘 놀 수밖에 없어.
1: 맞아.
0: 와, 진짜 너무 추억이네. 솔직히 이때 시절 노래들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 맞아. 확실히. 아, 이거 추억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좋아. 좋아. 8197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둘이 정말로 음악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음악을 사랑하니까 이 직업을 하고 있겠지.
1: Music is my life.
0: Music is my life.
1: 랄라 친구가 친구들아 우리 두고 가고 싶어. 왜 빨리 퇴근하려 해? 어.
0: 아, 그거는 별개 문제지.
1: 그렇지.
0: 퇴근에 그거는 그냥 하고 모두 하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게 만들어 사람을? 어? 알잖아 우리 마음을. 그렇지 랄라.
1: 너 마음 뭔데?
0: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 다 알잖아.
1: 그치?
0: 알잖아.
1: 그치 그치.
0: 미우 친구가 나는 여름을 좋아해요. 이름도 여름이고 여름에 태어났고 여름이라는 계절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태양이란 기온은 어떤 계절이 제일 좋아해? 이유도 궁금해. 나는 가을. 너도 가을이지?
1: 아니. 나는 봄이 왔나.
0: 왜?
1: 응?
0: 언제?
1: 날씨 너무 좋잖아.
0: 3월? 3, 4월?
1: 나 지금도 좋아. 너무.
0: 5월?
1: 응.
0: 아 뭐 그게 봄이지.
1: 그래, 지금 좀 안 더워서.
0: 맞아. 아 내일부터 30도까지 올라간대 근데.
1: 나는 좀 그런데.
0: 근데 왜 봄? 그래서 왜 봄?
1: 그냥 꽃이 너무 예쁘잖아.
0: 아 오케이.
1: 그 딱 그냥 출근할 때도 기분이 뭔가 좋아. 가을은 나는 나 최악.
0: 왜?
1: 최악 중의 악이야.
0: 왜?
1: 나는 그때 되면 무조건 못 나가.
0: 아.
1: 뭔가 알러지가 있나 봐.
0: 봄보다 더?
1: 그 가을 오면 기침을 그냥 어마무시하게 해서 무조건 목이 한 번은 나가.
0: 신기하다. 나는 가을, 왜냐면 내 생일에 가을이기도 하고 근데 나는 꽃 피는 것도 좋은데 그냥 난 단풍 보는 거 더 좋아해.
1: 아, 또 캐나다에서 왔다고 또.
0: 맞아. 그 단풍도 좋아하고 그리고 가을 되면 또 하늘이 항상 좀 더 그 높아. 되게 높고 맑아서 가을 될 때 하늘 보는 것도 되게 이쁘고 그리고 날씨가 딱 너무 좋아서 이제 막 시원해질라 하니까 뭔가 좀 설레고 뭔가 그런 느낌이 난 좋더라고.
1: 캐나다 단풍이랑 한국 단풍이랑 뭐가 달라?
0: 한국의 단풍이 그렇게 캐나다랑 비교할 수 없지 솔직히.
1: 훨씬 많아.
0: 난리 나지.
1: 사이즈 같은 거는?
0: 난리 나지 그냥. 나 맨날 그 시기 때 항상 멀리 가서 진짜 공원 같은 데 가거든. 와 난리 나. 진짜 미쳤어 그냥.
1: 한번 보고 싶고.
0: 한번 꼭 한번 가봐. 오케이. 내가 소개해 줄게.
1: 이정현 친구가 키키키 근데 방금 웹풉 웃어서 교디.
0: 응? 언제?
1: 노래 끝나고 방금.
0: 아 그 태호랑 같이 너무 열심히 불렀는데 갑자기 마이크 들어와가지고 살짝 조금 당황했던 거. 너무 신났어. 3781 친구가 얘들아 내가 이제 더운 날을 맞이해서 더운 날을 맞이해서 기분 전환 겸 셀프로 네일아트 하려고 하는데 무슨 색 좋을까 추천해줘라.
1: 여름이니까
0: 민트.
1: 아니지.
0: 민트 핑크.
1: 좀 시원한 하늘.
0: 민트 하늘 거기서 거기야 사실. 하늘 민트 섞어서 하자 그럼.
1: 오케이 하늘 민트.
0: 잘 어울릴 것 같아 둘이.
1: 오케이.
0: 하늘 민트 그리고 노란색도 같이 섞여 있으면 이쁠 것 같아.
1: 아우 그렇게 세 가지 색이 섞이면
0: 손톱이 10개야.
1: 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0: 그 10개 섞어서 적절하게 센스 있게.
1: 완전.
0: 센스 있게 할 거지 뭐.
1: 오케이 오케이.
0: 한 손톱에 세 개 다 뭐 할 수 있지 뭐. 아무튼 그건 3781 친구한테 맡기고.
1: 오케이. 다음에 인증 그거 보내줘.
0: 인증 꼭 보내줘. 우리가 한번
1: 인증 꼭 보내줘.
0: 2736 친구가 나는 빨래 건조 돌리고 난 뒤에 따뜻한 느낌 짱 좋아함. 교디 탱디도 이 기분 알아? 알지.
1: 나 오늘 아침에 느끼고 왔지.
0: 그 냄새도 좋잖아. 딱 꺼내면 그 따뜻한 느낌.
1: 나는 빨래하고 왔거든.
0: 근데 가끔씩 그 건조기 돌리고 나서 완전히 다 안 말릴 때도 있던데.
1: 그러면 나 한 번 더 해.
0: 근데 옷이 너무 상하잖아 그럼.
1: 뭐 어쩔 수 없지.
0: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1: 3225 친구가 난 일주일에 세 번씩 물만두 튀김을 먹어. 내 소울푸드야. 큐디팅드는 소울푸드 있어? 난 있지.
0: 일단 물만두인데 튀김을 어떻게 물만두.
1: 물만두 튀김이 뭐지?
0: 그치 그러게. 아,

0: 그냥 그 물만 그 조그만한 거 튀김으로 먹는 건가?
1: 아 나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 어 맛있겠다. 너는?
0: 나는 육회지 뭐.
2: 내 소울푸드 뭐 아, 저번에 이런 질문 왔을 때 그 쌀국수라고 하긴 했는데 아니면 짜장면? 근데 뭔가 어, 그런 것 같아. 뭔가 소울푸드 그런 것 같아. 나는 그 두 개. 325 친구가 난 일주일에 세 번씩 아 미안.
0: 도르마 뭐야?
2: 아 미안해. 8791 친구가 기호 태요랑 코너 가면 둘 다 마이크 안 놓을 것 같음. 아니야 난 요즘에 양구 잘해.
0: 최근에 갔어?
2: 응. 어. 한 이틀 전에.
0: 오.
2: 3일 전에?
0: 되게 최근이네.
2: 어 최근에.
0: 최근에. 난 마이크 안 놓긴 해 나는.
2: 아 나는 코너 아니고 그냥 노래방 갔었어. 그 노래 연습장 같은데 친구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또 한국 왔는데 그런 노래방 안 가봐가지고 가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같이 가줬지. 근데 아주 재밌게.
0: 재밌지.
2: 어, 재밌게 놀았어.
0: 2736 친구가 방금 쿄디의 생생 날씨 예보 듣고 룸메랑 소리 질렀어. 내일 30도라고? 이거 어, 정확한 너 정확한 정보야?
2: 내가 어저께 봤을 때 봐봐 31도야.
0: 아우. 네.
2: 내가 어저께 아 내가 오늘 아침에 봤었을 때 30도였거든.
0: 내일?
2: 응, 내일 31도 서울.
0: 뭐 18도인데.
2: 응? 오후에 31도라고.
0: 아 오후에 31도.
2: 현재 지금 시,
0: 아 오케이
2: 지금
0: 오케이.
2: 내일
0: 아.
2: 내일.
0: 야 30도 이제 더워지네.
2: 어 근데 한 3일 이제. 3일 내내 4일 내내 30도라고 하던데. 어 더위 먹지 말고 어 잘 날씨에 맞게 옷 입길 바래. 랄라 삼 친구가 탱비 쿄디 너는 사이, 산이 좋니 바다가 좋니? 나는 원래 바다가 좋았는데 요즘 산이 좋다. 아 난 요즘에 바다.
0: 나는 바다. 나는 언제나 바다.
2: 바다.
0: 난 바다가 더 좋아.
2: 어 그 바다가 좋아. 그냥 뭔가 그 나는 그 플립플롭스 신는 거 너무 좋아해. 플립플롭스. 뭐 플립플롭 한국말로 뭐지?
0: 쪼리.
2: 어 쪼리 진짜 좋아해.
0: 난 그거 절대 못 신어.
2: 왜? 아파서?
0: 어.
2: 아 근데 너무 오래 신으면 아프긴 해.
0: 발가락이 아파.
2: 아 맞아. 그럴 수 있지.
0: 나는 그 파도 치는 소리 너무 좋아해.
2: 아 좋지.
0: 그리고 그 파도 이렇게 오는 거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있으면 되게 힐링.
2: 맞아. 그래서 나 맨날 휴양지로 가잖아. 쉬는 날 있으면. 좋아.
0: 1638 친구가 막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람 없이 아침에 눈 팍 떠서 기상하면 기분 좋지 않아?
2: 아, 아 좋지.
0: 또 기가 막히지. 알람 없이 일어나면 기분 너무 좋지.
2: 그 되게 개운하잖아. 아, 일어나면 그치?
0: 맞아.
2: 1793 친구가 탱디 쿄디 무대하면서 제일 도파민 터지는 피어남 노래는 뭐예요? 원래는 팔로미였고 팔로미 딱 처음 했었을 때 다 안지라 했었을 때 그 이거 TMI인데 나 이거 원래 그 FT 아일랜드 선배님들 아 시무라 선배님들이었나?
0: FTM 맞아.
2: 어 그치 FT 아일랜드 선배님들 공연 보러 갔었을 때 그걸 시켰어 한번. 앉아서 이렇게 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때 피스 투어였나? 처음 시작했을 때? 피스 투어 때 일단 이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어가지고 첫 몇 공연은 막 인터뷰 와서 막 프리스타일 막 쳤고 막 몇 공연 막 다른 거 뭘 하고 막 맞아. 선창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정해서 한번 멤버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뭐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내 차례 때 아 그때 한 거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었지. 왜냐면 너무 그때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우리 공연도 한번 써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멤버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살짝 계속 유지가 됐었지. 그래서
0: 그 공연 정확히 피스터 마이애미였어.
2: 아 마이 아 맞아 기억나.
0: 그때 그 바다 있는 그 공연.
2: 맞아 뒤에, 맞아 맞아
0: 클럽 맞아, 공연장.
2: 맞아. 그래서 우리 다 완전 그때 너무 도파민 터져가지고 팔로미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0: 나는 언제나 제일 좀 도파민 터지는 건 대사마. 태양을 삼킨 아이.
2: 멋있지.
0: 어 그냥 뭔가 그냥 우리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멋있을 것 같아.
2: 아 그래?
0: 어. 그냥 느껴져 그냥
2: 아,
0: 지금
2: 맞아
0: 아, 지금 좀 아 지금 장난 아닌데 진짜 이런 느낌.
2: 오케이 좋아. 신하암 친구가 나 이번 주 금요일이 체육 대회 하는 날인데 내가 반 줄넘기 대표인데 줄넘기를 너무 못해서 큰일이야.
0: 어이구.
2: 큐디 탱디가 꿀팁 좀 주라. 아 이거 그냥 살짝 제비 뽑기로 하는 건가?
0: 그러게 아닐 텐데 반 줄넘기 대표인데 줄넘기 못하면 어떡하냐?
2: 응 그러게 나도 못해가지고. 너 잘해? 잘한다 했는데 저.
0: 이거 뭐 잘하고 못하고 어디서 그냥 줄을 올 때 뛰면 되는 건데.
2: 아 그니까 근데 그 박자를 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0: 아.
2: 난 많이 안 해봐서 못하는 것 같아.
0: 어 반대편인데 줄넘기를 못한다고? 희한하네.
2: 그러면 나는

0: 그냥 최선을 다해. 어떡해. 아, 난 어, 너 뭐 팁 있어? 꿀팁?
1: 오케이, 내가 팁 줄게. 걸리면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지.
0: 어,
1: 이거에 걸리면 내가 죽는다.
0: 아니면 이런 꿀팁. 어쨌든 내려올 때 소리가 나잖아. 보는 게 좀 부담스러움, 좀 무서울 수 있죠. 오는 게 보여가지고 들어. 탁 칠 때 탁 치고 듣고 나서 들어가. 그럼 올라가고 있을 때 딱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오케이, 내 말 듣지 마. 내가 사실 많이 안 해봐가지고 솔직히 이게 좋을 꿀팁일지.
1: 기호만 진짜 들으면 안 돼. 방금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 방금.
0: 아, 그래? 오케이. 자, 이 문자까지 만나봤는데 벌써 야자 끝날 시간이 됐대.
1: 이제 반말 모드도 끝. 아쉽지만 아직 방송이 완전 끝난 거 아니니까 우리 노래 듣고 4부에서 다시 만나자.
0: 피어남이의 레모네이드 듣고 돌아올게. 이따 봐.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1: 하이엠솔루텍.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1: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0: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고등학교.
1: 오늘의 급식 력 퀴즈 바로 주시죠.
0: 5월 14일 목요일 내일 상계고등학교 점심 메뉴입니다. 찰옥수수밥, 콩가루 배춧국, 보쌈, 보쌈김치, 깻잎, 쌈장, 그리고 이것, 비빔 쫄면인데요.
1: 제가 어제 봄동은 이제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대신 여름엔 이것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어린 부의 즐기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자, 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열무, 2번 아홉무.
1: 정답 보낼 곳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0: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클레어 유의 Way to You.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Flair U의 Way To You 듣고 왔습니다. 3월 친친방 DJ였던 최리브, 강우진의 데뷔곡인데요. 풋풋한 두 사람이 세상에 내놓는 첫 노래인 만큼 Youth Era라는 제목의 데뷔 앨범은 불완전한 청춘의 기록을 테마로 잡았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게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열무입니다.
0: 내일 상계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찰 옥수수밥, 콩가루 배추국, 보쌈, 보쌈 김치, 깻잎, 쌈장, 열무 비빔 쫄면. 예. 아, 찰 옥수수밥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1: 그냥 뭐
0: 옥수수 맛 나나요?

0: 아니 그냥 밥.
1: 아 그래요?
0: 네 아마도.
1: 그렇구나. 보쌈, 보쌈 좋아하세요 혹시?
0: 보쌈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1: 그쵸. 네. 아니 저도 있으면 먹는데 근데 막 굳이 선택한다면 먹진 않을 것 같아요. 깻잎, 깻잎 좋아하고.
0: 뭐 열무 비빔 쫄면 좋네요.
1: 네 맛있을 것 같아요.
0: 저는 내일이면 매점 갈래요.
1: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0: 네 그렇죠.
1: 좋습니다. 쿄자님께서 메뉴 소 섹시 왜죠?
0: 이분 좋아하시나 봐 보쌈을.
1: 아, 아니 뭐 여기 메뉴 중에서 뭔가 섹시하게 생긴 거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0: 열무 비빔 쫄면 조금 섹시하게 생겼네요.
1: 아 좋다는 뜻이겠죠. 예. 좋습니다.
0: 라미님께서 오늘은 묵국 없네요.
1: 그러게 계속 묵국 있는데 오늘 유일하게
0: 그러니까,
1: 좀 없네요.
0: 아 오늘 여기 묵국 안 나오네.
1: 아쉽네. 9848님께서 열무 너무 맛있겠다 유유. 엄마가 손으로 줄기 부분 줄들 감싸서 입안에 쏙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작 흰쌀밥이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0: 아 그작
1: 아 무슨 표현인지 몰라가지고
0: 아 그작
1: 아 그작 아 씹는 소리구나.
0: 아, 씹는 소리. 아작아작아작아.
1: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해요. 저는 막 아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0: 아 그작 흰쌀밥이랑
1: 아, 아 죄송합니다.
0: 이게 뭔지 모르죠 열무가.
1: 어 보면 알 것 같은데.
0: 아, 보면 알라나?
1: 예 그런 초록색 아니에요?
0: 그쵸.
1: 그쵸. 어우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예요 이거. 진짜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야 이거. 아... 진짜로 이 국물까지도 맛있어 이 김치 국물.
0: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1: 너무 반가워해 버렸어. 아 까먹었어요 이름을 순간 까먹었어요. 아이고
0: 아 진짜
1: 아 기억이 나버려.
0: 아, 얼마나 반가웠으면은.
1: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저.
0: 아, 오케이,
1: 아 합격
0: 오케이.
1: 저 매점 안 갈래.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세요.
0: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유림이 이유림 분이 님이 죄송합니다.
0: 친구예요?
1: 아 그니까요. 아 순간 그 아까 반말 모드 그 살까 헷갈려가지고.
0: 아 뭐 친구인 줄 알았네.
1: 네, 이유림 님이 왜 그래? 우와 오늘 라디오 처음 들어왔는데 재밌네요. 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0: 좋습니다. 1638님께서 사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피스이자 청취자입니다. 오늘 바다 가까이에 있는 마을에 출사를 다녀왔는데 와 정말 작은 골목골목 너무 예쁘게 꾸며주셨더라고요. 탱디켜지도 카메라 챙겨서 출사 나가보세요. 셔터 한 번으로 마음도 편안해지고 생각도 정리되는 기분이 든답니다.
1: 아 좋습니다. 오 이쁘다. 아 이거 디카네. 이걸 디카로 그러네. 찍었네. 아 확실히 사진 이제 머릿속에서 남는 기억은 한계가 있으니까 사진으로 담는 게 좋죠.
0: 저도 어쨌든 필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필름 좀 잘 정해가지고 한번 하루 날 잡고 완전 찍어보고 싶긴 해요.
1: 좋습니다. 5367님께서 저는 요즘 밤에 친친 라디오 들으면서 산책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꼭 공원에 가서 그네 타고 와요. 교디 탱디도 그네 타는 거 좋아하나요? 아 전 지금도 좋습니다.
0: 당연하지 너무 좋죠.
1: 아 저도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발이 닿아서 그 타기 힘들더라고요 많이.
0: 맞아. 근데 안 타는 진짜 오래됐다.
1: 아 근데 저 진짜 가끔씩 저희 이제 아파트에도 그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맞아 맞아.
1: 예
0: 맞아.
1: 그러면 저는 가끔씩 타고 들어가요.
0: 아기들 있잖아 아기들.
1: 아 밤에 퇴근 아무도 없죠.
0: 아 아기들 저녁에 없어.
1: 그럼 혼자 가끔씩 무섭긴 해요 근데. 뭔지 아시죠?
0: 낮엔 타지 마세요.
1: 예 안 타죠. 아기들 건데.
0: 애들이 무서워합니다.
1: 무서워할 것까지?
0: 뭐야 이거?
1: 뭐 이 삼촌 뭐야? 네 좋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갑니다.
0: 오늘 일기는 제가 써왔습니다. 김윤주가 피처링한 바이바이 배드맨의 데이지 먼저 듣고 일기 교환하러 올게요.

간만에 여유로운 날이 생겼다. 뭔가를 특별하게 보내기보다 여유로운 날을 보내고 싶었다.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이어서 딱히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일어나 씻고 PT를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괜히 주변 마트에 들려서

구경을 했다. 마침 비도 그쳐 여유롭게 집으로 복귀 중이었는데 자주 마주치던 고양이를 발견했다.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마주치던 고양이다. 그 고양이는 항상 지쳐있는 나를 마주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괜히 여유로운 마음에 고양이에게 가서 말도 걸어보았다. 나는 아까 그 마트로 다시 돌아가 추루도 사서 먹여줬다. 고양이가 엄청나게 좋아했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여유로우니 새로운 일도 많이 생겨났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고양이와 얘기도 할 수 있었다. 여유로운 마음이 사람도 바꾸는 것 같다. 지금 이 일기를 쓰는 시점까지 생각해보면 이번 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이 여유로움에서 온 것 같아 한편으로 좀 씁쓸하고 반성도 했다. 마음을 조금 비워두고 여유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야겠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제가 직접 써온 일기였습니다.
1: 와우, 기억 상실 증득. 듣자님께서 아 채태형 이렇게 귀엽다고. 아 안 그래도 그 읽기 전에 이제 같이 막 얘기했는데 뭐 어떤 내용이냐 막 했는데 아 그냥 뭐 특별한 내용보다 그 내가 뭐 했는지 정말 되게 초등학교 때
0: 초등학교 때 쓴 것처럼 나 뭐 했다 나 이거 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1: 그럼 일기를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고 처음 써본 거지?
0: 일기라는 지금? 건 진짜 거의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써본 것 같은데.
1: 아 그렇구나.
0: 네.
1: 그럼 일기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0: 아 뭔가 좋았어? 일단

0: 어쨌든 근데 일기를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주를 좀 돌아봤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뭘 했나. 일단 그 시간이 좀 좋았고.
1: 그치. 뭔가 생각하게 만드니까.
0: 뭔가 그냥 지나갔을, 그냥 평소에선 그냥 지나갔을 텐데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았고. 그리고 뭐 그날 그냥 떠올라서 그냥 그날 모든 게 좋았어요. 그 여유로운 마음이 좋았어요. 내가 지금 막 뭘 막 그 항상 나갈 때도 이제 스케줄 나가기 전에 씻는 것도 되게 막 급한 마음에 씻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날은 씻는 것도 내 마음대로.
1: 한 시간 걸리든
0: 한 시간 걸리든 두 시간 걸리든 내 씻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것도 그런 거 좋아. 그냥 그 여유로운 마음이 뭔가 머리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2: 여유로운 게 좋지.
0: 네. 평소에 마음의 여유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타 있는 것 같아요, 기호 씨?
2: 여유? 요즘에는 여유 한 50%?
0: 나 요즘엔 조금
2: 딱 반반.
0: 요즘엔 좋죠.
2: 요즘엔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즐겨야 돼. 지금 또 바쁠 시기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니까.
0: 맞아요. 지금을 즐겨야 돼.
2: 지금 즐겨야지.
0: 즐기고 있습니다.
2: 4613님께서 여유가 주는 여유, 마음이 여유로워야 넓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유를 느끼고 싶을 땐 마냥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모두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 다들 이쁜 하늘 보면서 힘냅시다. 아, 너무 좋은 말이었다. 네, 진짜 너무 여유 없을 때 진짜 하늘도 보기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진짜로.
0: 맞아요.
2: 막 이동할 때도 막 계속 누가 연락
0: 그런
2: 오고
0: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냥.
2: 애초에 볼 생각 없어. 그냥 그리고 또 너무 여유 없으면 그냥 보는 것보다 그냥 눈 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고.
0: 맞아.
2: 네, 맞아요. 하늘 보면서 여유를 좀 즐기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2: 교환 일기. 오늘의 일기는 탱디의 일기였고요. 다음 주는 또 제가 일기를 써올 테니까 제 하루도 기대해 주세요.
0: 평소에 여러분들의 일기를 저희에게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지 친친 홈페이지 교환 일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2: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 인사 나누겠습니다.
3: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합류할 시간입니다.
1: 저희와 함께한 오늘 어떠셨나요?
0: 저는 좋았습니다.
1: 좋았습니다.
0: 오늘 확실히 좀 칠했고
1: 오늘 좀 뭔가 칠 바이브.
0: 은근 솔직히 오늘 좀 피곤했거든요.
1: 네.
0: 피곤했는데 오히려 피곤하니까 좀 텐션이 좀 이상하게 좀 저세상으로 간 것 같아요.
1: 막 쫙쫙 올라갔다.
0: 예, 조금 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제 스스로. 어땠어요 태호 씨는?
1: 저도 좋았어요. 오늘 뭔가 좀 칠한 느낌이에요. 그냥
0: 칠했어요 확실히. 네.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1: Yes.
0: Yes. 3325님께서 어여 셀카 제발 볼찌빵 포즈로 셀카 찍어주세요. 오늘 생일은 아닌데 그냥 제발 소원입니다. 아 볼찌빵이 뭐죠?
1: 이거.
0: 아 이거 이렇게. 아닌가? 지금 한 해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해줬으면 된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응.
1: 이걸 네. 캡처하면 사진이 되지.
0: 아 그럼 그거지. 오케이. 97AM은 사실 저희가 아까 셀카 이미 찍어가지고요.
1: 맞아요.
0: 빨리 찍어달라 해가지고 죄송해요. 9720님께서 재밌게 잘 놀았다. 이제 퇴근놀이 하러 가자. 좋습니다.
1: 이제 퇴근놀이입니다.
0: Yes.
1: 네.
0: Fun.
1: 모두가 기다리던 퇴근놀이.
0: Yes.
1: 드디어 합니다 이제.
0: 좋습니다.
1: 네, 내일 전학생은 네이지입니다.
0: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라고 해요. 응원도 해주시고 많이 놀러 와주시고요.
1: 그럼 오늘 끝곡 92914의 선셋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0: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훈,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피어나는 기호
1: 태호였습니다.
0: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더 케미컬 브라더스의 고우였습니다. 영화 정점 사운드 트랙이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최희원 씨께서 넷플릭스 영화 정점 반쯤 보다가 들어왔는데 재밌네요. 이어서 봐야겠어요. 라고 하신 뒤에 며칠 뒤에 올리셨어요. 다 봤는데 정점 재밌어요. 샤를리스 테론과 테런 에저튼 주연. 엊그제 샤를리스 테론이 영화 홍보하기 위해서

0: 도심 한가운데에서 암벽 등반 했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그 사진 본 것 같은데요. 뉴욕 아니었나요? 뉴욕 타임스퀘어 어딘가 매달려 있는 샤를리스 테론을 제가 본 기억이 얼핏 나네요. 그래서 저도 보았죠. 영화 정점 에이펙스 재밌더라고요. 저는 뭔가 OTT에서는 이런 영화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장르 영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훅 내 시간을 대신 써주는 영화. 그 영화였습니다. 정점. 샤를리스 테론이 이제 혼자 트레킹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세하고 외국의 산세는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훨씬 깊고 숲이 골짜기도 훨씬 깊고요. 또 봉우리도 훨씬 더 깎아지른 듯이 가파르고 높고요. 그곳을 혼자 트레킹을 하다가 테런 에저튼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상한 기운을 풍기더니 갑자기 이 노래를 틀어요.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멀리 도망쳐라. 내가 너 잡으러 간다. 그래서 잡으러 가는 테런 에저튼과 그의 소나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샤를리스 테론의 이야기입니다. 추격전이고요. 서바이벌 장르이기도 하고요. 물론 스릴러이기도 하고요. 영화 정점. 저 집에서 보면서 이럴 때는 좀 TV가 더 컸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 뭔가 압도적인 자연 풍광 속에 좀 아찔한 활극과 모험이 펼쳐지는데 TV가 좀 작으니까 완전히 몰입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 극장에서 봐야 되는데 하면서 동시에 이게 또 OTT에 있으니 편리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땡플릭스의 정점,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 잘 써줄 영화더라고요. 음악 좋잖아요. 케미컬 브라더스의 고가 나오는 이 장면. 이때부터 영화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전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끌어올리던 스토리텔링이 요 음악이 나오는 이 순간부터 이제 내달리기 시작하는 그 중요한 변곡점의 노래였습니다. 고!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6: 하이엠솔루텍.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조규는 단지 앞에.
8: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9: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1: 서금옥의 이브의 연가요.
0: 어? 나도 그거 듣는데.
1: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0: 그냥 신청곡만 적어보냈죠.
1: 네.
0: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1: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샤를리스 테론 영화 가운데 아토믹 블론드 아시나요? 2019년 영화. 샤를리스 테론은 워낙에 피지컬이 좋으셔서 이런 액션이 참 잘 어울려요. 퓨리오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토믹 블론드. 제 정점 보면서 저는 아토믹 블론드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 사운드 트랙 되게 좋아요. 노래 되게 좋은 거 많이 쓰였어요. 그 중에 한 곡, 네나의 나인치 로프트 발론스. 네, 좀 비슷했나요? 오랜만에 들었네요. 네나의 노래. 슈퍼배드 3에도 이 노래 쓰였던 기억이 나고요. 80년대 분위기 노래 하나 더 들어볼까요? 김수정 씨가 저 최근에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노래 틀었을 때 그 영화 얘기해 주시면서 그 영화 사운드 트랙 중에 팝 고스 마이 하트 이것도 좋아요.

영화에 나오는 그 뮤비 너무 좋아합니다. 휴그랜트가 이 노래를 공원에서 엉덩이 튕기며 부르던 장면도 좋고요. 네, 엉덩이 튕기면서 부르다가 고관절 악 하잖아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왕년의 팝스타께서 이제 춤추기도 좀 힘겨워하는 재밌는 장면이 있었죠. 누가 봐도 웸을 모델로 만든 것 같은 영화 속 가상의 그 듀오. 그 중에 한 멤버였던 휴그랜트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입니다. 그래서 그 휴그랜트의 전성기 시절, 그러니까 영화 속 휴그랜트의 전성기 시절 노래 가운데 한 곡이 팝 고스 마이 하트인데, 말씀하신 그 뮤직비디오가 딱그 예전 웸그 뮤직비디오 느낌으로 영화 속에 등장을 하죠. 그 영화 보시면 약간 Careless Whisper를 그대로 패러디한 듯한 Meaningless Kiss인가? 뭐그 노래도 있고요. 그 영화 사운드 트랙 되게 재밌어요. 언제 한번 그것도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한번 해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그 노래, 휴그랜트가 직접 부르는 팝 Goes My Heart.

네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 네 곡이 모두 선곡되었던 날이 있어요. 2022년 1월 16일 매직아워 스페셜 M.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 돈의 맛 사실은 좋았다 그 노래였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특히 이런 뮤지션 이야기를 다룬 음악 영화들 보면 대체로 주인공들의 추구미는 주인공들이 추구하는 음악은 뭔가 좀 진솔한 자기 고백이 담긴 뭐 포크 음악이거나 아니면 락이거나

아니면 어쿠스틱한 좀 느낌의 좀 그런 곡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곡들이 주로 이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나 엔딩에 등장하는 주제곡이 되는 거고, 지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의 느낌은 뭔가 주인공 본인이 과거에 혹은 주인공 주변의 어떤 성공한 아티스트가 현재 시점에 인기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 느낌으로 좀 쓰이는 곡들이에요. 마치 자본주의의 영혼을 판 아티스트가 자본주의의 영혼을 팔아서 뭔가 대중과 영합해서 발표하는 듯한 노래의 느낌으로 영화에는 주로 이제 등장을 하죠. 하지만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이 노래들 좋잖아요. 네, 영화 보면서도 사실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노래들을 한번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돈의 맛. 하지만 사실은 좋았다, 그 노래. 그렇게 네 곡이었습니다. 첫째,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에서 휴그랜트가 왕년에 돈 벌고 성공하면서 불렀던 노래 Pop Goes My Heart.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드류 베리모어와 함께 Way Back in Trouble라는 아주 진솔하고 어쿠스틱한 곡을 발표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Begin Again에서 애덤 르빈의 No One Else Like You. 애덤 르빈이 키라 나이틀리를 버리고 성공을 위해 질주할 때 바로 이런 노래로 성공한 거죠. No One Else Like You. 그리고 라라랜드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존 레전드와 함께 무대에 올라서 연주하잖아요. 그거 보고 엠마 스톤은 실망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였죠. Start a Fire. 하지만 노래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타이스본에서 레이디 가가가 중간에 혼자 잘 나갈 때 이런 노래를 부르고 브래들리 쿠퍼는 못마땅해하죠. Hair, Body, Face. 그렇게 네 곡. 돈의 맛. 하지만 사실은 좋았던 노래들. 이었습니다. 그런 노래들 뭐 또 생각나면 뭐 신청해 주세요. 언제 또 몇 곡 한 이어서 묶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패터슨 오프닝 하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계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소개했죠. 그러면서 코펜하겐 하면 저는 톰 웨이츠하고 챗 베이커가 떠오른다는 말씀을 얼핏 드리고서 톰 웨이츠 노래는 이어 선곡을 했었는데 챗 베이커 노래는 챗 베이커의 음악은 못 들려드렸습니다. 못 들려드린 챗 베이커의 음악 준비해봤어요. 제가 왜 챗 베이커 하면 코펜하겐을 떠올리는지 생전 챗 베이커의 음반들 가운데 코펜하겐에서 녹음한 음반들이 몇 장 있어요. 그 중에 1985년 코펜하겐의 카페 몽마르트르 라이브 실황이 담겨있는 앨범 I Remember You라는 앨범을 제가 떠올린 거죠. 어제 저도 모르게 와 이러면 저 무슨 음악 되게 많이 듣고 막 재즈 잘하는 사람 같지만 어쩌다 그냥 얻어 걸린 기억인 거죠. 베넷 밀러라는 감독 있죠. 머니볼, 그죠? 브래드 피트의 머니볼, 또 스티브 카렐의 폭스캐쳐, 그리고 필립 시모 호프만의 카포티. 와, 정말 엄청난 영화들이네요. 그 영화를 만든 베넷 밀러 감독의 데뷔작은 다큐멘터리였어요. 뉴욕 크루즈라고 뉴욕 시티버스 가이드의 이야기를 다룬 그 다큐멘터리에 이 챗 베이커의 노래를 이 음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이기도 합니다. 1985년 덴마크 코펜하겐 카페 몽마르트르 라이브 앨범, 그 앨범에서 But Not For Me, 챗 베이커인데요. 노래 챗 베이커고요. 뭐 트럼펫 당연히 챗 베이커고요. 중간에 피아노 역시 챗 베이커의 연주입니다.

챗 베이커의 But Not For Me. 1998년 베넷 밀러 감독의 다큐 뉴욕 크루즈에 쓰인 곡이고요. 1985년 코펜하겐 카페 몽마르트르 실황이었습니다. 아 좋다. 김주원 씨 신청곡 준비했어요. 드라마 나인 아홉 번의 시간 여행. 기억나요. 이거 이진욱 씨 나왔던 거죠. 이 곡 영화 음악 식구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김현우의 그대라서.

마지막 곡은 문자로 5400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가디언 오브 갤럭시 사운드 트랙에서 I'm Not In Love 10cc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cid green, aquamarine, the girls are dancing in the sand.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을 슬쩍 둘러보면요. 유독 이어폰을 끼고 계신 분들이 참 많죠. 그저 지루함을 달래려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회사에 가서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자아를 꺼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차단된 혼자만의 세계에 머물고 싶어서 사람들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낀다고 말이죠. 아, 참 공감 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아침 우리 빵그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회적인 자아를 꺼낼 준비 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어폰을 낀 채 혼자만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5월 14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14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클립스의 런 런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지하철에 있어서도 나만의 고요한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 있죠. 제가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는 심지어 노래 안 들을 때도 많아요. 그냥 이어폰만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은 지하철에도 못 하겠더라고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이어폰 없으면은 어떻게 살지? 이어폰도 꼭 있어야 되고요. 스마트폰도 있어야 되고요. 점점 내 몸에서 없으면 안 될 것들이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옛날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김신지 작가님과의 즐거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막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이 흘러가는 봄을 더 알차게 즐기고 싶은 여러분, 이 시간에 더 귀 쫑긋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1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5: 파크로슈 서울안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0650번님, 대구에서 서울 출장 가는 길입니다. 대구에서는 들을 수 없는 주파수인데 졸음이 찾아오던 중에 들으니 너무 활기차네요. 아직 2시간을 더 달려야 합니다. 다시 출발해볼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0650번님, 대구에서도 새 아침 들을 수 있어요. 주파수가 좀 다르긴 합니다. 95.3MHz로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니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만 듣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안전운전하세요. 이명헌님, 여기는 제주고요. 5일장이 열려서 누룽지 뻥튀기 주문하러 갑니다. 식당 손님들에게 디저트로 드리고 있는데요. 양이 많다 보니 뻥튀기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항상 아침에 재료를 맡기고 오후에 다시 찾으러 간답니다. 직접 주문을 하시나 봐요. 누룽지를 맡기면 그게 뻥튀기로 나오는 거죠? 아, 정말 맛있는데, 별미인데, 저도 찾아가고 싶네요.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김소현님은요, 택배 알바가 없는 날이라 아침 운동 나왔어요. 외동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하루하루 좀 무기력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활력을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운동으로 그 활력 더 끌어올려 볼게요. 아, 갑자기 또 아들이랑 떨어져서 지내면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기운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뭘 하든 일단 나가야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용돈도 생기고 활력도 찾을 수 있고 더 좋은데요. 또 운동하면 건강해지기까지 하니까요.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신지현님, 영디, 5월은 장미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아, 맞아요. 이제 장미꽃이 피겠군요. 장미축제 이번엔 어디를 가야 할지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이 계절 함께 즐기시죠.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입니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장미로 연결된 이하의 로즈였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해 분들 가운데 0650번님, 김수연님께는 간편식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용등님, 퇴근하고 정말 100만 년 만에 소개팅이 있습니다. 톡으로는 꽤 오래 문자를 주고받고 했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는 모르겠네요. 사진도 주고받았는데 말이죠. 꼭 소개팅 성공해서 설렘설렘한 이 느낌을 이어가고 싶네요. 응원해주세요. 두근두근.

하셨는데요. 진짜 저도 소개팅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요. 얼마나 또 지금 설레실까요? 긴장도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죠? 오늘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연락을 좀 주고 받았으면 덜 어색하지 않을까요?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했던 소개팅에서는 시간 장소만 딱 정하고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이렇게 좋은 봄날에 함께할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또 행복할까요? 네, 성공하세요. 2994번님. 아침에 채소들 물 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싱싱하게 키워서 임신한 우리 새아가랑 뱃속 둥그리한테 건강한 채소 먹여주고 싶습니다. 크크크 하면서 사진도 남겨주셨습니다. 물 뿌리고 있는 사진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채소를 잘 못 알아봐서 좀 죄송하긴 한데 배추 맞나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맞길 바라면서 싱싱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며느리 맞겠죠? 며느리가 또 임신을 하셨나 봐요. 건강하게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하님은요. 영디 DJ 된 지 1주년 된 거 축하드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처음보다 영디 목소리가 소울톤으로 올라가고 밝은 느낌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중간 멘트해 주실 때 입담이 점점 더 늘어가는 느낌입니다. 부디 오래오래 새아침 DJ로 함께해 주세요. 신청곡은 이소라의 데이트입니다. 출근 준비하며 듣고 싶네요. 아유, 은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이렇게 억지로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신나서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역시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대기만성으로 가자. 이제 1년 지났으니까요. 시작입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쭉 오래오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은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근도 행복하게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청하신 곡 같이 듣겠습니다. 이소라의 데이트예요.

0: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아직 공기는 건조하지만 햇빛만큼은 한여름 같습니다. 강한 일사가 오늘 낮 기온 30도까지 끌어올리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가 모두 15도로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지금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 수원이 31도, 전주가 30도로 특히 서쪽 지역 중심으로 많이 덥겠고요. 대구가 27도, 강릉은 20도로 바닷바람이 부는 동해안은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날씨 흐름 계속되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호남, 경남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네,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지난 시간에 어버이날 네. 맞이해서 집에 다녀오시겠다고 전복구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성공하셨나요?
1: 전국구로 공표를 하는 바람에 약속을 지켜야겠기에 전복을 미리 주문을 하고 이제 어버이날에 또 맛있게 구워서 드렸어요.
0: 아, 맛있었겠네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죠?
1: 이번에는 특특대 사이즈를 사봤거든요. 네. 진짜 제 주먹만한 오. 전복이 배송이 되어서 왔는데 그래서 손질하기도 쉽더라고요. 큰 걸 샀더니 그래서 열심히 손질을 해가지고 버터구이를 해드렸더니 또 폭풍 흡입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전복 손질하기 되게 까다롭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그 내장으로 버터 소스도 만든단 말이에요.
0: 오, 제대로 하셨군요.
1: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0: 하지 않기로
1: 손질이 쉬운 것을 네.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버터구이 할 수 있죠. 전복 버터구이 추천드립니다. 네.
0: 잘 다녀오셨고요. 이번 주에도 숙제 체크부터 우리 하고 갈게요.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실래요?
1: 네, 4067님께서요. 저번에 평일의 발견에서 보라색 꽃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 어린이날 소풍 갔다가 우연히 보라색 아카시아를 발견했어요. 보라색 아카시아는 평생 처음이었는데 세상에 너무 예쁜 거 있죠? 정말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하셨어요.
0: 라일락 같은 보라색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 분홍에 가까운
1: 맞아요,
0: 자석빛에 맞아요. 가까운 정말 진한 색이네요.
1: 저도 예전에 가평인가 갔을 때 근처 산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오 분홍색 이 보라색 아카시아도 있구나 하고 반가웠는데 아마 이 처음 발견할 때 그 기쁨 있잖아요.
0: 네.
1: 분명히 아카시아 모양인데 다른 색깔이 있었네 하니 그래서 더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제가 마침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그냥 인왕산으로 올라갔거든요. 오.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다리가 좀 아파요, 사실. 근데 그 걸을 때 향기가 쓱 나네 하면 아카시아 꽃이었어요.
1: 맞아요. 올해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아카시아 꽃 풍년인 것 같아요.
0: 그런가요?

0: 갔다 할 때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1: 와, 그래서 저 그래서 평일에 발견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래 이렇게 쓰려고 평일에 발견 시간을 내가 열심히 들었구나.
0: 하지만 등산은 후회했다.
1: 네.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 다시는 안 가려고요. 네.
0: 굿센 다 지금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8857님께서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 상도동에서 입합나무 축제를 했는데 그래서 신지 작가님이 하얀 꽃들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주인공 없는 축제 했었는데 올해는 입합나무가 협조를 해줘서 너무 예뻤어요. 그때 찍은 사진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네요 하셨어요.
1: 찾아보니까요. 동작구 상도 일동에서 2015년부터 매년 봄마다 입합나무 꽃길 산책로를 따라서 축제를 연다고 하네요. 얼마나 또 아름다울까요?
0: 올해는 또 협조 공문이 잘 도착했나 봐요.
1: 나무가 좋아졌네요.
0: 그러니까 이게 매번 꽃축제 이 시기 맞추기가 진짜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1: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참
0: 맞아요. 근데 올해는 또 입합나무가 딱 때맞춰 만개해서 아주 다행스러운 축제를 하신 것 같고 이 8857님도 그때 찍은 사진 자꾸 돌아보신다니까 내년 또 입합나무 시즌 올 때까지 이때 사진 많이 보시면 좋겠네요.
1: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작가님과 함께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0: 네. 계속 꽃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월이 제철 작약과 불두화 찾아보기.
1: 오, 전 불두화는 처음 들어봤네요.
0: 제가 주말에 시골집 다녀오면서 작약과 불두화가 만개한 걸 봤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5월의 제철꽃 구분법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0: 일단 모란과 작약은 둘 다 탐스럽게 피는 꽃 모양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가 나무인가 풀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란은 관목이고 작약은 풀이니까 탐스러운 꽃을 봤는데 이게 꽃이 핀 가지를 들여다봤더니 나무다 하면 모란, 풀이다 하면 작약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사실 모란이 목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한자는 다른데 모란을 이 목단으로 기억하셔서 나무목이라고 여기시면은 모란, 목란, 목단, 나무다 이렇게
1: 쉽네요.
0: 의식의
1: 그럼.
0: 흐름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일단 모란은 4월 말 5월 초에 먼저 피고 작약은 모란이 질 때쯤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먼저 피는 모란을 꽃의 왕이라는 별칭으로 화중왕 이라고 부르고 뒤따라 피는 작약은 꽃의 재상이란 뜻의 화중상 이렇게 불리기도 한대요.
1: 재밌네요. 왕이 앞서가고 뒤에 재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0: 맞아요.
1: 거죠.
0: 왕이 먼저 행차하고 재상이 뒤를 따른다. 아주 예의범절 있는 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왕실에서 심고 했기 때문에 궁궐 가시면은 많이들 보실 수 있고요. 이 모란 잎은 세 갈래로 갈라진 둥글 넓적한 오리발 같이 생겼는데 작약은 또 잎이 길쭉하거든요. 근데 사실 잎 구분법까지 외우시기는 약간 어려우실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란은 목단 이렇게 나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디 처음 들어봤다고 한 불두화.
1: 네.
0: 이 무렵에 하얀 꽃이 수북하게 주먹만하게 핀 거 보고 오 수국이 벌써 폈나 하셨다면은 높은 확률로 불두화일 거예요.
1: 그래요?
0: 이 꽃 모양이 부처님의 곱슬곱슬한 머리 불두. 를 닮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머리 꽃인 거죠. 그래서 불두화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딱 지금처럼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 피는 꽃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두화는 거의 다 흰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수국은 이제 불두화가 지고 난 6, 7월에 장마철 전후로 피고 또 토양의 산도에 따라 푸른색, 보라색, 분홍색 등 색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1: 사찰에 수국도 많지 않나요?
0: 사찰에 수국도 피죠. 근데 이제 지금 피어있는 것은 그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 핀 흰 꽃은 불두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네.
0: 이제 여름에 사찰 가셨을 때 피어있는 색색깔의 꽃들은 수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근데 이 계절로만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러면?
0: 불두화의 잎의 차이가 또 있는데 불두화는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진 오리발 모양이에요. 그리고 수국은 깻잎 모양이에요.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요 잎의 구분법을 한번 기억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불두화는 이 씨앗, 열매를 맺지 않는 무성화여서 세속의 번뇌와 욕망을 끊고 수행에 정진하는 이 종교적 의미와 맞물려서 사찰 정원의 주인공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1: 그럼 씨앗을 맺지 않는 무성화이면은 번식은 어떻게 해요?
0: 그렇죠. 그게 역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불두화 특징이 암술과 수술이 태아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향

0: 피도 없고 꿀도 없어서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번식할 때는 사람이 꺾꽂이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가지를 꺾어서 땅에 다시 심는 거죠.
1: 그렇군요. 불도화가 또 사찰에서 주로 볼수 있는 꽃나무라 그런지 꽃말도 그거랑 관련이 돼 있네요. 재행 무상. 우주의 모든 사물은 늘 돌고 변하여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0: 굉장히 멋진
1: 굉장히
0: 의미를
1: 종교적인 의미네요.
0: 담고 있네요. 그래서
1: 네.
0: 5월에 뭐 사찰에서도 그렇고 좀 정원 이렇게 조성해 놓은 도심에서도 불도화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고봉밭처럼 수북하게 핀 흰 꽃을 봤다. 저 꽃은 뭐지? 너무 탐스럽다 하셨을 때 불도화 딱 알아보시면 또 빵그리 분들 기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우린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함께 하시죠.

0: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 듣고 오셨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우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5월이 제철, 야외 독서 핫플레이스 즐기기.
0: 좋죠. 날씨 딱이죠.
1: 우리 인왕산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했던 영디를 위해 누워있을 수 있네. 누워있을 수 있는 명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요즘 주말만 되면 이 싱그러운 날씨 즐기러 다들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나만 집에 있나? 이런 생각해서 초조해지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디 여행 가기에는 아무 준비도 안 했고 하실 때 지난번에 꽃그늘 아래에서 한번 야외 독서의 매력 맞아요.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야외 독서 명당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서울 야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힙독 핫플 맵인데요.
0: 우와.
1: 힙독 핫플.
0: 힙독 핫플.

0: 네.
1: 이런 게 또 있군요.
0: 힙한 독서 합 플레이스인 거죠. 힙독 카풀인데 아~ 전국 곳곳에 책 읽기 좋은 야외 장소를 소개해 둔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 어떤 야외 독서 명당이 있는지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올해 운영 중인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요즘 같은 때 주말 계획 세우시기에 딱 좋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요즘 대세가 또 눕독이잖아요.
1: 그렇죠.
0: 누워서 독서하기. 그래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독서도 즐기고 또 야외다 보니까 뭐 구름멍, 강멍, 또 바다멍 이런 거 할 수 있는 곳들이어서 몇 군데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딱 지금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여서 5월까지 특별 프로그램 진행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춘천에서는 물빛 책마루라는 이름으로 의암호를 내다보면서 호수막. 물멍 즐길 수 있는 낭만 가득한 바깥 서재를 운영 중이에요.
1: 좋네요. 네,
0: 약간 이런 데 가실 때는 이게 내 서재다. 이게 내 거실이다. 빈백이 내 소파다. 이런 생각으로 누워보시면은 그냥 다 내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 춘천역 앞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에서 이 피크닉 세트도 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 안 하셔도 가셔서 야외 독서 또 소풍 즐기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부산에서는 부산 복합문화공간인 세모 계단광장에서 세모난 봄 네모난 책이라는
1: 귀여워요.
0: 이름으로 5월 중에 또 야외 도서관 운영하고 있어요. 이 영도 강변에 솟아오른 삼각형 모양의 공원인데 이 드넓은 계단광장을 소파 삼아서 또 이 물멍 바다 바라보면서 책을 읽으실 수 있고요. 별도 신청 없이 현장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약 1,500권 도서를 비치해 두었다고 해요.
1: 맞네요.
0: 네. 그래서 이 여기서 알려주는 곳들 중에 또 이렇게 별도 신청 없이 하실 수 있는 곳들도 있어서 그런 곳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 밖에도 부천에서는 시청 잔디광장에서 놀러 나온 도서관 운영 중이고요. 귀엽죠?
1: 너무 귀여워. 작명을 어쩜 다 이렇게 잘했을까요?
0: 네. 청주도 오창호수공원에서 어디든 책들이라는 이름의 야외 도서관. 강릉에서도 열린 도서관 북적북적.
1: 진짜.
0: 다들 작명 센스들이.
1: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죠?
0: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찰떡 같은 걸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는 지역의 야외 독서 명당 또 지금 5월 중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즐거운 주말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제가 원체 안 나가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인왕산에 갔잖아요. 인왕산 가는 길에 광화문을 들렀어요.
0: 네네.
1: 좀 걸었죠. 제가 나름 운동을 좀 했죠. 거기에서도 야외 도서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사람들이 쭈렇게 누워가지고 빈백에 하늘 보고 책 읽고 하는데 너무 부러웠지만 저는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지나쳤습니다.
0: 아,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도심에서 즐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또 우리 지역에 되게 아름다운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사는 빵그리들은 야, 니네는 배기가스 마트라서 책 풀 때 나는 바다멍한다. 나는 강멍한다. 나는 산멍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동네 한번 그 지역 우리 지역의 야외 독서 합을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연도 기다리겠습니다.
1: 네. 요즘 야외 독서가 이렇게 핫하다고 해서 나오는 말인데 요즘은 전국의 독서 명소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야외 독서를 즐기는 걸 가리키는 용어도 있다고 합니다. 노마드, 유목민의 리딩, 독서를 더해서요. 노마드 리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오.
1: 작가님은 뭐 이런 말이 생기기 전부터 근데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선구자시죠?
0: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그러니까 노마드까지는 하고 리딩이 잘 안 돼요. 제가 뭐 지역으로 강연 북토크 갈 때나 뭐 해외 갈 때는 항상 책을 한 두 권씩 챙겨요. 그쵸. 가방에. 그럼 늘 남편이 읽을 거야? 아, 읽을 거야. 이번엔 진짜 읽을 거야. 라고 하고 가져간 다음에 그냥 늘 약간 책을 산책시켜주고 다시 돌아와 버리고 마는.
1: 책에 그 공기를 묻히는 거죠.
0: 그쵸.
1: 그곳의 공기를. 저도 똑같아요. 항상
0: 그래요?
1: 마음만은 나 진짜 이번에 여행 가서 읽을 거야 하고 심지어 공항에 있는 서점에서 비싸게 책을 사요.
0: 아, 준비성 있네요, 그래도.
1: 그럼에도 예, 거의 그대로 갖고 들고 옵니다.
0: 맞아요. 그래도 네. 우리 그럴 때마다 나는 책을 여행시켜준다. 나는 책을 산책시켜준다. 이런 마음으로 한 권씩은 꼭 들고 다니자고요.
1: 네. 이렇게 어쨌든 어디든 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0: 맞아요.
1: 자기학과 불도화도 한번 눈여겨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야외 독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숙제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쉽지만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0: 와일드비전.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7: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8: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1774번님. 5월 14일이 로즈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 남편은 지금껏 장미꽃 한 송이 사다 준 적이 없네요. 그래도 퇴근할 때마다 저 좋아하는 찹쌀 꽈배기도 사다 주고, 저녁엔 김치전이야 라고 하면 알아서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맥주도 딱 골라올 줄 아는 센스가 있어서, 그래 장미가 무엇이 중요한디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저희 아들 딸도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며 싸이의 감동이야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맞아요. 100점짜리 남편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100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110점, 120점을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고 행복인 거죠. 하지만 1774번님 로즈데이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으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센스가 있다면 한번 쓱 던지면 바로 꽃다발을 사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로즈데이래, 아, 오늘따라 장미꽃이 좀 예뻐 보이네 하시면 바로 오늘 저녁 배달이 올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고 기대해보세요. 예쁜 꽃송이가 선물로 올지도 몰라요. 1774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미꽃 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끝곡으로 신청해주신 성시경이 피처링한 싸이의 감동이야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소소하지만 감동적인 순간들로 오늘 하루 꽉 채워갈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아침이 오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고 도네. 그래 영원한 건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그 마지막. Life goes on. 떠나보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생활을 선물하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어릴 때는 이 종이로 장미꽃 잡아서 주고받기도 했죠. 종이접기 중에서도 장미꽃은 특히 난도가 높았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를 잘 표현하려면 집중 빡 해서 정성을 들여서 접어야 했거든요.

여러분도 어릴 때 종이 접기 많이 하셨어요? 어떤 거 접으셨어요? 종이 비행기는 접었겠고 뭐 하트? 개구리? 합? 이런 접기 등등 은근히 만들 수 있는 게 참 많았습니다. 종이 접기가 간단한 놀이 같지만요, 잡생각을 줄여주고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손을 계속 움직이니까 소근육 운동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로즈데이를 맞아서 장미꽃이든 하트든 뭐든 접어서 슬쩍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가성비도 챙기고 정성도 챙기고 아날로그 감성까지 챙기는 꿀팁 전해드렸습니다.

0: 5월 14일 목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첫 곡 엄정화 배반의 장미 듣고 왔습니다. 아 로즈데이인데 배반의 장미를 트는 아 우리 문영 PD 온순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삐뚤선을 타면서 텐션을 주고 있습니다. 박미령님이 헉 오늘 로즈데이였군요. 학창시절에 친구 도와준다고 장미 접기 많이 했었죠. 크크크크 장미꽃 접기 고수입니다. 아 왜 친구 도와줘요? 미령님은 학창시절에 누구 좋아했던 사람 없고 이렇게 또 좋은 친구들 착한 친구들이 많았어. 뭐 좀 도와줘 이러면 같이 도와주고 그랬군요. 유현주님이 저는 하갈 별 접기 많이 했죠. 하갈이랑 별 접기는 특히나 그 엄청 작은 그 학종이로 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저 종이 접기 저도 좋아했어요. 저 어릴 때에는 이제 TV 브라운관 TV에서 김영만 쌤인가요? 네, 종이 접기를 만들어 볼까요를 늘 해가지고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무얼 만들죠 하면서 늘 알려주셔가지고 그 종이 접기 했죠. 그러니까 학 접는 건 뭐 기본이고 개구리도 접고 학 접다가 중간에 멈춰서 살짝 피면은 독수리까지 되거든요. 네, 독수리도 접고 할 줄 압니다. 예, 지금도 뭐 티슈 하나 있으면 장미 그냥 접어요. 이따가 접어가지고 예 제가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6373번님이 아 이런 분 있으면 자랑하지 말걸. 테디 저 종이 접기 좋아해서 자격증도 있어요.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봐야겠네요. 크크크크. 아 여기 선수 계셨네. 저는 아마추어인데 예 선수님 실력 발휘해서 사진 보내주십시오. 샵 8000번 사진은 100원입니다. 종이 접기 자격증은 어떻게 따야 되는 거야? 시간 내에 뭘 접어야 돼요? 아니면 접어야 되는 뭐 과제가 있는 건가? 궁금하다. 어쨌든 이게 정성을 다해야지 그 대칭이 잘 맞게 착착 접어지면서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대충 접으면 끄트머리 이상하게 남아. 그럼 또 미워요. 그죠? 정성을 다해서 무엇이든 예 디테일하게 쫙쫙 고이 접겠습니다. 2시간도 고이 접어서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영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BC 대표 스포츠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은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열혈강호 온라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슬림에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샤브올데이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강호 온라인
7: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7: 열혈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

0: 달리 짜릿한 신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뱀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뱀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7시 11분 2초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목모닝 테디.
1: 목모닝.
2: 지금 출근길 날씨는 딱 걷기 좋은 오래 걷고 싶은 날씨인데요. 근데 낮에는 빨리 걸어서 들어가고 싶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금요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가 15도로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서울, 이천이 31도, 전주가 30도, 대구는 27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바닷바람이 불면서 선선한 편이고요. 내일과 주말 동안에도 서울의 기온은 31도로 계속해서 덥겠습니다. 대구는 토요일에 32도, 일요일에는 33도까지 오르면서 주말 동안에는 동해안 지역 제외하고는 전국이 다 뜨겁겠습니다. 오늘 남부 내륙 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오전까지 서쪽 지방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0: 밤밤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을 소리로 들려드릴 거예요. 딱 들으시고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인물 맞추기 아니고요. 제목 맞춰주셔야 돼요. 자, 신혜영이요. 당연히 뽑아야죠. 스피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 인물 아니라고 했죠.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거. 오케이. 집중하시고요. 예은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과연 이승환은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음악 주세요. 그만. 자, 지금부터 이승환 씨와

때까지 남은 일. 아, 코야. 자,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1등 정답자 0507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국민의 팬 선착순만 선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 동안 방금 들으신 장면 어떤 작품의 장면인지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께는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려야 될 텐데 저는 시즌 1 때부터 이 프로그램에 진짜 나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즌 몇인지 모르지만 PD님이 저를 똑같이 부르는 모창대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얘기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진짜 노래 좀 이제 하신다 하는 분들 중에 제 모창 진짜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 게시판에 반드시 좀 남겨주세요. 저랑 같이 나가요. 너무 나오고 싶어. 정답 받는 동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레전드 무대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이승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듣고 올게요.

0: 이소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절절합니다, 그죠?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오늘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은 모창 능력자들 사이에서 진짜 가수를 찾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히든싱어였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그만! 자, 지금부터 이승환 씨와 히든싱어 두 분을

아이고 죄송해요. 끙끙거려서 죄송합니다. 히든싱어의 진행자 전현무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우리 무디의 목소리였어요. 히든싱어가 4년 만에 시즌 8, 예, 8로 돌아왔습니다. 이 첫 방송부터 저는 이제 열심히 봤는데 심수봉 선생님 출연하셨죠. 그리고 이제 유나 씨, 김장훈, 10cm 하현우 씨 등 계속 이제 원조 가수, 레전드 가수들이 출연을 했었는데 아 다들 이제 나올 때 그 얘기했어요. 특히 이제 10cm랑 하현우 씨랑 아 이건 뭐 못 맞출 수 없다. 이건 나만 부를 수 있다. 제가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너무 팩트라 가지고. 진짜 저만 부를 수 있나 봐요. 무청자가 없다니. 아 아무튼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게 제 꿈입니다. 꿈이에요. 여러분들 도움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

테이머창을 하시는 분은 몰라요. 꿀팁이 뭔지도 모르겠어. 옛날 목소리랑 지금 목소리 좀 달라가지고. 그리고 창법을 여러 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많이 변해서 그래. 옛날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오는 그 변화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아, 참 쉽지가 않네요. 원포인트 레슨 자체가 안 되네, 생각해보니까. 아, 어쩔 수 없. 목소리가 너무 유일하네. 이렇게 위로가 안 돼. 나 히든싱어 나가고 싶어요, 진짜. 자, 정답 좀 발표하겠습니다. 신미나님께서 히든싱어 얼른 테이편 보고 싶어요. 숨어있는 테이님들 나타나 주세요.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 진짜 없어. 2538번님이 정답 히든싱어. 이승환님 편도 좋았는데 김광석님 편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감동 감동. 맞아.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김광석 선배도 있고. 아, 또 기억에 남는 분들 너무 많긴 해요. 진짜 프로그램 좋아. 그 나오는 가수들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해요. 자꾸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챙겨드리겠습니다. 부러워라.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Going like
0: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얻습니다. 오연식구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4226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두촌코와 버터떡에 이어 뭐야 양쯔간루가 유행하는 거 봄? 양쯔간루는요 달콤한 망고 베이스에 꾸덕한 그릭 요거트, 상큼한 자몽 알갱이, 그리고 탱글탱글한 사고 펄이 어우러진 시원한 디저트인데요. 홍콩에서 유래한 디저트라고 해요. 요즘 먹방 너튜브들이 많이 먹던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망고를 진짜 좋아해서 제 입맛에 딱일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먹어보고 후기 남길게요. 하셨는데 오 너무 맛있겠는데? 이 망고 위에다가 요거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맛있지. 꿀 뿌려도 맛있고 망고 밥도 있잖아요. 태국가면. 아, 근데 여기 생과일, 자몽 다 올리고, 아우, 너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고펄은 야자나무에서 얻은 전분을 가공해서 만든 작은 구슬 모양의 재료라고 하는데, 그 버블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 펄이랑 비슷한 식감이라고 해요. 프랜차이즈 카페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양쯔간루 관련 신 메뉴들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슬슬 더워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또 시원하게 핫한 음식들 먹으면서 당 충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연 보내준 426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효연 디저트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표현 dessert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까요? 4353번님이 프로농구 챔프전 부산 KCC가 우승한 거 봄? 정규리그 6위로 플레이오프에도 간신히 오른 KCC가 결국 최종 승자가 됐는데요. KCC 레전드 이상민 감독이 마침내 감독 첫 우승을 달성했고요. 친형 허웅을 따라 KCC로 팀을 옮긴 허훈 선수도 생애 첫 챔피언 반지와 함께 플레이오프 MVP에 올랐습니다. KCC 선수들 축하드리고요. 역대급 명승부 펼쳐준 손호 선수들도 파이팅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예? 초반에 약간 삐끗한다고 이게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쭉 달리면 이런 결과까지 오니까. 와, KCC 선수들 멋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354번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4906번님 최애나 캐치캐치 댄스로 화제가 됐던 이준씨가 이번에는 아일릿의 It's Me를 완벽 커버했어요. 유퀴즈에 출연해서 춤을 추는 영상이 미리 공개됐는데요. 이번에도 흰색 민소매 차림으로 근육질 댄스를 보여줬더라고요. 배꼽 냄새처럼 자꾸 신경쓰이고 쳐다보게 됐는데 배꼽 냄새요. 이준씨한테 빠진 걸까요? 예, 빠지신 것 같아요. 이거 빠지면 알죠. 계속 보게 되는 거. 4906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아, 이준씨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매력 있어요. 자, 아일리스의 이침이 흐르고 있는데 이 노래 얼마 못 듣겠네요. 조금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최대 DB 4,500만원, 라디오 300만원, 전문가 무료 컨설팅까지.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9: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10: 네, 테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버스 단독 화재 사고가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부천나들목 부근이고요. 4차로와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아직 연기 나고 있어서 창문도 꼭 닫고 지나셔야겠습니다. 국회대로 신월 이전부터 밀려서 부천까지 평소보다 많이 밀리고요. 이후로도 부평 부근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려 있고, 이어지는 신월 여의지하도로도 거의 전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 부근에 사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처리가 끝났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지금은 20분 정도 걸리고 있고,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공항 쪽은 잠실에서 반포 구간이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도 광진구 부근, 또 성수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고요.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43분 정도 예상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영, 민자영. 아, 민자영 리포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아니, 저희 로즈데이라고 스태프들한테 장미꽃을
1: 네.
0: 와, 한 다발씩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1: 아,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를 드리고.
0: 아니, 어서 오세요. 아,
1: 네.
0: 아니, 왜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1: 아니, 저 사실 이렇게 좀 제가 주면서 좀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가끔 이렇게 서프라이즈 선물하는 게 또 제 낙입니다.
0: 와, 와, 이렇게 스윗할 수가 있어. 와, 로즈데이의 장미꽃 이렇게 받는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네. 오, 종이꽃은 그래도 받아보셨죠? 헉, 정말요?
0: 네. 오. 팬들이 뭐 그 공연이랑 이렇게 겹칠 때 주신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몇 없어요. 근데 진짜 없고 지인한테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1: 와, 뿌듯합니다.
0: 네, 이거 다발 이것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0: 장미꽃 받기나 하세요. 아, 주시기만 하는 것 같아 늘.
1: 아니, 저희 남편이 입력값이 딱 들어가야 충격이 나오는데 아. 아,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로즈에 대한 입력값을 못했네요.
0: 듣고 계신가요 지금? 준비해주세요. 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들 사교육비 월평균 상승률이 월세 상승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월세는 2017년 약 63만 원에서 2025년 82만 원으로 8년 사이 약 30%가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38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58% 가까이 뛰었습니다. 어. 학원비 상승 속도가 월세 상승률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거죠.
0: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이 키우는 집은 진짜 부담이 크겠어요.
1: 네. 특히 서울은 부담이 더 컸습니다. 서울의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05만 원이고요. 평균 월세는 약 121만 원입니다. 월세와 사교육비를 합치면 226만 원 정도인데요. 이 자녀 수가 늘수록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1: 심지어 일부 지방에서는 학원비가 평균 월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북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65만 원으로 평균 월세보다 18만 원 정도가 높았습니다.
0: 와,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군요.
1: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5.7%가 감소를 했고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비율도 약 24%로 1년 사이 4.4%포인트가 늘었습니다. 학생 4명 중 1명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0: 네.
1: 이에 반해서 사교육을 계속 받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더 늘어났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60만 원 선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교육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가정과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는 가정으로 나뉘고 있는 거죠.
0: 아, 이런 양극화는 좀 위험한데 그죠?
1: 네.
0: 계속되면은 교육 격차에 대한 고민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전통기름인 참기름과 들기름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K-푸드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0: 외국인들이 참기름 맛까지 알아버린 거예요?
1: 네, 특히 일본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K-기름의 인기가 늘고 있는데요. SNS에서는 한국 여행 중 꼭 들러야 할 장소로 서울 전통시장 기름집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실제 구매 인증 사진과 방문 후기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특히 한국산 참기름과 들기름이 다른 나라 제품보다 향이 고소하고 풍미가 깊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고 있어요.
0: 아, 한국산 참기름, 들기름이 다른 나라보다 이 고소하구나.
1: 그쵸.
0: 어쩐지 맛있더라.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만들어주는 이 마법의 소스이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어떻게 K-기름을 알게 됐을까요?
1: 네, 예전에 방탄소년단 정국 씨가요. SNS를 통해서 들기름 막국수에 불닭 소스와 마요네즈를 더한 불마요 들기름 막국수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들기름이 전 세계 K-팝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한국 기름집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즉석 압착 경험.

0: 때문인데요. 이 국산 참깨와 들깨를 낮은 온도에서 은은하게 볶은 뒤에 주문 즉시 기름을 쫙 짜서 병에 담아주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강하게 볶지 않아서 향도 살아있고요. 갖짜낸 고소한 풍미가 오래 유지되는 게 핵심인데요. 이런 특별한 경험 때문에 참기름과 들기름이 한국여행 기념품처럼 소비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 아, 외국인들이 맛있는 냄새에 진짜 제대로 맡았습니다. K기름 널리 널리 세계로 뻗어나가되 가격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같은 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럴 때 생각나는 디저트 뭐가 있을까요?
1: 디저트면은 아이스크림, 뭐 빙수?
0: 맞습니다. 바로 팥빙수인데요. 네. 최근 카페업계에서 1인용 컵빙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1인 가구가 804만 명을 돌파하면서 부담 없이 혼자 즐길 수 있는 소용량 디저트가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맷땡커피의 컵빙수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처음 출시됐을 때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였죠. 이 젤라또와 팥, 떡, 시리얼을 한 컵에 담은 미니 사이즈 빙수로 가격도 4,000원대라서 커피 대신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1: 네, 이게 들고 다니기도 편해서 컵빙수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컵빙수는 저가 커피 브랜드를 중심으로 판매가 됐는데요. 올해는 별다방 같은 대형 브랜드까지 합류를 하면서 여름 대표 디저트 메뉴로 자리를 잡는 분위기입니다.
1: 네.
0: 여러분도 오늘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입맛이 달아나버리셨다. 점심의 후식으로 시원한 컵빙수 하나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1: 저는 컵빙수가 왜 생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눈꺼빙수 하나 내 건데 어쨌든 저도 오늘 더우니까 빙수, 팥빙수 한잔 하겠습니다.
0: 네, 이현경님이요. 아이 참, 기름까지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이러다 비싸지겠어요. 그래도 뿌듯한 소식이네요.
1: 그러니까요. 1위 활중료가 이 참기름, 들기름까지 붙겠네요. 아주. 서보람님이 참기름 듬뿍 넣고 김밥 먹고 싶다. 들기름 듬뿍 넣고 막국수 비벼 먹고 싶다.
0: 5849번님은 음식 중 제일 긴 음식은 참기름. 그 다음 긴 음식은 들기름. 그럼 그 다음 긴 음식은 김.
1: 5849 아재. 웃기다 근데. 깨알리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밥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버벌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었나? 피처링 뎁과 빈지노가 함께했습니다. 민영 리포터님 다시 한번 장미 너무 감사드려요.
0: 감사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1: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빤바란 퀴즈. 바나나라 반반.
0: 목 빠지게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 도전을 하셔야죠. 자기소개와 함께 도전해주세요.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립니다. 초코우유 준비했어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퀴즈 문제 어렵습니다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발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밥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아, 네, 저는 전남 여수에 사는 직장인 박현미라고 합니다.
0: 네, 현미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보내주신 사연부터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여수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카풀을 하면서 출근 시간에 굿모닝 FM을 함께했던 팀장님이 올해 지점장님으로 승진을 하시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휴가 내고 목포에 지점장님을 찾아뵈러 가는데요. 반반 퀴즈 성공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오,
2: 네.
0: 카풀을 2년 동안 하셨는데.
2: 네.
0: 오,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불편해지거나 엄청 친해지거나.
2: 아, 그래서 저희는 한 달은 지점장님 한 달은 제차해가지고 이게 격월로 다녔습니다.
0: 어휴, 두 분이서 엄청 현명하게 밸런스 잘 맞춰서 카풀을 하셨네요.
2: 아, 네.
0: 팀장님이 이제 승진을 해서 다른 지역을 가셔서 기쁘시겠지만 네. 조금 서운하겠네요.
2: 많이 서운한데 이제 가끔씩 연락하시면서 이제 헤이 반반 퀴즈 잘 풀고 있냐고 항상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0: 아, 네. 오늘 진짜.
2: 네.
0: 성공하셔가지고 저 성공했어요 혹은 만점 됐어요 뭐 이렇게 하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네.
2: 네, 치킨 쿠폰도 드리고 싶어요.
0: 어떻게 팀장님하고 이제 같이 좀 푸시면서
2: 네
0: 둘 다 이렇게 정답 외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2: 보통은 제가 이제 소리 내가지고 퀴즈를 풀었는데
0: 예.
2: 이제 옆에서 이제 점장님 항상 뭐 그냥 격려를 해주시고.
0: 아, 진짜.
2: 근데 또 제가 모르는 문제는 점장님께서 또 맞추셔가지고 거의 한 다섯 개 이상은 항상 성공했던 것 같아요.
0: 나이스 나이스.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 오늘도 뭐 기대해도 되겠네요.
2: 아, 근데 혼자 알아서 조금 떨리네요.
0: 오늘 그래서 이제 지점장님 팀장님 만나러 목포까지 가는데

0: 가서는 네. 만나시고 뭐 하실 계획이에요?
1: 일단 이거는 온전히 저희 지점장님 뵈러 가는 거라서 일단 지점에도 찾아뵙고 또 저녁에도 지점장님이랑 밥 먹고 일단 그 계획밖에 없습니다.
0: 세상에. 네. 너무 기쁠 것 같아. 날 위해서 이렇게 네. 찾아오는 아 동료가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8517번님이 오 저도 여수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성공 기원합니다. 아자아자.
1: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또 응원 주셨는데 자 반만 맞히면 되는 반만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때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1: 너무 떨려요.
0: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들어가요.
1: 네.
0: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나누기를 하자 45 나누기 5는
1: 9.
0: 정답. 싸움에서 이긴 기세를 타고 계속해서 몰아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승승
1: 장구.
0: 정답. 내 품에 숨어 아하 그녀는 모르게 입밤을 숨겨 아하 비밀은 짜릿해.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가수는
1: 아이비.
0: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빈수레가
1: 요란하다.
0: 정답. 도사란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을 접어 달리며. 이 대사가 나온 강동원 주연의 영화 제목은
1: 전우치.
0: 정답. 눈썹을 영어로 하면
1: 아이브로우.
0: 정답. 옛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과 예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 중 옳은 표현은
1: 예.
0: 정답. 영화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 복수는 나의 것을 연출한 감독은
1: 박찬욱.
0: 정답. 지중해 최대 섬인 시칠리아가 있는 나라는 하나 둘
1: 모르겠어요.
0: 셋. 너무 아까워. 이탈리아였어. 이탈리아. 최근 중동지역 긴장으로 공급불안 우려가 커진 플라스틱 비닐 등을 만드는 석유화학 원료는
1: 나프타.
0: 정답. 어떡해. 만점 나올 뻔했는데. 너무 잘했다 근데. 와 무려 9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기본문제 기본 선물에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획득하셨습니다. 와 너무 아까워. 이탈리아만 맞았으면 만점인데. 너무 잘 푸시네요 문제를.
1: 만족합니다.
0: 너무 잘 푸셔. 훈련이 됐다는 게 느껴져. 이선주님이 떠난 상사를 만나러 가다니 정말 대단해요. 성공도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1: 감사합니다.
0: 축하해 주셨는데 포함해서 9분께 초코우유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현민이.
1: 네.
0: 너무 잘 푸시는데 진짜.
1: 너무 떨려가지고 머리가 깜깜해졌어요.
0: 그럼에도 9문제. 거의 만점입니다 진짜.
1: 자 만족합니다.
0: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1: 네. 끝으로 지점장님께 항상 그러시듯이 지금도 아마 라디오 듣고 계실 텐데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말씀드리지만 제 2의 엄마인 저희 박도아 지점장님 항상 사랑하고 또 저희 태진님 즐거운 출근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합니다.
0: 진짜 너무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졌고 네. 앞으로도 그러면 현미님하고 우리 박도아 지점장님하고 듣고 있다 네. 생각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목포 잘 다녀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려요. 안녕.
1: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0: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발한 퀴즈에 나왔던 나프타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려요. 플라스틱이나 타이어의 원료로 잘 알려진 나프타는요, 우리 일상에서 즐기는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프타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합성 수지가 이것 특유의 쫄깃쫄깃한 탄성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해요. 식사 후 입가심 할 때나 운종 중 졸음을 쫓기 위해서 씹는 기호식품,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답 보내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거 딱지처럼 붙어있을 겁니다. 코딱지 아닙니다. 아이, 코딱지 아니에요. 예, 씹던 이거라는 예 캐릭터도 있었죠. 자, 한 글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릴 거예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아이유, 네모의 꿈! 요걸 이제 딱 옆으로 옮기면 돼요. 듣고 3부에서 만나요.

0: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기가 센 사람일까? 어느 작가가 토론을 해봤는데 초반엔 주장이 강한 사람,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말을 크게 많이 하는 사람이 꼽혔다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가 최고 센 끝판왕은 또 다른 두 유형이었답니다. 불편과 불안을 참 잘 견디는 사람, 그리고 타인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늘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사람. 살아보니 인내력합과 돌부처 스타일, 이 둘이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을 다 이기더라. 맞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0: FM for you.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짧은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더불어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나프타와 관련 있는 기호식품 정답은 바로 껌이었습니다. 이건 껌이죠. 6694번님이 정답 껌. 학창시절에 복도에 붙어있는 껌때는 청소 엄청 했죠? 엄청 했지. 그 왁스 이렇게 바르는 주걱 비슷하게 생긴 그

0: 있죠, 여기. 네, 칙칙칙 긁는 걸로. 3945번님이 정답 껌. 제가 껌 씹으면 6살 아들이 자기도 달라 그래서 몰래 씹어요. 소심하게 질겅질겅. 아, 아이들이 달콤한 거. 그러니까 단맛만 좀 보고 뱉을 텐데. 아니면 그 씹는 거 자체를 좋아하나? 그럼 턱 근육 그 나중에 보톡스 맞아. 미안합니다. T 여기까지.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챙겨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급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아침 식사 걸으세요? 근데 이분은 걸으면 안 돼요.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네. 누구예요? 누구세요?
1: 지금 라디오라 안 보실 텐데.
0: 예, 누구신데 네. 여기 와 계시죠?
1: 네, 머리를 좀 볶아봤어요. 35년 인생 처음으로. 야,
0: 25년 네. 인생 같아요.
1: 감사합니다. 예, 이게 다 그래서 출근을 했더니 우리 작가 중에 한 분이 아나운서님 오늘 머리가 되게 부수수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0: 누구야?
1: 예, 네, 그래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파마를 했는데 예. 부수수로 퉁 쳐졌습니다.
0: 누가 봐도 이건 파마하고 염색한 건데
1: 누굴까? 셋 중에
0: 이게 바로 네네. 우리 그 스태프들 안에서 네. 남녀 차별이라는 거예요.
1: 아, 얼마나 저에게 관심이 없으면
0: 본인들은 머리 조금 잘라도 뭐가 네. 달라졌게 이러면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게 뭐라더니 완전히 바뀐 이 머리를 부수수하다.
1: 나 서운하다.
0: 잘 어울려요. 근데 잘 어울려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어려 보이려고.
0: 마음에 들어요?
1: 그 최우식 씨 검색해 보면 예. 그 약간 부수수한 머리 있어요.
0: 아, 최우식 씨 머리였어요?
1: 아,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예. 네, 그냥 추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빨리 검색하지 마세요. 빨리. 자, 시작. 자, 오늘 이제 복습하는 날입니다.
0: 최우식 씨
1: 잘 기억하고 계신지.
0: 조금도 몰랐어.
1: 최우식 씨.
0: 알겠습니다.
1: 네, 추구미. 자, 검사 한번 해볼게요. 자, 퀴즈 내드릴 테니까 가볍게 풀어보면서 함께 해주세요.
0: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샵 8000번 짧은 걸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마치시면 특급 칭찬 드립니다.
1: 네.
0: 자,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
1: 네, 1번. 예부터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2번. 옛부터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0: 일단은 반반퀴에서는 맞히셨어요.
1: 이야.
0: 아, 맞히셨어.
1: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0: 이거
1: 잘하셨네요.
0: 어려워요.
1: 왜냐면 평소에 이 쓰는 게 그 저희 이제 큰 누나도 틀린 답을 평소에 써왔다고.
0: 아,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1: 얘기하시더라고.
0: 근데 알면은 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정답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언어유희는 모범생들이 많아요.
1: 그럼요.
0: 우등생들이 많아.
1: 미니와 문자 한번 반응 한번 봐주세요, 테디.
0: 미니는
1: 네
0: 100% 정답이에요.
1: 오,
0: 와, 여러분.
1: 네.
0: 일부러 오답 보내는 분
1: 안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0: 아니 없어요. 그것도 없고.
1: 없어요? 오.
0: 문자도
1: 네.
0: 100% 정답입니다.
1: 아, 좋아요.
0: 와, 너무 사랑스럽다.
1: 오늘 좋습니다.
0: 정답 발표하시죠.
1: 자, 정답은 1번 예부터가 맞습니다. 아주 먼 과거를 뜻하는 명사 예. 이 뒤에다가 조사나 전미사가 붙어서 예부터라고 쓰는 거고요. 옛 있잖아요. 이거는 지나간 때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입니다.
0: 예.
1: 이 관형사는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 등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옛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0: 옛
1: 거예요.
0: 옛 사랑.
1: 그렇죠. 명사가 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네.
0: 다 맞히셨어요. 특급 칭찬 드립니다.
1: 아,
0: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1: 네. 자, 수험생 휘준은 삼수 끝에 서울대 입학이라는 1번 결실을 맺었다. 2번 결실을 거뒀다.
0: 아,
1: 이야.
0: 이것도 어려워.
1: 이거는 테디가 정말 깜짝 놀란.
0: 예.
1: 예. 어려워가지고.
0: 어려웠어요.
1: 예. 이거는 이번 주 좀 그랬나 봐. 오답을 많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0: 그렇죠.
1: 그런 용어들이었어요.
0: 진짜 이거는 유의를 해야 되는 단어들인데.
1: 그렇습니다. 맺었다와 거뒀다.
0: 예.
1: 보내주세요.
0: 지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6726번님, 4579-0714, 1776. 다 정답.
1: 감사합니다.
0: 이야.
1: 오늘 정답률이 높네요.
0: 오늘은
1: 편안하네요.
0: 결실이 좋은데.
1: 파마라고 왔더니.
0: 아, 그 펌하고 상관없어.
2: 아, 최우식인지 몰랐어 진짜.
1: 아니 그 좀 위험한 말이야.
0: 미니도 미니도 장진이, 이소정, 네. 이미경, 이성렬 다 정답. 네. 발표해 주시.

0: 주십시오. 자, 정답은 2번 결실을 거두다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결실이라는 말이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여름이라는 뜻입니다. 예. 단어 자체에 이미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역전합 같은 거예요.
1: 그렇지.
0: 네,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 뒤에 맷다를 또 붙이면 의미가 중복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이것도 쓴다 해서 제가 분노했죠.
0: 그렇습니다.
1: 이건 자주 쓰니까 많이 쓰니까 이것도 허용했다라고 해서 분노했죠.
0: 하지만 결실을 거두다.
1: 국립 국어원 직원들 진짜
0: 좋아하죠.
1: 한번 오세요.
0: 네, 너무 좋아.
1: 아니, 저도 사랑하는데 고생 많으신데
0: 한번 오시면
1: 한번 나와주세요.
0: 진짜 밥 사드릴게요.
1: 마지막 문제 가시죠.
0: 네. 자, 생선 가게 주인 호경은 휘냥이에게 가게를 맡기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생선이 싹 다 털려있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번 내가 자충수를 뒀구나. 2번 내가 좌충수를 뒀구나.
1: 아,
0: 자와 좌.
1: 자충수일까요? 좌충수일까요? 이것도 전 잘못 쓰고 있었어. 네, 잘못 쓰고 있었는데
0: 이번 주가 정말 유의할 게 많은데
1: 저는 100% 유의를 해야 되는.
0: 네. 예, 근데 정답률이 좋네요 이번에.
1: 정답률이 좋아요.
0: 그러니까요.
1: 어려울수록 왜 이래요.
0: 어려울수록 좋네.
1: 정말 계속 정답을 보내주십니다. 김현순, 범진호,
0: 네.
1: 아, 임성자,
0: 네.
1: 아, 전보현. 다 정답이에요.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자, 정답은 1번 자충수가 맞습니다. 스스로 한 행동이 결국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1: 아.
0: 바둑 용어 정말 많이 쓰는데 이 중에 하나예요. 자신이 놓은 돌로 인해서 자기의 수가 막히고 오히려 상대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수를 뜻합니다. 아하. 오늘 좋다.
1: 최우식이라고 얘기한 게 자충수였지.
0: 그 마오 맞아요.
1: 자충수.
0: 자충수 이럴 때 이제
1: 올드보이 최민식이라고 했으면 또 괜찮았는데.
0: 네? 만두 먹으러 가야겠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아, 푸들 같아. 푸들.
0: 푸들 푸들.
1: 약간 푸들 같아.
0: 부수수하진 않죠?
1: 코카에서 푸들로 잠깐 변했어요.
0: 네.
1: 푸들한. 푸들 같은 희준 아나운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코르티스 레드 레드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승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BC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SSG 최정, 한화 류현진, 삼성 최영우 선수 등 부록을 넘긴 40대 형님들이 다시 한번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아, 멋져. 전성기가 오는 것 같아요. 생생한 프로야구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포스코 ENC, 음식물 처리기 휴렉, 쉐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정식품,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빙그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8시 15분 41초 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서울의 기온이 벌써 20도까지 올라 있고요. 오늘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31도까지 오르겠고 오늘 같은 날씨는 주말 지나 월요일까지는 계속되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맑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높음,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양주, 수원, 아산도 31도, 전주는 30도, 대구 27도, 강릉 20도가 예상됐는데요. 영남 지역도 기온이 계속 올라서 일요일에는 대구의 기온도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전국에 비 예보가 있고요. 이후로는 때일은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지만 대신 습도가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승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더운 날씨가 이제 이어질 텐데.
1: 그러니까 오늘 내일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 아, 주말까지.
0: 더위는 괜찮아요?
1: 안 괜찮죠.
0: 아니 괜찮죠.
1: 안 괜찮습니다. 너무 전 벌써부터 너무 더워요. 어제도 너무 덥고 오늘도 맞아. 너무 덥고.
0: 이런 낮에 어디 외출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더울 때 팥빙수 얘기했었는데. 팥빙수. 시원한 거 뭐.
1: 아 근데 저는 또 차가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0: 양승 기자님은. 일단 음식 먹을 땐 저랑 하나도 안 맞아요.
1: 아니, 제가 맞추겠습니다.
0: 아니요. 밥 한번 사드려야 되는데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1: 지금 1년이 됐는데 사주겠다고 말만 하고.
0: 왜냐면 김기찬 기자는 아무거나 사줘도 잘 먹거든. 근데 양승 기자 뭐 사주겠어요.
1: 커피 한잔 하시죠.
0: 아 좋습니다. 네, 차라도 제가 어떻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뉴스 갑니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D-7. 두 번째 키워드는 베이징으로 간 트럼프. 마지막 키워드 국민 배당금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D-7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이 파업 개시 시점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1: 네, 삼성전자 노조 당초 이달 21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주일 남은 상황이죠. 자, 어제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와 추가 대화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는데요.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앞서 삼성전자 노사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1: 그렇습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서 노사가 협상장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12일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새벽 3시까지 무려 17시간에 걸쳐 노사가 2026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사후 조정회의를 했는데요. 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회사가 거둔 초과 이익에 대한 성과급을 얼마나 지급할 건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되자 노조가 사측과 추가 대화 없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거죠.
0: 끝끝내 노사가 뜻을 모으지 못하고 네. 예고된 18일간의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엄청날 것 같은데.
1: 네, 반도체 생산 라인은 공정 특성상 1년 365일 24시간 24시간 돌아가는데 노조가 파업 에 돌입한다면 가동을 멈추게 되겠죠. 네. 삼성전자 노조는 전체 직원 13만 명 가운데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해서 경기도 기흥과 화성 등 5개 반도체 라인을 멈추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8일 파업 동안 30조 원에 달하는 피해가 생길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0: 더 나쁜 시나리오도 예고가 됐어요.
1: 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삼성전자 노조가 정말 18일 동안 파업을 하면 최대 43조 원의 영업 이익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객사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주요 고객인 애플과 HP 실무자들은 삼성전자에 연락해서 파업이 현실화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문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객들이 대만이나 중국 등 다른 업체로 떠나갈 수 있다는 그래서 경쟁 국가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0: 그래서 긴급 조정권 이야기가 나왔죠.
1: 다시 시작할 수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노위가 조정, 중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0: 다만 정부는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노사가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긴급 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를 보면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때 그리고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 또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 이렇게 네 차례뿐입니다.
0: 예. 뭐 어떻게 보면 아직 일주일 남아 있잖아요.
1: 남아 있죠.
0: 예. 노사 간 합의점 찾았으면 좋겠고.
1: 네.
0: 찾지 못하면 진짜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1: 그럴 수밖에 없겠죠.
0: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베이징으로 간 트럼프입니다.
0: 미국 정상이 중국으로 갔죠?
1: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8시쯤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1이 착륙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렇게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 시작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0: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였던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게 마지막이었고요. 이번에 다시 찾은 거죠.
1: 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오늘입니다.
0: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두 정상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두 사람 모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부산에서 정상회담 진행했었죠.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정상회담은 6개월여 만입니다.
1: 예, 두 사람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시진핑과 트럼프 두 사람은 오늘 회담에서 무역, 관세 문제를 비롯해 최근 이란, 중동 문제 등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현안을 논의할 텐데요. 그렇다 보니 그 논의 결과에 당연히 국제사회가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지켜봐야겠고요. 회담 마치고 저녁엔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고 방중 마지막 날인 내일도 두 사람은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추가 회담 이어갈 거라고 하네요.
1: 예, 9년 만에 중국 방문 어떤 장면들이 연출될지 궁금합니다. 네. 또 6개월 만에 만난 두 정상이 어떤 결실을 만들지도 지금 상황이 또
0: 그러니까요.
1: 긴박하니까.
0: 네, 굉장히 예. 관심이 되죠.
1: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0: 네.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국민 배당금입니다.
1: 국민 배당금.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을 했는데 논란이 이어졌죠.
0: 네, 시계를 조금만 돌려볼까요?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미스 워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를 만났습니다.
1: 예.
0: 당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만남에서 AI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AI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1: AI 산업이 성장해서 얻어진 과실을 네. 사회에 환원하자라는 생각인 건데 네. 최근 김 실장이 좀 더 구체적인 주장을 했어요.
0: 네,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썼습니다. 인공지능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니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AI 시대엔 한 번 구축된 인프라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만큼 AI 관련 산업의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세금이 더 거치면 계획 없이 써버리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자는 국민 배당금제를 제안한 겁니다.
1: 네, 근데 이 주장이 이제 제안에 파장이 컸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주장을 두고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거라면서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야권에선 김 실장의 경질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 예, 미국 블룸버그도 김 실장의 주장을 다뤘죠?
0: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스피 8000포인트를 앞두고 나온 김 실장의 이 주장이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청와대가 AI 슈퍼사이클로 수혜를 입은 반도체 기업에 이익 분배에 대한 압력을 준 걸로 해석됐던 거였죠.
1: 예, 파장이 이제 계속 커지니까 청와대에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0: 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 실장의 주장을 두고 기업의 이익을 뺏지 말아야 한다고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는요.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김 실장의 제안은 초과 세수. 그러니까 더 거친 세금을 활용하자는 취지란 설명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기업의 이익 증대가 민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네.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기업이라고 부르는 건 그래서만은 아니겠죠. 오늘의 핵심 한 줄. 오늘에 이르기까지입니다.
1: 네. 저도 주주인데.
0: 아유, 10명 중 1명이시군요.
1: 예, 예. 생각이 많으시네요.
0: 관심이 많으실 것 같네요.
1: 예. 영준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주말 잘 보내세요.
1: 슈프림 팀 영준 그땐 들으시고요.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로 돌아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7초 8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갑자기 돌발 상황이 좀 많이 생긴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잠원 부근 4차로에 사고 나면서 한남에서 진입하는 차들부터 꽉 막힙니다. 이후로도 반포까지 지체고요. 또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까지.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부천 부근 4차로에도 버스가 사고로 계속 서 있는데요. 신월 이전부터 부천 쪽으로 정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도 신월 일대가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한강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생겼습니다. 동호대교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용산구 통과하는데 시속 10km대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이전으로도 광진구 일대가 좀 많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올림픽대교에서 영동대교, 또 한남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인데 강변북로보다는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희로애락을 선물하는 세상 짜릿한 우리 팀의 경기. 하지만 속은 뒤집어지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무탈함을 선사하는

0: 우리팀. 하지만 큰 재미도 큰 설렘도 조금은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김나진 캐스터입니다.
1: 아, 이거 선택하기 어렵네. 2026 굿모닝 베이스볼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거 완전 밸런스 게임이네 진짜.
0: 쉽지 않죠.
1: 네.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하는데 9회까지 힘들게 하지만 네. 결국 이기는 쪽이겠지. 결국 이겨야겠지.
0: 그렇죠. 마지막에 지면 또.
1: 지면은 이거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겨요. 이기는데 자꾸 이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팀과
0: 예.
1: 1회부터 그냥 빡 큰 점수로 이기는 편안해. 그냥. 네. 아 오늘 이겼다.
0: 그러니까요.
1: 하는 팀.
0: 큰 변화 없어. 반전 없고.
1: 내 네. 팀이 어떤 팀이었으면 좋겠어요. 야. 어떤 경기가 더 재밌어요?
0: 저는 이제 그 재미 면으로는 당연히 이제 엎치락 뒤치락이고 시간도 빨리 가는데 일단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캐스터로서는 그냥 정해진 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1: 그렇지.
0: 제발 좀.
1: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0: 예. 아 그런 건 너무 힘들어요.
1: 그렇네. 네. 진행하기는 더 힘들겠네.
0: 진행하기도 힘들고. 예. 네. 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1: 그렇네, 그렇네.
0: 제가 드린 말씀이 자꾸 틀리고.
1: 아.
0: 오늘은 뭐 테디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관중들 난리 날 겁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 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1: 아.
0: 네. 오늘 이길 겁니다 했는데
1: 아, 그거 어려워.
0: 큰 점차로 막 그 에이스 투수가 두드려 맞아요. 이러면 네. 또 그렇잖아요, 또.
1: 야구는 특히나 더 예측할 네. 수가 없어. 예측할 수가 없어.
0: 네. 그리고 이제 KTX 열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때 끝나야 됩니다.
1: 그게 제일 걸리네, 보니까. 그게 제일 걸리네.
0: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
1: 아, 그게
0: 되니까.
1: 정해진 대로의 제일 큰 부분이네요. 예. 네.
0: 그렇죠.
1: 아,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
0: 예.
1: 그 미리 사실 딱 흐름을 보면 아 마지막 엔딩은 이렇게 해야겠다. 또 엔딩 요정이시니까 멘트 미리 생각을 해두실 것 같아요.
0: 중간 한 6-7회 되면,
1: 7회 되면.
0: 네, 생각을 많이 해놓고 예전에 적어놨던 메모장도 한번 이제 다시 켜가지고 중간 이닝 중간에 한번 이렇게 켜보고
1: 뭐 또, 인용 글들 좀 뽑아오는 어디 그런 게 있나요?
0: 아 제가 이제 메모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떠오르는 글들을 많이 써오는 걸 그걸 이제 소환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록지에 써놓기도 합니다. 떠오르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떠오를 때도 많죠.
1: 그치. 네.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네. 역전하면 이제 와. 라이브로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와.
0: 아 그러니까 뭐 테디도 공연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런 뭐 좀 갑작스러운 상황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도 이제 많이 겪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도 한번 겪었는데 그 삼성 경기였어요. 근데 2점 차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디아지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치네요.
1: 아야.
0: 끝내기로 그냥 경기가 끝나버렸어. 분위기는 막 그렇진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끝날 거라고. 근데 이제 뭐 멘트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전혀 못 하다 보니까, 그 갑자기 제가 탈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1: 어떻게
0: 끝내기! 뭐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어떡하지? 뭔가 좀 극적인 것도 좀 효과를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달라야 될 것 같고 끝내기! 아니 진짜 이렇게
1: 아 의욕과 해야 되는 게 막 섞이면서
0: 섞이면서
1: 와
0: 이게 저도 모르게
1: 그렇게 된다
0: 타령이 나오더라고요.
1: 아 심지어 저도 이틀 전에
0: 이틀 전에
1: 예 감정이 너무 들어가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가사가 살짝 섞였어. 1절 가사를 제가 부르게 되면서 살짝 개사를 했습니다.
0: 좋아하긴 좋을 것 같은데.
1: 아니 저 이거 어려운 건데 어쨌든 네. 이게 또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0: 예.
1: 말이 되게끔 개사를 했어.
0: 오~
1: 그래서 난 잘 끝났다 하고 생각했는데
0: 네.
1: 아 뒤에 스크린에 가사가 나오고 있었던.
0: 이야.
1: 틀린 걸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은 저희 개사를 보면서
0: 아 그래도 팬들은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1: 뭐 다행히 뭐 그냥 넘겼죠.
0: 아 어쨌든 이게 베테랑
1: 쉽지 않습니다.
0: 예 맞아요.
1: 쉽지 않아요.
0: 예, 어떻게든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1: 아, 맞아.
0: 예 똑같은 건 싫어.
1: 매끄럽게
0: 예.
1: 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베이스볼도 매끄럽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속 주간 MVP 뽑아주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화려했던 선수의 이름 그리고 이유 함께 문자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사연이 소개되시면요. 야구 볼 때 먹으면 더 맛있죠. 홈런 고자
0: 바로 뛰겠습니다.
1: 와. 자, 한 주간 KBO 프로야구 이슈 하나씩 짚어볼까요?
0: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롤러코스터 야구.
1: 롤러코스터 야구.
0: 예, 말 그대로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팀이 있어요.
1: 예.
0: 예, 롤러코스터도 이런 낙차는 제가 진짜 처음 경험하는 것 같은데.
1: 정말.
0: 예, 오르락.

0: 내리락을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큰 편차로 반복을 하고 있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인데요.
1: 예. 예.
0: 삼성 팬들이 이렇다 보니까 막 1등까지 올라갔다가 막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요.
1: 아.
0: 그래서 짜릿함도 느끼시지만 예. 두려움도 동시에 느끼고 계세요.
1: 예. 이러면은 이겨도 마냥 기뻐할 수 없고 예. 저도 마냥 실망할 수 없어.
0: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기고 있다가 이제 두려움도 안 느껴질. 설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기시감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시즌 전부터 삼성이 강력한 정말 상위권 후보로 예측이 됐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4월 초에 보란 듯이 7연승을 돌렸어요. 그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이제 7연승이었거든요.
1: 예.
0: 1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난리가 난 거죠. 드디어 올해다. 왔다. 이러면서 했는데 7연승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7연패로 갑니다.
1: 어이구야.
0: 삼성 팬들이 이제 이건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싫어야? 이러면서 이제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 화요일까지 또 거짓말같이 8연승을 했어요. 근데 어제
1: 졌죠, 어제.
0: 네, 맞아요. 네, 어제 이제 LG한테 지면서 이제 8연승이 끊겼는데 그래서 이제 8연승을 언제 했나 이제 돌이켜 볼 거 아니에요. 예. 쭉쭉쭉쭉 돌이켜 봤더니 2014년까지 갑니다. 근데 삼성에게는 2014년이 정말 뜻깊은 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한국 시리즈 모두 우승하는 걸 이제 통합 우승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전무후무한 통합 4연패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불멸의 기록이 아닐까. 앞으로도 깨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시에 8연승 이상하면서 11연승하면서 이 4연패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연승 뒤에 7연패 했을 때만 해도 이제 삼성 팬들이 이게 올 게 왔구나 이러면서 이제 두려움을 느꼈었는데 다시 8연승을 하니까 설렐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0: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뭐 설렘과 짜릿함과 두려움을 같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 7연패 당시에 그 LG한테 경기 지고 나서 7연패가 다시 시작됐거든요. 어제도 LG한테 졌잖아. 그래서 이제 약간의 두려움을 다시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러면서
1: 아이고.
0: 근데 그때랑은 좀 또 달라요. 부상 선수들도 많이 좀 돌아왔고 이러면서 삼성이 이제 제대로 달리고 제대로 포효를 시작한 거 아니냐. 야 이제는 진짜 1위 잡으러 다시 한번 가자.
1: 그렇지.
0: 이러면서 포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번 시즌 개막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7연승, 7연패, 8연승. 와 진짜 삼성 팬들은 짜릿하겠네요.
0: 그렇죠.
1: 짜릿하겠어.
0: 짜릿함만 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1: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형님들의 전성시대.
1: 40대 화이팅.
0: 예. 저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예. 테디도 그런 느낌이 이제 혹시 있으셨나 해서.
1: 어떤가요?
0: 그러니까 뭘 잘하면 저보다 좀 어려요. 근데 다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
1: 그렇지.
0: 다 맞는 거죠?
1: 무조건이죠.
0: 아 그런 거죠?
1: 네. 잘 나가면 형이고 네. 누나고.
0: 그래 저도 테디 늘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1: 아니 왜 그래요?
0: 노래 잘하니까. 뭘 잘하니까.
1: 노래에 있어서는 뭐 제가 큰 형이 되드릴 수 있죠. 예.
0: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진짜
1: 감사합니다.
0: 정말 최고로 잘하니까. 그래서 그 지난주에는 이제 오래된 야구장 잠실 야구장하고 올해 이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좀 오래된 분들 형님들 뭐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레전드 형님들 KBO 리그의 역사를 새로 쓰는 형님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0: 먼저 SSG의 최정 선수 우리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그 통산 홈런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홈런 칠 때마다 그냥 역사가 바뀌고 있다라고 그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난 화요일에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1: 예.
0: 저는 이제 통산 홈런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21시즌 연속 그러니까 매년 한 번도 빠짐없어요. 데뷔한 해만 이제 두 자릿수 홈런을 못 쳤고 그 다음 해부터 21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 10개 이상의 홈런을 친 거예요. KBO 리그 최초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
1: 21시즌?
0: 네. 거의 이게 뭐 그 정말 제가 테디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 정도잖아요. 그렇게 꾸준하게.
1: 그러니까요.
0: 이게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
1: 진짜 최고죠.
0: 네.
1: 최고지.
0: 그러니까 뭐 통산 가장 많이 치면서 홈런 기록도 갈아치우고 있는 형님입니다. 형님, 최정 형님.
1: 컨디션 관리 포함 대단한 선수예요.
0: 그렇죠.
1: 대단한 선수.
0: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현진이 형님. 아. 류현진 형님.
1: 어, 막내 얼마 전까지 막내였는데.
0: 그

0: 그때가 이제 2006년에 데뷔를 한 예. 거죠. 막내. 예. 그때부터 이제 그냥 몬스터였어요. 처음부터.
1: 그렇지. 괴물이었죠.
0: 예. 네, 모든 사상 최초를 달고 다녔습니다. 신인왕 뭐 MVP를 사상 최초로 신인 선수가 달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한 이후에 메이저리그에서도 78승을 거뒀어요.
1: 와.
0: 자책점도 3.27. 메이저리그니까. 그리고 제가 메이저리그 그 올스타전 선발이 류현진 선수일 때 현장 중계 갔었는데 그때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1등을 해서 대단한 선수죠.
1: 대단한 선수예요. 아, 와, 레전드죠. 레전드.
0: 차오르는 선수예요. 가슴이.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리그 통산 121승째 거두면서 한미 통산 199승 거뒀습니다.
1: 와우.
0: 이번 일요일 이제 과연 200승을 거둘지. 요거 이제 관심사. 역시 형님이고요. 현진이 형님. 그리고 마지막 형님은 이제 아까 40대의 희망이라고 하셨지만 무려 만 42살의 형님.
1: 예.
0: 삼성의 이제 최영우 선수.
1: 아, 네. 내 친구.
0: 친구.
1: 아, 그냥 동갑이라서.
0: 아, 동갑이에요. 리그 최초의 4,500루타. 그러니까 루타는 이제 안타 치면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치면 4개의 루타. 얼마나 베이스를 많이 가져갔나 요건데.
1: 예.
0: 아, 리그 최초의 4,500루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최다 안타, 최다 타점, 최다 2루타, 최고령 출전 등등등등등 다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40대의 희망. 모두 부록을 넘긴 최고의 형님들입니다.
1: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0: 그렇죠?
1: 운동 선수들의 연령도 좀 올라야 돼.
0: 그러네요.
1: 예. 예전처럼 은퇴 꼭 그렇게 40대에 예. 다 준비하고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 그러면 이제 지천명 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50 찍어야죠. 아, 반은 뛰어야지. 반은. 인생의 반은.
0: 아, 맞네. 100세 시대니까.
1: 그러니까요.
0: 아우,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반은 뛰어야지.
0: 형님들.
1: 우리 형님들 계속 뛰어주십시오. 관리 잘해주세요. 정희 형, 현진이 형, 형우
0: 예.
1: 형.
0: 테디 형도. 예.
1: 나진 형도
0: 아, 예. 예.
1: 모두 파이팅입니다.
0: 파이팅.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마지막 키워드는 누구냐? 넌.
1: 예. 갑자기요? 뭐야?
0: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KBO 리그에는 전통적인 팀의 색깔이 있어요.
1: 예.
0: 뭐 이게 유니폼 색깔도 있지만 팀 색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산 하면 이제 뭐 베어스, 곰의 뚝심. 아, 포기하지 않아요. 허슬 플레이, 허슬 두 뭐 이렇게 불립니다. 뭐 LG는 뭐 90년대 신바람이 지금도 이어지고 SSG는 뭐 SK 시절부터 이제 홈런 공장이다.
1: 아, 그치, 그치.
0: 뭐 이런 얘기 많이 쓰고 뭐 KT는 뭐 최근에 이제 마법 그대로 예, 마법의 팀 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그럼 이 팀 한번 어떤 팀일지. 작년 마운드 1위였는데요. 올해는 마운드 최하위. 아, 반대로 타격은 작년에 별로 뛰어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단연 1등.
1: 오.
0: 올해 득점은 1위예요.
1: 예?
0: 최고죠. 근데 실점도 1위.
1: 아. 뭐든 1위네.
0: 작년 최소 실책.
1: 네.
0: 올해 최다 실책 2위. 과연 어느 팀일까? 바로 한화 이글스입니다.
1: 아, 예진 작가 어떻게 해요?
0: 작년의 모습하고 올해 전혀 달라진 모습이에요.
1: 예.
0: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전통적인 하나의 팀 컬러를 보면 지금이 맞긴 해요.
1: 예?
0: 예? 하나의 별명이 있거든요. 근데 모기업이 이제 그 한 가을쯤 되면 저쪽 여의도 쪽 바라보면 폭죽 많이 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1: 화약을 그냥
0: 불꽃.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으로 요즘 그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모기업하고 맞물리면서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다.
1: 아,
0: 워낙 이제 타석의 폭발이 한 번 막 터지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폭발하는 타선이어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작년에 워낙 압도적인 투수력이 있어서
1: 그렇죠.
0: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갔기 때문에
1: 예.
0: 이제 누구냐 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올해는 투수가 다 무너지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수가 무너진다? 이거 뭐야? 경기 시간이 길어진다?
1: KTX도 놓친다?
0: 아,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하나 팬들도 그렇고 저도 하나 경기는 각오하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적당히 중간에 어디 뭐 화장실도 다녀오고 친구 잠깐 만나고 와도 하고 있겠구나.
1: 그렇지. 5시간 넘긴다.
0: 지난 주말 3연전 첫 번째 경기 5시간 5분 했습니다.
1: 넘겼어요 진짜? 와.
0: 그래서 저는 그 백상대상 보고 싶어서 문가영 배우님 수상 소감 들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구 보느라 못 봤어요.
1: 예. 아쉽다.
0: 예, 어찌됐든 다 끝나고 나서 겨우 봤는데 그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한화에게 작년이 니네가 이상했던 팀이야. 니네가 이상했던 시즌이야 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야 올해 원래 팀 색깔로 돌아온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또 득점

0: 일이지만 자책감도 안 좋은 것으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팬들이 아 이거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어 이거 좀 약간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이제 뭐 부상 외국인 선수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막 정말 새로운 신인들이 활약을 해주고 조금씩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3연승. 물론 이제 어제는 졌습니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부활을 꿈꾸는 그런 한화. 과연 그 끝이 어디일까? 어떻게 끝이 날까?
1: 우리 뭐 연진 작가가 엄청 팬입니다.
0: 아, 네.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뭐 유니폼 입고 출근하기도 하는데 네. 어때요? 그래서 지금 심정은 팬의 한 사람으로서 심정이 어떤지 네?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0: 그러니까 SNS에는
1: 그래도 행복하대요.
0: 그러니까 이게 하나 팬들에게 뭔가 몇십 년에 걸쳐 주어진 약간의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요.
1: 아 가스라이팅.
0: 그러니까 저도 행복해요. 그 윤양기님, 윤양기님의 나는 행복합니다가 주제곡이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저도 행복하고 이겨도 행복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주어진 팬들에게
1: 확실히
0: 긴 시간에 걸쳐서
1: 충청도 라인은 예. 평화.
0: 평화.
1: 아, 마음의 평화도 필요하고.
0: 아,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겨서 뭐해요? 뭐 이렇게.
1: 아, 대단해. 저 안에 얼마나 지금 터트리고 싶은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거야. 지금.
0: 다이너마이트.
1: 예, 이거 뭐 그냥 크게 한번 터트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프로야구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의 글쎄의 응원곡 윤양기 나는 행복합니다. 바로 문영PD가 예, 튼대요. 오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뽑은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까지 만나보겠습니다.

0: 아, 그런 얘기를 듣고 들어서 그런지
1: 네.
0: 어,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행복해요. 예. 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시오.
0: 행복하다 예.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 진짜로.
1: 맞아요. 예.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0: 예. 자,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주간 MVP 소개해볼까요?
1: 네. 아, 0804님인데요. 이번 주 MVP. LG 트윈스의 박혜민 선수요. 어. 아, 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 구자욱 선수의 홈런을 훔쳤습니다. 아, 작년 대전에 이어서 대구 출입금지 당했어요. 최근 3연패로 팀 분위기가 바닥이었는데 공수활약으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펜스 앞에서 몸을 날려가며 타구를 잡아채는 전매특허 호수비를 3번이나 보여줘서 어제는 진심 박혜민 원맨쇼였습니다.
0: 예, 또 저희 매니저는 또 LG 팬이라서
1: 예. 어, 맞네요.
0: 예, 아주 신나했습니다.
1: 근데 박혜민 선수가 계속 그 피자 그 간판 앞에서 피자 펜스 앞에서 자꾸 잡으셔. 작년에도 예. 그 피자 거기서 업체에서 연락 와서 어. 이제 피자 주시고 하셨거든요. 이게 분명 노린 건 아니죠.
0: 노린 거 아니죠.
1: 당연히 타구가 내 의도대로
0: 경기가 올 수... 예.
1: 근데 거기서 자꾸 잡으십니다.
0: 그건 운명인 거지.
1: 네, 운명인 거죠. 운명인 거지. 너무 멋있어 근데. 아,
0: 피자 회사에서 선수 잡아야 돼요. 4774님 KT 예. 위즈 선발 타자 전원에게 MVP를 주고 싶습니다. 어제 SSG와의 경기에서 18-4로 승리를 했는데요.
1: 예.
0: 선발 타자 전원 안타 전원 득점 단독 와. 1위 질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마법에 걸렸는지 불방망이 장난 아니에요.
1: 예, 아 KT가 그러니까 부상 선수가 있는데도

0: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난번에 KT 경기 갔을 때도 감독님도 뭔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법 같다. 원래는 초반에는 좀 밑에서 있다가 쫙 막판에 마법처럼 샥 휘감으면서 쫙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장난 아닙니다. 진짜.
1: 올해는 좀 심상치 않네요.
0: 예. 8467님 지난 금요일 연장 5시간에 이르는 트윈스 이글스 경기를 직관하신 팬들에게 MVP를 드리고 싶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답니다.
1: 대단해. 진짜 팬들 대단해. 선수만큼 대단해요.
0: 그렇죠. 와, 허리가 아프실만하죠. 엉덩이도 아프시고.
1: 잘 이겨내셨네요. 8234번님 이번 주 MVP는 SSG 김건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SSG 에이스 김광인 선수가 어깨 수술로 선발진에 비상이 걸렸는데 김건우 선수가 기대 이상의 호투를 펼쳐주면서 팀에 믿음을 실어주고 있답니다. 다승 1위인데요. 미래의 토종 에이스라 믿습니다.
0: 그러네요. 미래이자 현재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정말
1: 든든해.
0: 제가 이번에 김건우 선수의 경기 일요일에 중계하러 갑니다. 제가 잘 보고 전해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자,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모두 선정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모든 분들 맛있는 홈런 과자 지금 쏩니다. 저희는 감사한 분들 받으신 것 같네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나진 캐스터와 같이 인사드릴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어떠셨나요?
0: 어제 다들 그 연패하던 팀 끊기고 연승하던 팀 끊겨서 다들 그냥 그 연승 연패가 아무도 없었던 날이었거든요. 평화롭습니다.
1: 이제 다시 시작. 다시 시작. 화이팅 해야 됩니다. 2795번님이 굿모닝 FM에서 주신 홈런 과자 화요일에 잠실 야구장에서 먹고 왔어요. 12년 만에 삼성 8연 승 직관하고 말로 홈런도 처음 봤습니다. 고마워요 굿모닝 베이스볼 하시면서 인증사진 보내주셨어요. 진짜 야구 볼 때 먹으면 더 맛있다 했는데 진짜 직관하면서 드셨어.
0: 맛이 좋죠. 이때 가면 말로 홈런 보고 먹으면 더 꿀맛있어.
1: 말로 홈런 한 번도 본 적 없어. 실제로 본 적 없어. 너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자, 더워지는 날씨 응원도 건강 유의하시고 보시기
0: 바랍니다. 맞아요. 오늘 더워. 네.
1: 자, 저희 같이 인사드릴까요?
0: 네.
1: 여러분 Have a good day!
14: Good day!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5: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

0: 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 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1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아무튼 명상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한 요가 선생님의 얘기인데요. 작가는 매번 한계까지 몰아치는 헬스장의 PT를 피해서 요가원을 찾았는데 거기 선생님이 이렇게 느긋한 얘기를 해줬대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등을 밀어주는 그런 응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아이고 괜찮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등을 토닥여주는 말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죠. 자, 벌써 5월의 한가운데인데 어떤 응원이 필요할까요? 자, 5월 1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